스타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가을의 시간들도 어쩌면 설렘 가득한 웨이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9월의 첫 주말을 향해서도 부지런히 오픈런하고 기다리고 싶어지는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9월 5일, 9월의 첫 주말 아침 첫 곡은요. 4340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유익종,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참 중이죠, 여러분도. 맛집 순례를 위해서라면 긴 웨이팅쯤 기꺼이 감수하시는 편인가요? 인내심이 부족한 시대라고 하면서도 정작 원하는 것 앞에서는 다들 참 잘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맛집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미래, 꿈이나 목표. 그것도 당연히 우리는 웨이팅 해야 되겠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설령 고단한 오르막길이라 해도 결국은 내 인생의 꿈과 결실을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또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가을을 향해서도 설렘 가득 품고 반갑게 맞이하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외로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1년 정기구독권 선물로 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들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김민기의 가을 편지 감상하시고요. 음악에 스며들다 만나볼게요.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커다란 기쁨과 행복의 가을가을한 계절. 가을의 상쾌함과 추석의 풍성함이 함께하는 달 9월. 지나간 옛노래 한 소절이 더더욱 추억돋게 하는 시간이죠. 음악에 스며들다.

시간 매주 토요일 멋진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1970년대 명품 발라드 들려드렸잖아요. 오늘은 또 1980년대 명품 발라드 모아서 함께합니다. 1980년대는 우리 대중음악에서 발라드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풋풋한 사랑에 설레던 노래부터 이별의 아픔과 삶의 쓸쓸함을 담아낸 노래까지. 그 시절에는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을 기대고 자신의 이야기를 겹쳐 들었던 노래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빛이 바래지 않는 1980년대 명품 발라드 골라봤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의 첫 곡은요, 1980년대 강변가요제가 배출한 명실상부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1984년 제5회 강변가요제 대상곡 이선희의 제이에게. 당시 이선희는 4인조 그룹 사막사장의 멤버로 출전해서 이 곡으로 당선을 차지했는데요. 대상을 했죠. 대회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 가수로 전향했고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특한 음색으로 단숨에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립니다. 오늘의 이선희를 있게 한 그녀의 인생 히트곡 함께 하시죠.

제이에게 이선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 오늘은 시간을 건너온 1980년대 명품 발라드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배어있는 발라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두 노래를 부른 가수 모두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았고 음악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가수들입니다. 먼저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더 마음에 와닿는 노래인데요.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함을 우산이라는 소박한 이미지에 담아냈습니다. 여기에 우순실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노래 속 외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지요. 이어서 전해드릴 노래는요.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김현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의 대표적인 발라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유의 거칠고 허스키한 음색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내보내는 아픔을 절절하게 들려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마음을 기대어봤을 노래들이죠.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죠.

우순실 잃어버린 우산, 김현식 사랑했어요. 이번에는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이 분명했던 두 가수의 노래 만나볼게요. 먼저 이미배의 1984년 히트곡 당신은 안개였나요. 이미배는 우리나라의 샹송의 매력을 알린 대표적인 가수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노래에서도 샹송 특유의 우아하고 서정적인 정서를 깊고 성숙한 목소리로 풀어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이광조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 이광조 역시 단순히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꾸준히 지켜온 가수인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목소리는 사랑과 이별을 노래할 때 깊은 울림을 만들어주죠. 서로 다른 음악 세계를 가진 두 가수의 노래 함께 하시죠.

임 입에 당신은 안개였나요? 이광조 사랑을 잃어버린 나 함께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1980년대 명품 발라드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1980년대 후반 당시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청춘 스타들의 명품 발라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이정석은 1980년대 후반 부드럽고 깔끔한 음색과 준수한 외모로 당시 많은 청춘들의 사랑을 받았죠. 사랑하기에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순수하고 풋풋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꾸밈없이 솔직한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어서인지 지금 들어도 풋풋했던 청춘의 기억이 떠오르죠. 이어서 함께할 노래는요. 여고생 가수죠. 이지연의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이지연을 스타덤에 올려놓은 이 곡은요.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과 이별의 쓸쓸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감성 발라드입니다. 두 곡 함께 만나보시죠.

이정석 사랑하기에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발라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유재하는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싱어송라이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클래식과 재즈, 팝의 감각을 세련되게 녹여낸 음악과 섬세하고 서정적인 가사는 당시 한국 가요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죠. 특히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자기 성찰을 담아낸 그의 노래는요, 단순한 유행가를 넘어서 오래 남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 노래 역시 사랑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래인데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세련되고 울림이 있는 음악이죠.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함께해요.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함께했습니다.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1980년대 명품 발라드와 함께했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언제 들어도 깊고 진하게 다가오는 걸 보면 좋은 멜로디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의 자리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고요. 오늘 이 시간도 그 시절 어딘가의 따뜻한 추억으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끝곡은요. 1980년대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던 캠퍼스 밴드죠.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동물원 특유의 담백하고 서정적인 멜로디에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편지처럼 담아낸 노래입니다. 그 시절의 그리움이 잔잔하게 마음에 스며들지요. 동물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0: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남아프리카 나미브 사막 한가운데에는 분홍색 냉장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피해 냉장고가 아니라 태양광으로 실제 작동하는 냉장고인데요. 안에는 차가운 물과 음료가 가득해서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현대판 오아시스가 되어준다고 하죠. 뜨거운 사막을 걷다 지칠 때쯤 만나는 뜻밖의 냉장고 하나. 사막을 건너던 여행자들이 누군가 준비해둔 이 작은 배려에 마음까지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진짜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학습만 잘하면 뭐 원숭이나 침팬지도 이런 건 잘 여는데 사막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도 여러분께 오아시스가 되길 바라면서 자 837 있으신 분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유자왕 피아니스트의 시원한 음악으로 더위를 식히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블라지미르 호로비츠의 곡 비제 까르멘 주제 이안 베리에이션 변주곡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블라지미르 호로비츠의 미제 까르멘 주제에 의한 Variation, 피아니스트 유자왕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현란하게 친 다음에 인사할 때, 뭐 들어올 때도 그렇지만 정말 90도가 넘게 아주 빨리 퍽 인사를 하죠. 야, 허리 괜찮은가 생각될 정도로. 이런 인사법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미치다 우치고, 그 다음에 유자왕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퍽 90도 각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유자왕이었죠. 자,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퍼레이드로 들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기쁨과 희열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나자리노 영화음악 정말 좋아했는데 유클에서 영화음악 신청해도 될까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물론 되죠. 3140 쓰시는 분들 신청곡 치로 담미코의 나자레노, 그다음에 솔레아도, 자, When a Child is Born, 아이가 나셨네. 자, 보컬의 사라 브라이트만, 솔레아도의 가사를 붙인 곡이 When a Child is Born입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3140 쓰신 분의 신청곡 7호 남미꺼의 나자레노 영화음악 신청해 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다고요. 솔레아도인데 여기 이제 가사를 영어 가사를 붙여서 When a Child is Born, Sarah Brightman이 노래했습니다. 오페라 유령의 제일 처음 크리스틴이 바로 사라 브라이트만이었죠. 자, 이윤석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이윤석 산문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하모니시스트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노르웨이 음악원 최초의 하모니카 전공자로 입학해서 그 노르웨이 음악원에 원래 선생님이 없었대요. 근데 아 나는 이 그로븐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노르웨이 음악원의 교수로 초빙이 됐답니다. 정말 선생님을 이렇게 입사시켜드리는 그런 훌륭한 제자예요. 자,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하모니카 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국내 다양한 무대에서 하모니카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이윤석. 그가 지은 책은 이윤석의 쉽게 배우는 크로마틱 하모니카 시리즈와 이윤석의 하모니카 명곡집, 또 음반 The Beginning과 하모니카 리사이트를 발표했고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이 책도 여러분께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하모니카를 알리는 그런 책이고 레가토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백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자, 프란츠 리스트의 레 프렐류드 교향시 3번 전주곡 신청합니다. 안 되면 쇼팽의 첼로 소나타 3악장 들려주세요. 신청곡 들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마음 제가 잘 알죠.

자, 5915 쓰신 분의 신청곡 프란츠 리스트의 레 프렐루드 3번 전주곡인데요. 교양시 자, 심포닉 포음 네메야르비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레프렐루드. 심포닉 포음 3번이었습니다. 교향시 3번 전주곡 썰번호 97 네메야르비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늦더위를 너무 타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좀 이른 더위는 괜찮으셨었나요? 어서 찬바람이 불길 바라며 오텔로의 아베마리아 신청합니다. 이렇게 데스데모나의 아리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곡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기억 못하고 제목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7706 이게 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아니고 이제 오텔로가 이 부인을 엄청나게 의심하잖아요. 이아고가 계속 옆에서 그 이 귀엣말로 당신 부인하고 지금 카시오하고 이상하다 그 얘기하니까 좀 오텔로가 너무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결심을 하죠. 이 아내를 죽여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르디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면서 잠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그런 이 데스데모나의 모습이 바로 이 곡에 애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버들의 노래와 함께 이 두 곡 윌로우송과 함께 아베마리아 비에나디 그라치아 두 곡이 이어져 있는데요. 자 아베마리아 비에나디 그라치아 은총이 가득한 아베마리아요 듣겠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정말 대형 가수 키가 어찌나 큰지 정말 그리고 소리가 엄청 청명하게 퍽 하고 터져나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리제 다비센 그리고 마크 엘더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 가운데서 아베 마리아 피에나 디 그라치아, 은총이 가득한 아베 마리아여. 이 데스데모나 너무 불쌍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잠자기 전 기도는 마쳤는가? 딱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 이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소프라노 리제 다비센 그리고 마크 엘더. 리제 다비센은 워낙에 기골이 장대해서 뭐 오텔로한테 질것 같진 않습니다. 자, 마크 엘더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706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106 쓰시는 분은요,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렐리지에르 다모레,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흘리는 눈물 띄워달라고 하셨어요.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그리고 다니엘 오렌이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 코무니타드 발렌시아나, 발렌시아 이 시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주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주 고음에 매력이 넘치는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페루추 씬의 테너. 페루추 씬으로 가장 유명했던 그 20세기 테너는 루이지 알바가 있었는데요. 그 뒤를 잇는 또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였고요. 다니엘 오렌은 그 유대계 지휘자인데 특히 그 베로나 이 아레나 페스티벌에서 아주 지휘를 많이 하죠. 나부코 또 아이다, 다니엘 오렌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라 커뮤니다드 발렌시아나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가에타노 도니제티가 쓴 렐리지르 다모레 사랑의 묘약,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묘약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 작품이었고요. 거기서 우나 프루티 발라 그리마,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디나의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숙연해져서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장일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로 5번 교향곡 아다지에토 너무 좋아하는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미 씨가 신청곡 올려주셔서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 제어 랑삼 매우 느리게 함께 듣겠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유영민 씨의 신청곡 구스타프 말러의 알마 말러를 향한 알마를 향한 Love Letter.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 제어 랑잠. 뭐 러브레터이긴 하지만 이 러브레터라기보다도 청혼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 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퀸텟, 클라리넷 오중주. 참 이 카를 마리아 폰 베버는 클라리넷을 사랑했던 그런 작곡가죠. B플랫 장조 작품 34, 그 중에서 4악장 론도 알레그로 조코조 듣겠습니다. 아, 조유조네요. The Gaudio Ensemble의 연주 들으시면서 여러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

0: 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송기창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신청합니다. 마지막 따위에 모두 건강하세요. 요즘 백범 김구를 주제로 한 여러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자, 송기창의 음성으로 허승범 작곡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또 바리톤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8120 쓰시는 분의 신청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9월 5일 토요일 장일본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토요일은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메들리로 들려드리는 날이죠. 뭐 메들리라기보다는 퍼레이드가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신청하셔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Herz und Mund und Tat und Leben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실과 삶은 바흐 작품 번호 147 가운데 코랄 듣겠습니다. 예수 Bleibet meine Freude 예수 인류의 기쁨과 소망 오르가니스트 조르주 아타나시아데스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헤르츠 운트 문트 운트 타트 운트 리벤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실과 삶은 바흐 작품 번호 147 가운데 스코랄 예수스 블라이벳 마이네 프로이데 오르가니스트 조르주 아타나시아데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서강대학교에서 이니아스 여관에서 했는데요. 그때 신부 입장 때 서울 모태탑창단이 이 곡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아주 뜻깊은 곡으로 전 기억이 납니다. 자, 6을 출첵합니다.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들어본 지가 오래되었네요. 토요일 신청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6190 쓰시는 분의 신청곡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현악사중주 1번 작품 11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천천히 노래하듯이 아마데우스 쿼테스 연주로 들어볼게요.

피오트르 치코프스키의 현악 사중주 1번 작품 11,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아마데우스 콰르텟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190 쓰시는 분의 신청곡 오늘 분위기하고 딱 맞네요. 자, 안녕하세요. 1번님과 6클 여러분.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즈 협주곡 신청합니다. 비오는 날 듣기 좋아서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 09

9912 쓰시는 분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전곡 감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아랑후에즈는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에 자리한 왕실의 별궁과 정원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 타호강이 어우러진 풍경은 오랫동안 스페인 왕실의 휴식처로 사랑받았는데요. 저도 여기 간 적 있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는 이곳의 풍경과 분위기, 스페인 음악의 정서를 담아 1939년 아랑후에즈 협주곡을 작곡합니다. 작품의 제목은 몰라도 2악장 아다주오의 선율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토요일 저녁마다 영화를 좋아하던 많은 시청자를 TV 앞으로 모이게 했던 토요 명화의 오프닝 음악으로 친숙하고요. 영화와 TV 광고 등 수많은 곳에서 사용되면서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익숙한 선율이 됐습니다. 로드리고의 아내 빅토리아 캄히가 남긴 회고에 따르면 이 작품에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삶도 깊이 담겨 있는데요. 신혼 시절 아랑후에서 보낸 행복한 기억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아랑후에즈 이 호아킨 로드리고가 부인한테 이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자세히 묘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약시로 눈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이제 쓰게 됐는데 이런 행복한 기억이 있는가 하면 첫 아이를 잃고 아내마저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랑후에즈 협주곡은 스페인의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행복과 슬픔을 함께 겪었던 한 부부의 기억까지 담은 음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이 개인적인 기억에 있었다 해도 이 작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스페인의 자연과 민속적인 리듬, 기타 특유의 음색을 담아내면서 세계인에게 스페인 음악의 매력을 강렬하게 각인시킵니다. 특히 당시에는 오케스트라에 비해 음량이 작은 기타로 협주곡을 쓰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아랑후에즈 협주곡의 성공은 기타가 독주악기를 넘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주악기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1악장은 빠르고 생기 넘치는 리듬이 강한 인상을 남기죠. 기타가 짧고 힘찬 화음을 연주하며 시작하고 오케스트라가 이의를 받으면서 스페인 춤을 연상시키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자, 리듬의 생동감과 기타 특유의 화려한 음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악장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0912 쓰신 분의 신청곡 호아킨 로드리고의 Concierto de Aranjuez 기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푸에스 협주곡 기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0912 쓰신 분들 신청곡으로 듣고 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전 이 1악장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짠짜잔짠짜라란 짠짠짠짠 하면서 진취적이고 뭔가 그 돈키호테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말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아랑푸에스 협주곡의 중심에는 역시 가장 유명한 2악장 아다지오가 있습니다. 로드리고는 이 악장에서 기타와 잉글리시 호른, 바순, 오보에 등 오케스트라의 독주악기들이 나누는 애수어린 대화를 들려주는데요. 먼저 잉글리시 호른이 그 유명한 주제 선율을 들려주고 기타가 이에 응답합니다. 이 선율에는 스페인 종교행렬에서 부르는 시에타를 연상시키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도 담겨 있는데요. 주제 선율을 기타와 관악기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변주하고 음악은 점차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이 깊은 슬픔을 지나면 마지막 3악장에서는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죠. 경쾌한 춤곡풍의 리듬 속에서 기타와 오케스트라가 재치있게 주고받으면서 음악을 이어가는데요. 박자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면서 가볍고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만들고 기타의 빠른 음영과 목관 현악기의 선명한 연주가 어우러져서 산뜻하게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콘치에르토 데 아랑푸에스, 아랑푸에스 협주곡의 2악장 아다지오와 3악장 알레그로 젠틸레, 좀 그 빠르면서도 우아하게 귀족적으로 신사적으로 기타의 밀로시 카르다글리치 그리고 야닉 네데스강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호아킨 로드리고의 작품 0912 쓰신 분의 신청곡으로 듣겠습니다.

0912 쓰시는 분 덕분에 호아킨 로드리고의 콘시에르토 데 아랑후에스, 아랑후에스 협주곡 기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또 여름의 끝자락에서 들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젠틸레 들으셨고요. 기타의 밀로쉬 가르다글리치, 몬테네그로 출신의 멋진 기타리스트, 또 야닉 네제세강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르방의 이 카니발 오브 베니스, 베니스의 카니발, 야, 이 저 카니발 뭔가 멋진 복장에 가면을 쓰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것도 하고 이 서로 장난도 치고 뭐 새로운 그런 그 욕망을 또 표현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죠. 자, 그래서 이 또 사육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축제, 금식 전에 그 즐거움을 표현한 곡의 Variation 듣겠습니다. 트럼펫의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피아노의 알렉산드르 마르코비치의 연주입니다.

Jean-Baptiste Arban, 이 프랑스 작곡가의 Variations on the Carnival of Venice. 베니스 카니발, 베니스 사육제의 주제이한 Variations 함께 들었습니다. 트럼펫의 세르게이 나가리아코프. 뭐 정말 세계 최고의 트럼펫터 중 한 명이죠. 그리고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마르코비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자, 오늘 끝곡으로 로베르트 슈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 준비했습니다. 작품 16, 2악장 Sehr innig und nicht zu rasch. 2번, 충분히 표현하면 너무 빠르지 않게. 요것도 잘 지켜줘야 되죠. 영국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의 연주 들으시면서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즐겁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0: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데레사입니다. 여러 악기가 믹스된 버전보다는 기타와 목소리만 어우러진 어쿠스틱 버전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소리가 동시에 들리면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 많은 자극과 뉴스가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더라고요. 어쿠스틱 버전의 삶이 필요해질 때 우린 무엇을 걷어내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 걸까요? 기꺼이 단순해질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첫 곡으로 베이시스의 단순한 게 좋아 들려드렸습니다. 오프닝 얘기처럼요. 정말 뭐 이렇게 많이 채워넣는다고 더 풍성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뉴스, 또 단톡방의 메시지들. 그날그날 해야 할 일들과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정신없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의도적으로 볼륨을 낮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소식은 살짝 흘려보내고요. 기타 한 대와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노래처럼 아,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어쩌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

0: 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엔요, 이수빈 학생의 사연 소개해 드렸었죠. 아버지가 내추럴로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게 됐는데 당장 생계도 어렵고 어머니 병원비도 막막한 사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응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수빈 학생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볼게요.
1: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그 도움 받은 걸로 엄마 병원 끌고 갈 거고요. 동생들도 맛있는 거사 먹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저도 나중에 도움 받은 만큼 사회에 여러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지금 수빈 양도 위로가 필요한데 가족들 챙기느라 본인 마음은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을 응원으로 삼아서 마음 좀잘 추스리고 간호사라는 꿈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Fun, We Are Young.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가을이 되니 이렇게 우리 둘 다
1: 맞아요.
0: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고 가을 여자처럼.
1: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죠?
0: 저요? 네,
1: 새로운 네. 변화의 시기라 그렇죠?
0: 아, 개강을 해서 네. 오늘은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1: 왜요?
0: 이렇게 정신없는 게 말이 되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을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약간 이렇게 오는 적응? 길에 라디오 네. 오는 길에 혼자서 되게 누가 보면 되게 즐거운 줄 알겠지만
1: 그래도 멘탈이. 얼굴은 네, 네. 미소시네요.
0: 네, 허윤희 리포터님 만났습니다.
1: 네. 첫 주라서 조금 그렇고 적응되면 네
0: 그렇겠죠.
1: 네, 그럴 겁니다.
0: 아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막 할 일이 많고 복잡하니까 평상시에는 운전할 때 항상 라디오를 듣거든요. 오늘은 라디오를 끄고 왔어요. 적막한 곳에서
1: 마음의 소리를
0: 정리를 좀 하고 와야겠다. 아. 네, 정리를 하고 답 좀 비워내고 라디오로 와야겠다는 생각.
1: 정리 되신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선 순위가 정해진 얼굴.
0: 아, 언어가 아예 없는 상태. 일단 주말은 쉬어야겠다.
1: 맞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정답. 네. 네.
0: 어떻게 허윤희 리포터님 좀 마음 시끄러운 날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소리를 조금 줄이시는 편이세요?
1: 저도 다 그냥 꺼야죠. 뭐 아. 라디오 듣던 거 저도 정말 TV도 쇼츠도 다 끊어야죠. 정말.
0: 남편의 목소리도 줄이고.
1: 아, 그건 물론이고요. 진짜 껐고요.
0: 아이의 목소리도 무음으로.
1: 아,
0: 예. 네.
1: 아 진짜 어떻게 좀 너무나 다양한 소식과 저희가 연락과 예, 이런 해야 할 일들에 정말 쌓여 있는데 네. 스스로 그걸 좀 깨닫고 방향을 좀 전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쿠스틱 기타를 쳐야 되나요?
0: 아니죠. 노래를.
1: 아 그런가요?
0: 네. 아니, 근데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 때도 굉장히 맞아요. 많지만 가끔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고 그리고 막 내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막 갈팡질팡해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너무 넘쳐나서 정말.
0: 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지금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진짜 말씀대로 가끔은 정보도 좀 끊고 나 혼자만의 생각을 조금 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날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마음 시끄러운 날에는 우리 프로그램 같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좀 정화도 시키고 또 한 번쯤 반성도 하고 또 한 번 감사함을 또 생각하게 네네. 되는 뭐 이런 시간 갖는 것도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하면서 살짝 어필 한번 해보고요. 또 이게 누군가를 또 도와주는 게 머리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는 오히려 도움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또
1: 네. 비우면서 채워지는 맞아요. 신비의 경험.
0: 네. 감사합니다. 멋진 멘트로 마무리를 또 이렇게.
1: 네.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실천해주고 계신 거라서 이번 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웃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소개할 이웃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요. 네,
0: 고등학생이요?
1: 지난주에 이어

0: 이어서 네. 계속 학생이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이선준 학생이고요. 지난해 11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급성 심부전으로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고. 지금 가족이 요양원에 계신 외할머니 말고는
1: 없어요.
0: 지금 친척이 그러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지금 전전하다 최근에는 위탁가정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 요양원에 계시는 외할머니를 자주 방문해서 음식도 해다 드리고 하셨던 거를 늘 곁에서 봐왔던 아들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그 엄마의 자리를 이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1: 요양원에요?
0: 네. 2시간 거리를 그래도 잊지 않고 엄마가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친구의 자립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1: 네.
0: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2학기가 시작이 됐고 내년 9월 뭐 수시 접수를 하는 그 기간까지 딱 1년 정도가 남았는데
1: 네.
0: 학습 지원을 위한 그런 후원도 여러분께서 많이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지금 1년도 되지 않아서 아직도
1: 네.
0: 그 충격과
1: 마음이,
0: 예,
1: 네.
0: 상처 속에 있는 학생이라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선준 학생 어머니가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들하고 같이 있다가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0: 예.
1: 당시 상황 좀 들려주세요.
0: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숨이 안 쉬어진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더니 바로 쓰러지신 거예요.
1: 어머.
0: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긴 했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했고 병원에서도 1시간 넘게 CPR을 했는데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1시간 정도 CPR하면 보통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1: 네.
0: 그래도 30분 정도는 더 해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혼절을 했던 거고 겨우 정신을 차려서 경찰이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요.
1: 얼마나 놀랐으면요.
0: 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준 학생이 더 좀 마음에 이렇게 아픈 부분은 같이 살던 외할아버지도 3년 전에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대요.
1: 네.
0: 이제 할아버지를 좀 많이 의지했던 손자였던 것 같고요. 가족력이 아무래도 있는 게 아닌가. 선준이도 심장이 좀 아프다고 나중에 인터뷰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1: 네.
0: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엄마마저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얼굴이, 목소리도 그 충격이라는 거죠. 충격
1: 네.
0: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나는 또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학교에 가고 친구들이 웃기면 웃고 또 일상에 이렇게 파묻혀 지내다 보니까 슬픔이 조금 옅어지기는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나? 본인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1: 네.
0: 예.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얘기부터 선준 학생에게 들어보겠습니다.
2: 급성 심부전이에요. 갑자기 이제. 근데 이제 심부전이면은 심장이 멈춘 거라서 병원에서는 이제 1시간 정도 CPR을 해도 안 돌아오면 사망으로 간주를 한다 해갖고 일단은 30분을 더 해보겠다는데 만약에 안 돌아오면은 사망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혼절을 해갖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같이 지냈고 이제 서로 아끼면서 하나밖에 없는 사이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모습 이미지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조금 그래서 사람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약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억이 더 가물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슬프면은 뭐 세상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세상은 굴러가니까 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니까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니까 다 자연스럽게 슬픔은 좀 옅어지는 거예요.
1: 선준 학생에게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가 가족이었는데 할아버지랑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만 남은
0: 네.
1: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 지금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0: 예, 그 초등학생 때부터 선준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할머니는 이미 요양원에 계셨다고 해요.
1: 네.
0: 예.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즈음에 이제 할머니가 유방암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유방암 말기에 거동도 불편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시지만 그래도 손자가 가면 알아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할머니 입장에서도 딸을 잃으신 거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그 엄마를 잃은 손자를 보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건데요. 그래도 손자인 선준 학생 입장에서는 할머니라도 살아계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1: 그쵸.
0: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요. 엄마가 생전에 할머니를 잘 챙겨드린 걸 곁에서 너무 잘 봐왔기 때문에
1: 네.
0: 이제는 자신이 그걸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엄마처럼 음식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얼굴 뵈드리는 걸로 할머니
1: 와,
0: 얼굴 만나고 네,
1: 큰일이죠.
0: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만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은 뭘좀 사다 드릴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
1: 네.
0: 얼굴 보는 걸로 됐다. 네
1: 그치.
0: 돈을 내가 쓰느니 너 얼굴 보는 걸로 됐다라고만 하시는데요. 그쵸.
1: 그리고 근데 사실 할머니도 내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 충격받으셨겠어요. 근데 이렇게 손주가 오니까 그나마 힘을 내려고 노력하실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네.
1: 근데 아유, 우리 선준군 마음이
0: 그러니까요.
1: 아유, 참 이걸 들으니까 더 애잔해요.
0: 그 손준이 마음도 그렇고 엄마는 안 계신데 그 자리를 이으려는 너무나 속깊은 손자 그리고 그 딸을 잃으신 유방암 말기에 고령의 어머니 이 할머님도 참 안타깝고 그 중간에 어떤 구심점이 계셨어야 됐는데 또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 오셨는데
1: 네.
0: 그 자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재가 난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와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 둘이 또 의지하는 그 모습이 마음이 아프네요. 예. 할머니 연세에 마음의 병까지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머님 외로우시지 않게 내가 잘 돌봐드리는 게 엄마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할내 역할이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아버지에 대해선 들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1: 네.
0: 아버지는 해외 이민을 가셨다. 이렇게만 엄마한테 전해들어서 아마 어머니 계획으론 그 돌아가신 선준 학생의 어머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1: 네.
0: 아이 아빠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려고 어느 시점에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네. 성인이 될 때를 혹시 기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버린 게 그것도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할머니에 대한 또내 가족들에 대한 얘기 선준이에게 들어보죠.
2: 할아버지도 없고 지금 아빠는 해외로 이제 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민을 하셨던 거고 엄마랑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신 게참 고맙죠. 사실은 제 이름을 알고 제 모습을 알고 그냥 뭐늘 하시던 대로 하세요. 막 땡땡아 막 하면서 웃으면서 다가오시긴 하시는데 엄마랑 이제 계속 들렸어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계속 들리면서 엄마가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이어야죠, 그거를. 엄마가 이제 할머니 반찬 같은 거막 챙겨주고 그러셨어요. 이제 막 좋아하시는 거. 뭐 사다 드려 하니까는 너 돈으로 먹을 돈이면은 내가 사고 만다 하면서 그냥 몸만 와주면 고맙다. 그냥 같이 얘기만 하는 거에 고맙다 이러면서. 사실상 엄마의 자존심이에요, 할머니는. 할머니가 이제 최대한 케어를 해드리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최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에는 잘못 가긴 하지만 그때 쉼터에 있었을 때는 2시간 걸렸어요. 대중교통 타고 가면은 잘 보살펴 드리는 게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엄마와 단둘이 살던 중, 지난해 엄마가 급성 심부전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게 된 고등학교 2학년 이선준 군이 앞으로의 생계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라디 엄마.

0: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어머니를 급성 심부전으로 잃고 혼자 남겨진 이선준 군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선준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진로 방향을 정하고 대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고3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선준 군이 엄마 잃고 경황 없는 가운데에서도 진로 고민 굉장히 많다고요?
1: 네, 지금 뭐 본인의 현실적인 상황도 너무 힘들고 뭐 그렇지만 네. 일단은 학업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선준이가 영어 과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합니다.
0: 네. 와, 다행이다. 뭐 잘하는 게 있는 건 진짜 그쵸. 좋은 일이잖아요.
1: 그렇게 시작된 그 기회, 그 계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그냥 SNS 보면서 영어 공부를 그냥 영어를 그냥 혼자 막 들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암기가 저절로 되고 영어 우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100점을 맞아서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때 이제 칭찬하신 게 가슴에 깊이 아주 깊이 남아서
0: 그래서 더 열심히 네. 계속 했구나.
1: 그 어머니의 칭찬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쭉 그 후로도 영어 성적은 상위권이고, 네. 그에 비해서 근데 수학 성적은 좀 낮아서,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대학을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는 좀 주요 과목의 성적은 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학 성적을 이제는 좀 올리고 싶은데 공부 욕심도 있어서. 지금은 교재만으로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수학이 저는 암호 같던데요. 이게 혼자 하시는 분야가 있고, 맞아요. 어느 순간 도움을 좀 받으면 어려워요. 또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0: 언어는 그게 뭐 혼자서 조금 그래도 가능한데 이게 수학은 진짜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네. 수학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0: 네.
1: 아, 그 부분은 지금 뭐 생계비 지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0: 네.
1: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테니까
0: 그렇죠.
1: 예, 직업에 대해서도 예전엔 영어 선생님이나 외교관이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도 좀 벌고 싶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컴퓨터 관련 학과나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인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막 너무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1: 맞습니다.
0: 빨리
1: 예.
0: 내 길은 내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네, 기특한데 네. 근데 수학을 못하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건 진짜 안타깝네요.
1: 그리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본인이
0: 맞아요.
1: 필요로
0: 있는데.
1: 해서. 맞습니다. 그럴 때 이 뭐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농담처럼
0: 맞아요.
1: 저희가 얘기하지만 진리 같기도 해요.
0: 네.
1: 예, 필요할 때 또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이 요구가 있을 때 들어줘야 하는 것도 어른들의 먼저 앞길을 가는 선배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직업적인 건 여러 방면으로 지금 생각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은 건 확고한 어른으로서의 네. 미래상이래요.
0: 멋지다.
1: 네. 다른 분들 도움을 막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려간 것 같고요.
0: 네.
1: 또 많이 도움을 어머니 돌아가시고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구원이나 마찬가지다라고
0: 어머.
1: 말을 해주네요. 굉장히 말하는 걸 좋아하고 잘하고
0: 잘하네요.
1: 네,
0: 진짜.
1: 생각이 깊고 예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 지금 학업에 대한 걱정 선준이에게 들어보죠.
2: 그러니까 초3 때 이제 제가 외국 유튜버가 하는 유튜브를 이제 자막 없이 듣다가 많이 들으니까 이제 외워갖고 3학년 영어 시험 때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거 갖다가 엄청 칭찬을 해줘서 그때 기분 좋은 기억 때문에 계속 좋아하면서 이제 지금도 좋아하고 있죠. 문제는 이제 그 학원이 요즘에 최소 2, 30은 하거든요. 최소로. 그냥 혼자 제가 교재만 사서 따로 교재로 하고 있긴 해요. 지금 수학을 당장 끌어올리겠다는 그 욕심이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좀 아직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죠. 남들을 도와주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은 건 있죠. 도와준다는 건 상대가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주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제 힘으로 올라가서 혼자 쓸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일단은 전 그래도 그게 인생이라 생각을 해서.
0: 선준군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미성년자니까 혼자 생활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1: 네,
0: 같아요.
1: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라고 해서
0: 아,
1: 위탁가정에
0: 그래요?
1: 뭐 처음에는 친구네 집,
0: 네.
1: 그리고 이제 쉼터, 지금은 위탁가정 이렇게 거쳐서 오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살던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예, 한달
0: 무섭죠.
1: 동안 들어가지 못하다가 예, 가까이 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동네 친구 아버지가 그래도 친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살아라라고 해서
0: 너무
1: 예, 몇 개월
0: 감사하다.
1: 거기에 거하다가
0: 네.
1: 나중에 쉼터로 갔고요. 거긴 이제 너무 단기 보호 쉼터라고 하는데 다양한 친구들이 오고 거기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위탁가정으로 오게 됐고요. 대학 진학하고 혼자 조금 그래도 상황이 될 때까지는 아마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0: 네.
1: 해주시고 뭐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해요.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 되면서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생계급여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 돈은 그 위탁가정의 이 선준이를 위한 몫이기 때문에 이 위탁가정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0: 네.
1: 용돈으로 2, 30만 원 정도는 지금 이제 선준 군이
0: 받고 있는
1: 네,
0: 거죠.
1: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서 추가로 뭐 학원을 생각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어서요. 네,
0: 네.
1: 그리고 성장하고 이제 자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친구를 위한 것도 마련이 돼 있어야
0: 필요하죠.
1: 되니까요. 네,
0: 네.
1: 그런 부분에 후원도 필요합니다. 네.
0: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선준군 혼자 남겨진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어른분들과 연결이 돼서 참 다행이란 생각 듭니다. 또 성당 빈첸쇼에서도 약간의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선준군에게 진짜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도 되고.
1: 그렇죠.
0: 네.
1: 인천교구 한국순교성인성당 빈첸쇼회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장례 때문에 이제 관할 통장님 또그 가톨릭 교우셨고 어머니도 가톨릭 교우셨대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관할 지역의 이 본당까지 이제 선준이와 함께 만나게 됐는데요. 최은순 프란치스카 자매님이 선준이를 처음 봤을 때 너무 힘든 내색을 안 하고 그 아이가 어른스러워서 더 걱정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 시설 그 쉼터에 있을 때 담당 선생님께 전해드릴 때이 얘기도 밤에 혼자 선준이 혼자 내려와 있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선생님께는 그래도 좀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좀 다행스럽기도
0: 그럼요.
1: 하고요.
0: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1: 네.
0: 게, 네.
1: 아직 17, 18 이런 나이인데 얼마나 보호자가 필요하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도
0: 네.
1: 엄마가 계신 것 같고 이 혼돈의 시기가 아닐까. 근데 더먼 미래를 위해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또 매진해야 될 시기이고 아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더 이상의 고립감은 느껴지지 않도록 주변에 엄마는 계시지 않지만 주변에 더 많은 어른들이 있다는 걸좀 여러분들 통해서
0: 네.
1: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요. 나무가 자라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공기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0: 그럼요.
1: 되는 것처럼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나눔을 좀 요청해 주셨고요. 선준이 나중에 그 바람을 엄마가 늘 하셨던 말씀, 좋지 않았던 과거는 잊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예, 그러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주연이 아닌 엑스트라로 살고 싶다고 하네요. 왜 영화나 그 드라마 시나리오 보면 뭐 직장인 1, 2 있잖아요. 우리 배우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얘기도 재밌게 합니다.
0: 평범한
1: 네.
0: 게 쉽지
1: 아,
0: 않은데.
1: 그러게요. 그 평범함의 진리를 알고 있는
0: 네.
1: 선준군 얘기까지 들어보죠. 우선 빈첸쇼의 최은순 프란치스카 자매님 얘기입니다.
3: 시설에 갔을 때 팀장님이 아주 밤늦은 시간에 학생이 혼자 내려와 있었나 봐요. 왜 잠이 안 와?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 생각이 나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호자도 필요한 나이에 혼자 남았다는 고립감 자괴감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고 나 세상에 혼자 남아졌다. 저희는 이제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학기하고 내년 수능 전까지 9월까지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왜 나무에게도 햇빛과 공기와 물이 필요하듯이 가장 필요할 때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됐고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 학교 잘 되고 공부 잘 되고 저는 사실 꿈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그 평범한 직장인 1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주연도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엄마가 과거 보지 말라는 말을 했거든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전 내일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일을 보면서.
0: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선중 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대학 진학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선중 군의 꿈을 지원하는 방법, 하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1909을 미리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0: 네, 우리 선중군 사람들한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시시때때로 얼마나 엄마가 그립겠어요. 그리고 고민 많을 때 제일 엄마가 생각날 텐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내 진로 막 생각하느라 정신없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엄마가 그리워질 것 같아서 참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선중군이 더 컸을 때 그래도 아,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구나. 나 그래서 힘내야지 라는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지금의 이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큰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선준 학생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올게요. 별, Fly Again.

지난해 가을의 일입니다. 엄마랑 자주 가던 식당에서 그날도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엄마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며 갑자기 탁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고 의료진의 다급한 말소리가 들리고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가던 그날 일이 이상하게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건 기억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죽음. 전혀 대비하지 못한 엄마와의 이별이었죠.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던 엄마를 그렇게 잃고 나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는데 해야 할 일은 왜 또 일이 많은지요. 장례를 치르는 일부터 각종 서류를 처리하고 새로 알게 된 엄마의 채무관계까지 고등학생인 내겐 하나같이 버거운 일이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가 엄마의 이름과 그 옆에 사망이라 적힌 두 글자를 보고 막혔던 수도가 터진 것처럼 눈물이 흐르던 날도 있었습니다. 아직 내 슬픔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나는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가 언제쯤 마음속에서 엄마를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던 어머니를 잃고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이선준 학생.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지만 교육비가 부족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레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5: 파울!
6: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0: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사드리며 소통하는 남자 미소남 3인방의 수다가 시작됩니다. 신부들의
1: 신부들의
2: 신부들의
1: 수다.
0: 벌써 9월입니다. 이런 날 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더운 날씨를 더 덥게 만드는 내 가족, 내 동료, 내 상사. 열불천불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름이 더 덥게 느껴지곤 하죠.
1: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을 수 있을까요? 하물며 피부치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더 다스려야 할 텐데요. 추신부님 이럴 때 떠올리면 좋은 말이 있다면서요?
3: 방금 희신부님 말씀 중에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1: 어떤 말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 말씀이신가요?
3: 그렇죠.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줄여서 케바케라고 하듯이 사람도 저마다 다르다를 줄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 대변해주는 줄임말 보기 드립니다. 1번 싸바싸바,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싸바. 그리고 2번 사바사.
0: 네,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을 가진 줄임말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싸바싸바, 2번 사바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수다 첫 곡은요, 정인 게리가 부릅니다. 사람 냄새.

0: 신부들의 수담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도미니코,
2: 이추상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오늘 오프닝 곡으로 정인과 게리가 부른 사람 냄새 듣고 왔습니다.
0: 네. 네. 벌써 8월이 끝나고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백로라고 합니다. 흰 이슬이 맺힌다는 가을 절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절기 이름을 바꿔야 할 듯 합니다. 예. 가을 장마를 뜻하는 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추.
1: 추우.
2: 추.
1: 미스터 추우. 입술이의 추우.
0: 예. 가을 비. 가을 장마.
1: 너 좋다, 근데.
0: 네. 또 뭐, 가을인데 가을이 아니다. 비추.
2: 비추.
1: 비추. 지금 비추예요.
0: 네. 네. 더위가 쉽사리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 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2: 내려갔어요?
1: 안 내려갔어요.
0: 왜 40몇도 찍을 때보다 낫잖아요.
1: 그건 비정상이고요. 네?
0: 아니,
1: 그건 제정신이 아니고.
0: 42도?
1: 양산. 42.5도.
0: 42.5도. 그 지금 한 31도, 33도까지 내려왔잖아요.
1: 42.5도 때.
0: 네.
1: 절대로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던 개 세 마리가 입구에 쳐들어왔습니다.
0: 너무 더워서
1: 자동문이 슬 열릴 때 후두둑 돌아, 밑에가 대리석이니까.
0: 네네네.
1: 그 후두둑 돌아왔고.
0: 잡한데.
1: 걔가 살짝 냄새 나요. 그 입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보통 쫓아냈는데.
0: 네. 사람 냄새가
1: 들어오진 않았는데. 네. 처음으로 42.5도 찍는 날.
2: 네.
1: 입구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2: 나도 살자. 또 이미 코트를 하나 입고 있는 개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저 볼 때마다 더워요.
2: 네네.
1: 너무 더워.
0: 그래서 기온은 많이 내려갔는데 습도가 높아서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 제가 올해 제일 잘한 저의 행동.
0: 네.
1: 7월 달에 제습기를 샀죠. 저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어디 사재관이 좀 뽀송뽀송합니까?
1: 뽀송하다 못해.
0: 네.
1: 자고 일어나면
0: 메말랐어요. 네.
1: 지금도 목이 아파요.
0: 그러면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건조기가 너무 비싼 거 사니까.
0: 네. 네.
1: 너무 성능이 좋아서.
0: 그 제습 그 퍼센트 조절할 수 있잖아요.
1: 그죠.
0: 네.
1: 전 최저로 해놨어요.
2: 0% 0%
0: 사람을
1: 몸에 수분도 빨아간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너무나 참
0: 사람을 말라 죽이는.
1: 근데 저도 저는 그렇게 해야 약간 꼬슬꼬슬하게 해야 약간 잘 때 너무
2: 바닥에 고추라도 한번 널어보시죠.
1: 실내 건조. 실내 건조 문제 없습니다.
0: 네. 건식 사원 아니에요.
1: 순수 건식. 네, 너무 좋습니다.
0: 네, 자 앞서 오프닝 퀴즈 말씀드렸는데 오프닝 퀴즈 정답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2: 네, 자 그럼 오늘 오프닝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요. 사바사입니다. 사바사.
0: 사바사. 네. 살다 살다

0: 처음 들어보네.
1: 아
0: 케바케만 듣다가
2: 네
1: 사바사.
2: 저 처음 들어봐요. 네.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선물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의 뉴리리님.
0: 네네.
2: 네 축하드립니다. 네,
1: 축하드립니다.
2: 네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무튼 이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사바사만큼 많이 쓰는 케바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상황마다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2: 네, 전바점도 있습니다.
0: 전바점 뭐예요?
2: 전바점은 들어봤어요.
0: 아 그래요?
2: 점포 바이 점포.
0: 오.
2: 그러니까 이제
1: 프랜차이즈.
2: 프랜차이즈점 네. 중에서
0: 네네.
2: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0: 맛이 달라.
2: 아 달라요. 시절이 달라요. 저 교고차에서 많이 느꼈어요. 저 전본당에 있을 때
0: 네.
2: 이거 상호명 얘기 되나?
1: 뭐 비슷하게
2: 가마. 가마솥에 그 치킨 하는 거기
0: 네. 많이 감죠.
2: 네. 거기 똥집이랑 교구청 앞에 있는 그 똥집이랑 달라요.
0: 다르죠.
2: 아니 뭐 사장님의 뭐 노하우가 다른가.
0: 그죠.
2: 프랜차이즈는 같아야 되는데.
0: 그 똥집을 아무튼 그 몰랑몰랑 겉은 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해야
2: 그
0: 되는데.
2: 튀김 그렇죠. 오차이가 있어요. 튀김 오차이. 네.
0: 아. 그 이가 나갈 정도로 질기게 튀긴 데가 있거든요.
2: 아.
0: 그거는
2: 바짝.
0: 예. 네. 그 치과에서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1: 히시맨 방 건조기에 말렸듯이
2: 고무 씹는 네. 그
1: 네, 똥집을 똥집 아주 바짝 막 기름 속에서 말려가지고
0: 점포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
2: 네, 전바점. 네,
0: 전바점이라고.
2: 또 뭐 맞네. 뭐뭐 네. 뭐 중간에 바만 붙이면 되네.
1: 신바신.
0: 신바신. 신부 바이 신부. 신부.
2: 아 신부에 따라 다르다.
0: 아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이죠. 새로움과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여유를 갖자. 예,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래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 없다 사바사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평화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스타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매주 사진 한 장으로
2: 신부들의 일상에
1: 가까워지는 시간
2: 신스타그램.
0: 신부들의 인스타그램 신스타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사진이 떠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진 우리 추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1: 네, 사진이 세 장이 올라왔어요.
0: 네네.
1: 네, 한 두 장은 이제 부산의 명소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0: 네네.
1: 중간에 있는 한 장은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2: 여기도 명소야?
1: 여기입니다, 여기.
0: 네, 여기네요. 네.
2: 지금 우리 스튜디오. 녹음하고 있는
1: 네.
2: 곳.
1: 네, 녹음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사진이 있는데,
0: 네.
1: 여기 아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2: 많아요.
1: 네, 몇 명이에요?
2: 저 포함 18명.
1: 한 2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0: 18명. 와.
1: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곳 스튜디오와 또 부산의 명소 용두산공원과 광안대교를
0: 네네.
1: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0: 네.
1: 이 사진의 주인공은 희신부님인데요. 희신부님 어떤 사진인가요?
2: 그 지난 4월에 제가 수원에 그 청년들 프로그램이죠. 비단우에바에 다녀왔는데 그 비단우에바를 갔다 오고 수원의 167차 비단우에바를 다녀왔는데
0: 네.
2: 거기가 이제 비단우에바가 청년 차수가 있고 청장년층 차수가 있어요. 제가 간 차수가 우연치 않게 제가 알아보고 간 것도 아닌데
0: 네네.
2: 청장년층이었어요.
0: 오.
2: 그래서 제 나이 거의 제 나이가 거의 마지노선 커트라인이었고 그래서 잘 갔다 왔는데 조 모임을 하더라고요.
0: 네네.
2: 조 모임도 했어요. 제 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어. 그 제가 간 차수에는 부산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0: 네.
2: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뭐 제가 신부인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숨기고 갔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신부인 걸 밝혔고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한번 놀러 갈게요 했는데 우리 조모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조에 엮여 있는 애들 이렇게 타고 가니까 한 세 개죠. 그래서 봉사자
0: 네.
2: 이렇게 해서 뭐죠 이제 뭐 아름아름 모으더라고요. 원래는 2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차여차 뭐 개인 사정으로 빠지고 한 게 이제 18명. 그래서 온다고 해서
0: 네네.
2: 아침 일찍 KTX 타고 왔어요.
0: 오.
2: 그래서 오자마자
1: 국밥 때리고
2: 아니요. 아 국 국밥 아 밀면 먹었어요.
1: 아 밀면.
2: 어, 네. 밀면. 네. 대신동 가서 난 저 그런데 처음 봤어요. 대신동에 오랜만에 갔는데 네. 밀면 집이 주차장이 세 개예요. 오. 나 그 살다 처음 가봤네.
1: 엄청 큰 곳이네요.
2: 몰랐어요. 어. 엄청 유명한 집이래요. 어. 근데 대신동 갈 일이 잘 없으니까 어쨌든 밀면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1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피집이 없어요. 어. 아. 예약도 안 된대요. 주말이니까 네.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라서 어디 갈까 하다가 바로 열로 쏘았죠.
0: 아, 101.1.
2: 101.1
0: 공간
2: 앉을 장소 겁나 크다. 네. 갔죠. 아. 근데 때마침 사장 신부님이 다른 행사 때문에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장 신부님 커피를 쏘셨습니다. 오. 그러고 부탁을 드렸죠. 예, 9층 여기 스튜디오 문을 좀 따달라. 그래서 총괄국장 신부님까지 내려옵니다. 야. 그래서 신부님 두 분이 여기 가이드 해주시고 문 다 따주시고 네. 옥상까지 아까 그 옥상 사진 있죠?
0: 네. 옥상 맞죠?
2: 네 옥상입니다. 네,
0: 우리 꽃빛 디바라님께서 두 장 다 평방인 줄 알았어요. 평방 옥상과 스튜디오.
2: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방, 예. 평방 옥상은 사실 올라갈 신분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올라가면 진짜 떡하니
0: 부산타워
2: 용산공원 네. 저게 엄청나게 압도하는 저 타워가 딱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일정 이제 커피 먹고 숙소가 푸른나무 남천동이에요. 광안리 가까운데 네. 미리 말씀드려서 잡아놨고 그렇게 해서 요트를 타러 갑니다. 이야. 요트 타러 가서 한 시간 그냥 설렁설렁 돌고
1: 그렇죠.
2: 그러고 바로 쏴서 광안리에 드론쇼를 보러 갑니다. 아,
1: 드론쇼.
2: 드론. 네. 자 돌아버린 아, 드론쇼를 보러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숙소에 복귀, 바로 코앞이잖아요. 네네. 드론쇼 보고 사실 뭐 한 넉넉하게 한 30분 걸어오면 오잖아요. 네. 드론쇼 8시 10분에 끝나 한 대충 10분 하니까.
1: 한 10분 하죠. 네.
2: 그렇게 집에 들어온 시간이 9시 반이었습니다.
0: 오, 사람 엄청 많았네요.
2: 아니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아. 애들을 이렇게 더운데 실어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1층에서 이제 배달해서 네. 네. 이제 밥을 먹고. 어. 4시인가 끝났나?
1: 오후 4시요?
2: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미사하고 거기 또 이제 우리 푸른 나무에 또 미사할 수 있으니까 네. 오전 미사하고 주일이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점심은 부산역 근처에 아라 335 찢어져서 그때가 엄청 폭염이었어요. 아. 엄청 더워서 사실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점심 이제 각자 시간 가지고 1시 20분 기차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그 바쁜 일정 시간을 보냈고 네.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0: 사진에 달린 댓글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 질문 드렸죠. 우리 희신부님이 수원교구 청년들을 부산에 초대하셨는데 사진 속의 바다는 어디일까요? 1번 해운대, 2번 광안리. 예. 김기훈 미카엘님께서 정답은 2번 광안리. 예. 또 솜니움
3: 네. 126번 예. 네. 님께서도 광안리 네. 역시 청년 사목 담당에 맞게 잘 리드하시는 희시무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0: 이번에 그 한 신스타그램 이런 이야기 중에 네. 희시무님께서 제일 길게 이야기하셨거든요.
2: 아, 길게 얘기했죠. 네.
0: 그만큼 좋았다.
3: 아, 그만큼 좋았다.
0: 네.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만해. 자, 댓글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 뽑아서 예, 선물 드리는데요. 선물 당첨자는 예, 유튜브 숲숲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문자 메시지 #2340으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네, 그러면 가톨릭 수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0240번님, 집에서 묵주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세 분 신부님들 마지막 더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시원하고 의미 있는 묵주를 만드신 0240번님 칭찬합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무더운 여름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죠.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안 움직여야 돼요.
1: 제 철칙입니다.
0: 네.
1: 움직일 때 막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요.
0: 네. 그러니까 저도 올 여름에는 그 제습이 잘 되어 있는 사제관에만 많이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1: 바로 저죠.
0: 네.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니까.
1: 예전에는 저는 이 더운 날 캠핑을 갔었습니다.
0: 젊었다.
2: 아, 듣기만 해도 덥다.
1: 그런데 네. 창문 열면 캠핑장이에요. 저 창문 열면 바로 산이에요.
0: 그렇죠. 지금 지내시는 데가 캠핑장이에요. 네.
1: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캠핑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창문 열면 그 숨 냄새 있잖아요.
0: 네네.
1: 나니까 네, 굳이 뭐 캠핑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는. 집이 최고다.
0: 네. 또 우리 뭐 추신부님은 원래 자체가 안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2: 저는 뭐 굳이 뭐 여름이 아니어도 네. 겨울에도
1: 사시사철.
0: 사시사철. 네. 휴가 때만 빼고 웬만하면.
1: 아, 휴가는 집에 떠야지.
2: 휴가는 집을 떠야 하니까 그냥 가는 거고요. 네. 네. 웬만하면 네. 네. 집이 최고입니다. 네. 이불 밖이 위험합니다.
0: 네.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1: 어, 이불 밖 이번에 괜찮았습니까? 휴가.
2: 휴가요?
1: 네.
2: 아, 네네. 뭐 잘 다녀왔습니다. 네. 뭐 아,
1: 왜냐하면 교구청 다 계셔봤지만
0: 네.
1: 휴가가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거든요. 첫 휴가는 아니시죠?
2: 첫 휴가죠.
0: 첫 휴가죠. 첫 휴가.
1: 얼마만에
0: 근데 휴가의 매직은 그 휴가 기간 좀 길잖아요. 뭐 8박 9일 됩니까?
1: 뭐 일주일 정도.
0: 그렇죠. 일주일 정도 되니까 네. 그 가서 아 막 에너지도 채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2: 네.
0: 그래갖고 딱 출근하면 그 하루 만에 다 끝나요. 그 채운 에너지가.
2: 아.
0: 네. 하루도 안 돼서 한 반나절 지나면
1: 띵띵띵띵
0: 방전되더라고요. 네.
2: 휴가 언제 갔는가 기억이 안 나.
1: 머리도 리셋돼.
0: 네. 자,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와 사연을 만나보는 가톨릭 수다 시간입니다. 신부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답답한 이들, 고민거리, 자랑거리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럼 고 미사데이 출발합니다.

0: 오늘의 첫 사연은 사연과 함께 남겨주신 문자입니다. 9941번님. 저번 희신부님 축일 새벽 서울 도착하여 구로삼동 성당에서 희신부님 기억하며 미사드리고 가톨릭 문화 박람회 참석하여 각 수도회, 수도회에서의 체험 프로그램 기도도 하고 공연도 봤어요. 수녀회 수도회. 마지막에는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수도회 설명 성 프란체스코 유엔 모시고 기도 드리고 왔습니다. 전대사도 하고 왔네요. 8월 8일 날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라고 해서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네.
0: 아 저기 유해.
1: 네. 유해도 있고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들 또 수사님들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 사진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가톨릭 문화 박람회 예, 사진. 네. 예.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고 예, 성전 제대 사진도 있네요.
0: 와
1: 네.
0: 수사님 덥겠다. 오빠라 와.
1: 8월 8일. 아. 신부님 축일이었는데
0: 매우 더운 날이었죠.
1: 네, 네. 저희 성당에서 물놀이 한 날인데.
0: 아, 매우 더운 날.
1: 네. 네. 아, 또 의미 있는 시간. 특별히 우리 희신부님을 기억하면서 기도까지 해주셨던.
0: 예. 그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 문화 박람회 저 유튜브로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하는 걸 있어갖고 그게 떠갖고 봤거든요.
1: 네.
0: 아, 전부 다 더운데 고생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1: 그래도 그 관심 있는 분들이 각 수도회나 또 수녀회 이런 것들을 또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좋은 시간이 있지 않았나. 특별히 또 프란시스코 성인의 또 유해 모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연 보내주신 예, 9941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2: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익명의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들. 저희 남편 때문에 생긴 고민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남편 신혼 때 음주운전으로 크게 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그러고 한 십수년 전에는 술 마시고 인도에서 자다가 차도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진 걸 보고 지나가던 분이 신고를 한 적도 있어요.
0: 아니 안 되는데.
2: 야, 그때 저는 난생 처음 경찰서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 다음날 진정이 좀 되고 나서 제가 직접 찍은 동영상까지 보여줬더니 본인도 그때 자기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지 무려 10년 가까이 금주를 하더군요. 야, 아이고 이 오래 살려고

0: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구나 싶었죠. 근데 어쩐지 얌전하다 했더니 요즘 양주를 하나씩 하나씩 사모으더니 이제는 대놓고 술장고를 사고 싶답니다. 옛날에도 밖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걸 좋아했지 이렇게 모은 적은 없었거든요. 또 술 마실 거냐라고 물어보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럼 갖다 팔려고 만드는 거냐 하니 그것도 아니래요. 자기 말로는 나중에 사위가 들어오면 한 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취미 같은 거라는데 신부님들은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네. 예민하십니다. 예민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술 안 드시는데 술 그 종류별로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0: 아닙니다. 이분은 이미 네, 전과가 있습니다.
2: 전과가 있어요.
1: 그걸 계속 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2: 근데 믿어줘야지. 아니 하려면 안 하면 안 되지.
1: 믿어줘야지.
0: 이분은 네. 이미 네 크게 또 한번 음주운전도 하시고 네 또 길에서 이 자는 버릇이 있다.
2: 길바닥에서
0: 건
2: 잔다 이건 좀 다른 얘기
0: 네,
2: 같아요.
0: 다른 얘기입니다.
1: 아 그래서 충격받고 십수년 지금 금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 그러면 술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0: 그렇죠.
2: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술을 근처에 두면 안 되죠.
0: 맞습니다. 네. 아, 그래도 단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1: 단술도. 네.
2: 단술은 좀 다르잖아요.
1: 단술도 술이죠.
0: 네.
2: 하여튼 술은 안 돼.
0: 술은 안 되죠.
1: 네. 저는 취미 삼아 모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0: 아니 이미 이 금주를 이제 권장하면서 사셔야 할 분이
2: 맞아요.
0: 사위가 오면 음주를 권장하겠다.
2: 그러니까 어떤 핑계로 술을 다시 시작하겠다.
0: 그렇죠. 근데 사위가 왔어. 와서 이제 아 내가 지금까지 사위를 위해서 좋은 술을 모아놨어.
1: 네.
0: 그러면 사위 혼자 먹게 놔둘까요?
1: 그 딸이랑 같이 먹겠지.
0: 본인이랑 같이 먹겠죠.
2: 아니 한국 사회에 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서로 잔을 또 건네주고 건네받고 하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2: 제작진이 네. 약주 얘기하는데 진짜 약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0: 네.
2: 안 됩니다.
0: 술빵 안 됩니다.
2: 술빵도 안 돼요.
0: 네. 위스키 들어간 초콜릿
2: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2: 네. 알코올 함유된 거 1도 안 돼.
0: 1도 안 됩니다. 슈크림빵 슈크림빵 안 됩니다.
2: 슈크림빵. 제로 안 됩니다. 네. 제로 그 맛 비슷한
0: 까눌레 안 됩니다.
1: 안 돼.
2: 안 돼.
0: 네네.
2: 진짜 말 같지도 않아. 그런 건 있어요. 그
1: 너무 단호하시네요.
2: 아 왜냐하면 그건 있죠. 신학교에서 보통 뭐 지금은 다르지만은 저희가 신학교 다닌 시절
0: 네.
2: 술 오지게 많이 먹었거든요.
0: 그렇죠.
2: 왜? 신부대에서 사고 치지 말라고. 신부대 실수하지 말라고.
0: 네.
2: 실수할 거면 여기서 실수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고치고 네. 바로 잡고 어? 그 다 판사 변호사 검사 있는 성당 가서 어? 실수하지 말고
0: 네.
2: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어? 남들 가르쳐야 되고 좋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디 그 술 잘못 먹고 그 성당 가서 그 뭐 어? 어? 그 길바닥에 어? 길바닥에 어? 성당 바닥에 누워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죠.
2: 저희랑 뭐 사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우리 이현정님께서 노예민 예민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신 거고 꽃빛 디바라미 디바라기님께서는 예민하신 거 맞아요라고 또 하시네요.
2: 사위가 아니 잘 적어놨네. 사위가 술도 1도 안 먹는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한 잔 먹으면 새빨개지는 그,
0: 알스.
2: 네, 알스. 그 친구를 사위로 맞아들여. 한 평생 그 집에는 술이 없는 아주 화목한.
0: 그렇죠.
2: 네, 그런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1: 그래도 한번 믿어봐 주시고 저는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해온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믿어봐 주고 혹시 조금의 여지라도 보인다.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해야 돼.
2: 각서를 써야 돼.
1: 예. 네. 아, 각서 써도 안 돼요.
2: 아니 법 그 공증해 갖고
0: 네, 네.
2: 네 모든 재산과 네 명의로 돼 있는 전부 다 술 먹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지난 과거와 비슷한 행적을 보이시 모든 재산은
0: 아 그렇죠
2: 순수 와이프에게 귀속되며
0: 네.
2: 뭐 이런 것들
0: 그렇죠
1: 아니 그 저 TV에 뭐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보도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그램 네네. 술을 못 마시는데 술 색깔이 예뻐서 모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예쁘다고 모는 사람이 있는데.
2: 아 이해는 합니다. 남자의 습성 가운데 수집에 대한 그런 거는 있긴 있습니다. 네.

0: 있죠.
1: 네. 모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0: 그 프라모델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2: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1: 프라모델이 사람을
2: 차라리 프라모델을 모으시죠.
1: 어, 차라리 그게 나.
0: 돌 수집.
2: 아, 차라리 돌을 수집하든지.
1: 차라리 그게 나. 네. 이사할 때 진짜 새가 네. 빠지. 돌 네. 그거 한번 들어봐야 정신이 차리네. 네네. 그 돌이나 닦고 있으면 좋아요.
2: 그렇죠. 난을 키우시든지.
1: 아, 난 치는 거 어려워.
0: 난해요. 네.
1: 난 치는 거 어려워. 네. 그 난도 돈 많이 들어. 네. 네. 손 많이 가고 돈 많이 들어.
0: 아니 모든 걸 수집하면 그 수집된 물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손이 많이 갑니다.
1: 그건 그렇죠.
0: 예. 네. 차 수집하시는 분들도 뭐 얼마 손이 많이 갑니까?
1: 뭐 돈 많으면 뭐 다.
2: 차를 수집할 정도면은. 네. 관리 주시는 분이 있겠죠.
1: 그런 분들 집에 다 술장고 다 있던데. 네. 네.
2: 그런 분들은 장고가 아니라 그 방이죠. 방.
1: 방이 있지. 네. 그렇지. 셀러 있고.
0: 네. 그러니까 양주 병 모으시는 분도 있고, 박스 모으시는 분도 있고. 예, 네, 맞아요.
1: 그래 차라리 공병을 모아라 그냥.
2: 공병을 줍는 거죠. 주워서 네. 팔아서.
1: 아니 뭐 30년 상 공병 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깔아놓고 인테리어용으로.
0: 어쨌든 그 남편분이 혹시나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1: 밖에 신나요? 밖에 신나? 저 술 좋아하는가 봐요.
0: 나 술 이야기로 좀 대동단결.
2: 한잔 하셨는가?
1: 네. 작가가 제일 좋아하네.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술 못 드시는 걸 알고 있는데.
1: 네. 술 안 물어가 되겠네. 소맥 못 먹는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0: 에헤, 이게 막 뉴스가. 아이고, 일단 한번 들어보소. 듣다 보면 공감되는 소식 집처럼 편안하게 들려드립니다. 신스타의 뉴스카. 안녕하십니까. 평화를 전하는 굿뉴스입니다. 최근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26 국립중앙박물관 분장 놀이를 아시나요? 일반 시민들이 우리 국보로 분장해 최고의 분장팀을 뽑는 대회인데요. 오늘은 이 분장놀이 본선에 오른 참가자 중 한 분을 추 기자가 직접 만나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나가 있는 추 기자!
1: 네, 추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국중박 분장놀이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를 만나러 국립경주박물관에 나와 있는데요. 성덕대왕 신종 옆에 또 하나의 종이 더 있습니다.
2: 아, 진짜 저 종 뭐고?
1: 네, 놀라셨죠? 자, 근데 이건 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온몸에 초록물감을 칠하고 거대한 종의상을 뒤집어 쓴 이 참가자 김채은 씨라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신라의 위대한 국보 성덕대왕 신종 분장을 한 김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이, 와, 정말 이거 실물 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데 어떻게 이 에밀레 종으로 분장할 생각을 하셨나요?
3: 네, 제가 미대를 졸업했는데요. 미대 졸업생인 만큼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디테일적인 요소가 많은 걸 하고 싶었고 또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걸 이렇게 만들었네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찾다가 에밀레 종을 보고 이거다라는 느낌이 온 거죠.
1: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국보 에밀레 종 하면 떠오르는 게 역시나 아름다운 종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에밀레 종 소리 한번 가능할까요?
3: 아, 네, 물론입니다.
1: 네, 좋습니다.
3: 에밀레.
0: 야, 이 종소리가 정말 진동 아니고요. 아, 웅장합니다.
1: 애매한데. 다시 한번 더 큐.
3: 네네.
1: 야. 야, 이게 에밀레 종 소리가 맞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4: 아, 잠시만, 잠시만, 기자님, 제가 이거 지나가면서 듣다가.
1: 아, 예, 예. 예. 아,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인터뷰 중이거든요. 야, 씨, 좀 나가세요.
4: 어이가 없네. 아, 저 진짜 진정한 시민인데. 아, 옛날에 수학여행 갔을 때 우리 담임쌤이 에밀레 종은 웅 이게 아니라 에밀레 하고 운다고 했는데 그 안에 그 애기 뼈가 들어있다고 해서 진짜 그 에밀레 이 그렇게 했다고 그 말했거든요.
3: 아, 선생님 아닙니다. 원래 성덕대왕 신종은 웅 이렇게 울리는 게 맞아요.
1: 아이, 살짝 애매하긴 하네. 아무튼 아저씨가 틀린 것 같아. 에밀레 종에 관해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 또 종 만들 때 아기를 공양했다라는 이런 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일제시대 때 나온 설이라고 다 밝혀졌습니다.
3: 맞아요.
4: 아니, 라떼는 말이죠, 그 옛날에 그 해설사 그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담임쌤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이 에밀레 하고 온다고 분명히 그랬어. 분명히.
3: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4: 아, 이거 100%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제가 그때 진짜 그때 들은 그대로 그 우웅 아니고 에밀레 에밀레.
0: 아니, 두 분 다 종소리에 왜 이렇게 심취하십니까? 아, 그나저나 추 기자, 어쨌든 그럼 에밀레 종의 그 아기 인신 공양을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가요?
1: 네, 맞습니다. 이미 사실 확인이 다 끝난 얘기입니다.
3: 네, 저도 분장놀이 이거 준비하면서 조사해봤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성분 분석한 결과 사람 뼈 성분인 이는 단 1%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순 청동입니다. 악이 안 들어갔습니다.
4: 아니, 그러면 내가 40년 동안 내 인생이 아까 이게 부정당한 느낌인데 그 에밀레 종은 에밀레 하고 그 소리 나야 된다고요.
0: 아 지금 우리 경주 시민분께서 그동안 에밀레 종에 아기가 들어갔다 이런 설을 아직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예 우리 국중박 분장놀이에 참가하신 김채은 씨 인터뷰 잘 들었고요. 일단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추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설의 큐.
4: 아니야. 에밀레. 에밀레.
1: 에이, 아저씨는 좀 빠져요.
4: 에밀레.
0: 네. 오늘 신수다의 뉴스가에서는 매년 큰 화제를 모으는 2026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놀이 소식과 함께 에밀레 종에 관한 진실을 꽁트로 풀어봤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수다 식구 여러분 방금 꽁트에서 하고 종소리를 내주셨던 분이 바로 저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새 얼굴 김채은 아나듀서입니다. 신수다 신입 PD로 입사를 하셨는데요. 정신

0: 식으로 우리 수다 식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수다 식구분들 안녕하세요. 김채은 크리스티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김채웅.
4: 김채웅.
0: 에밀레.
4: 크리스티나.
3: 김채웅.
4: 크리스티나.
0: 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신수다 프로그램 모니터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네. 적혀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 어떤 것 같습니까?
1: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진짜 얼마나 빵빵 터졌는지 몰라요. 지난 방송 보니까 신부님들이 허거동스 신조어도 자연스럽게 쓰시길래 아, 우리 신부님들 완전 MG 감성이시구나 했거든요.
3: 실제로 허거동스 써요?
1: 허거동스 사실은 조금 지났고 아, 요즘은 지났다. 또 쓰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야르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3: 야르렁.
0: 야르랑 뭐
1: 야르
0: 으르렁이라고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1: 약간 추임새 같이 말끝마다 뭐 야르렁 이렇게 쓰는 겁니다.
4: 뭐한테 쓰는 거 야르랑 뭐예요?
0: 기분 좋을 때 쓰는 거 아닌가?
1: 맞아 맞아요.
0: 야르 같은 그러니까, 거 같잖아요.
1: 이제 야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4: 야르 나는데 이제 오만 건 다 나오겠네. 뒤에 바꿔갖고 뭐 야르 방구 뭐 이런 거.
1: 뭐 야르 방구 야르 좋은데요?
4: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올 것 같아.
3: 어쩔 TV 야르 TV
4: 그러니까 야리 야르
0: 야르렁 또 하나 또 배워갑니다.
1: 네. 네.
3: 근데 실제로 이 국정방 분장놀이에서 아까 사진 나왔는데 이 에밀레종 분장을 하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학교종이 에밀레라는 팀으로 국중막 분장놀이에
4: 진짜
0: 우리 김성희 네. 학교종이 에밀레.
1: 맞아요. 에밀레. 저 그런 감성 한
0: 그런
1: 거
0: 같네요.
1: 맞습니다.
0: 보니까
1: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면 네네.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진짜 종 아니고요. 종과 스님과 종을 치는 당목으로 분장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0: 네, 세 분이 나오더라고요.
1: 여기에서 에밀레 종으로 분장한 게 바로 저인데요. 다들 말로만 들으면 상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엄청납니다.
3: 이게 아니 표정이
0: 올해 지금 하신 거예요?
1: 네 지금 네 곧 대회가 앞둘 예정이어서
3: 네. 표정이 약간 현타운 표정인데
1: 아니 진지한 표정입니다.
0: 아니 그 분장놀이 참가할 때 뭐 어떻게 이 에밀레 종을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1: 네 제가 미대 동기 3명이랑 팀으로 참가하게 됐는데요. 팀원 모두 각자의 몫을 200% 네네. 해낼 수 있는 유무를 뭐가 있을까 하다가 떠오른 게 바로 종이었습니다. 종이라는 게 본체와 당목 그리고 종을 치는 사람까지 셋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아름다운 소리를 완성하잖아요.
0: 네네.
1: 거기에 스님이 인간 당목으로 종을 치는 퍼포먼스를 더하면 인상 깊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0: 그 퍼포먼스를 함에 있어서 그 종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소리 직접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1: 네, 입으로.
0: 와.
3: 어디 종을 맡은 분이 예,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소리가 약할까 봐 그 스님이랑 당목을 맡으신 세 분이서 화음을 넣어서 하지 않을까
1: 화음 괜찮은데요?
0: 그런 생각을 네. 해봤는데 혼자서 종이니까
1: 맞아요.
3: 네. 이게 원래 사실은 옛날 코미디로 하면 네. 저기 당목이 네네. 스님을 엎어놓고 스님 머리를 쳐야 된다.
4: 나도 그 생각했구나.
1: 당목이 스님 네. 엎어놓고 스님 그렇죠. 머리로요?
3: 스님 머리로 쳐야죠.
4: 스님이 스님
3: 옛날,
4: 머리로
3: 옛날 코미디.
1: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네. 의논을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팀원들이 방송 네네. 보고 있을 텐데 겁날 것 같거든요. 스님이.
3: 그렇죠. 네.
4: 근데 이게 저도 사실 보고 놀랐는데 조회수가 엄청나다는데 이 반응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1: 아 맞아요. 저희 별스타그램 릴스가 오늘 기준으로 좋아요 3만 개 그리고 조회수 48만 회를 넘겼습니다.
0: 네네.
1: 근데 솔직히 저는 준비하면서 아 이거 진짜 웃긴데 싶긴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내가 만들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빵 터져주시고 같이 즐거워해주셔서 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0: 아니 그 별스타그램 릴스에서 뭐라고 검색을 해야지 볼 수가 있습니까?
1: 아 별스타그램에 학교종이 에밀레.
0: 아 학교종이 에밀레. 여러분 치시면. 당장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학교종이 에밀레. 예.
1: 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예.
0: 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0: 네.
3: 사실 이게 뭐 장난으로 한 것치곤 아주 디테일이 네 굉장히 살아 있는데.
0: 장난으로 한 거 아니라잖아요.
4: 장난 같나?
0: 장난 아니라니까.
1: 장난 아니다.
0: 장난 아니네.
4: 아 씨야 종 같네. 장난 같나?
3: 종 같나?
4: 종 같다.
3: 종 같나? 아무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뿌듯했던 점 또

0: 힘들었던 점또 얘기해 주신다면.
1: 네, 맞습니다. 제가 동기 제시서 꼬박 한 달을 붙어서 앉아서 만들었는데요.
0: 네.
1: 아, 솔직히 학교 다닐 때 졸업 전시보다 더 열심히 한것 같아요. 제출 마지막 주에는 재학생들보다 일찍 오고 밤에 학교 불다 끄고 맨 마지막으로 나갔거든요.
2: 네네.
1: 그래도 완성품이랑 사람들 반응 보니까 고생이 싹 씻겨나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어떻게 웃음을 드릴까 하는 아이디어가 고민이었는데요. 원래는 당목이 직접 기어가서 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고민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아까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스님이 머리로 치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2: 그래 본선에 어떻게 진출을 하셨나요?
1: 네, 예선에 참여한 275팀 중에 우와. 딱 50팀만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2: 네네.
1: 저희가 자랑스럽게 그 50팀 안에 들었습니다.
3: 이야.
1: 감사합니다.
3: 아니 근데 이런 아들이 275팀이 있다는 네. 자체가 놀랍네. 놀랍다.
1: 다음번에 신부님들도 한번.
3: 아니야. 주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1: 저희가 그 4개 지역에서 본선이 열리고요.
2: 네네.
1: 그 지역에서 뽑힌 팀들이 서울 결선에 오르게 될 텐데요.
2: 네.
1: 저희 팀은 9월 12일 토요일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섭니다.
2: 야.
1: 네, 주말에 나들이 삼아 놀러 오셔서 저희 팀 응원도 해주시고
2: 네네.
1: 다른 참가자분들도 분장이 대단하거든요.
2: 네.
1: 그래서 직관해 보시면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리고 별스타그램 학교종이 에밀레로 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댓글 팍팍 남겨주세요.
2: 학교종이 에밀레. 네, 잘 기억하시죠.
1: 아, 신부님 제가 문득 떠올렸는데요.
2: 네네.
1: 내년에 세 분이서 출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1: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중앙아시아실에 전시된 얼굴 조각이 예. 있거든요.
2: 아, 우리 그... 희신분이 약간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3: 아, 그렇죠. 몽골 계열이죠.
0: 저는 네. 약간 남방계.
3: 네. 아, 나 몽골계. 네. 아.
0: 저는 약간 필리핀.
3: 네. 난 올라가.
0: 네네. 어, 네.
1: 근데 마침 그 얼굴 조각이 세 개거든요.
2: 네네. 뭐 그래서... 어떤 사진 궁금하네요. 뭐 어떤 얼굴이길래 저희를 떠올렸을까요?
1: 세 개 조각이니까 한 분이 하나씩 분장을
3: 우와.
1: 하셔서
3: 아, 직인의 사진.
1: 사진이 나왔을까요?
3: 네.
1: 아니, 제가 보니까 신부님들 네네. 되게 유쾌하시잖아요.
2: 네.
1: 그래서 이런 유쾌한 분장을 해보면 어떨까?
3: 잠깐만, 이거.
2: 잠깐 그.
3: 1, 2, 3 중에서 고르자, 야.
2: 야, 요거, 야.
0: 야. 머리는 아. 준비됐는데.
3: 머리 스탠바이 됐어.
0: 머리 스탠바이 됐어.
1: 머리.
3: 야, 1, 2, 3 중에 누가 야, 이거 해야 되노?
1: 각자 제비, 어떤 제비, 걸 하시고 제비복? 싶으신지
2: 아니 뭐 어떤 게 그닥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3: 아니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
0: 네네. 뭐 분장이 필요 없을 것
3: 아니,
0: 같은데
3: 1, 2, 3 대로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1, 2, 3이 맞지 않나
0: 일단 안경 벗으면 될 것 같은데
2: 안경 벗고
1: 일단 왼쪽이랑 네. 중간 분은 건치이신 분이 해야 될 것 같고
2: 아, 예, 예.
1: 제일 오른쪽은 눈이 제일 작으신 분이 하면
2: 아,
1: 좋을 것 같아요
2: 눈이 제일 작은 분 다들 눈이 커서
1: 다들 눈이 크시네요
2: 네네 어 대리사님께서 와 세 분 네. 신부님께 딱입니다.
0: 아니
2: 고의 성사 보세요.
0: 얼굴 톤으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3: 아 그럼 내가 반대네.
0: 네네네.
2: 얼굴 톤 저쪽이 제일 밝으니까.
0: 네, 밝은 톤. 톤.
2: 네, 네. 네.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1: 네. 네.
3: 저 별의별 게 다 있네 진짜. 네.
0: 자 이제 또 우리 네, 김채은 아나운서가 왜 또 여기에 나왔냐. 이제 앞으로 저희 팀 신수다 팀에 들어와서 제작진으로 이제 함께하게 될 텐데
2: 네네.
0: 제작진으로서 이제 첫 출연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다짐 가고 또 한마디 들어봐야 되겠죠.
1: 네. 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는 신부들의 수다에 합류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이 매주 귀와 눈이 즐겁게 방송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참신하고 유쾌한 기획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신수다 많이 많이 애정해 주세요.
2: 네, 일단 그 팀 이름이 학교종이 에밀레. 아, 뭔가 우리와 결이 맞다. 아니, 나와 결이 맞다.
3: 그러니까 난 걱정인 게
2: 네네.
3: 그러니까 학교종 에밀레 이런 단어의 결은 홍 신부님과 맞아요.
2: 맞아요.
3: 네. 근데 저 분장은 저희와 결이 맞지 않습니다.
1: 어, 정말요? 그러니까
0: 저도 지금 약간 싸함이.
3: 약간 싸해요.
0: 싸함이.
3: 느낌이.
0: 조만간에.
3: 걱정이 납니다.
1: 저랑도 쇼츠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0: 조만간에 분칠 한번 할 것 같아.
3: 지금 우리 팀 종수고 3명에서 방송한다 생각해봐요, 형님.
2: 그 무슨 그 코너 있었죠? 분장실 뭐 있었잖아요.
3: 그러니까.
0: 시커먼스, 시커먼스.
3: 그러니까.
0: 시커.
2: 네. 어쨌든 우리 새로 오신 김채은 크리스티나 아나주서님과 함께 더욱 풍성해질 우리 신부들의 수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진행자들과 함께 또 뭐 부탁할 게 하나 있나요? 뭐 공개적으로 하나 알려주시면 공개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끔 저를 위한 간식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약속이니까 지켜주시겠죠?
2: 간식 정도야.
0: 아니, 취향을 모르니까 간식.
2: 여러 종류를
0: 뭘 좋아하세요?
3: 뭐 알레르기 같은 거 없어요?
1: 없어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2: 아 그러시네요. 네.
3: 홍어?
1: 홍어. 홍어 조금 쉽지 않은데요.
3: 그런 걸 말해야죠.
1: 다음에 홍어 먹기 릴스 한번 찍어볼까요?
3: 여기 냄새까지 이틀 걸릴 거예요. 아마. 네.
2: 어쨌든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PD님 위해서 또 간식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네,
2: 매월 첫 주 월요일은 이렇게 신수다 우리 신입 PD 김채은 크리스티나 아나두서와 저희가 함께 꽁트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신수다의 뉴스가 퀴즈.
3: 안 끝났어?
2: 예, 퀴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퀴즈를 듣고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문제 나갑니다. 오늘 신수다의 뉴스가는 성덕대왕 신종 이야기로 꾸며봤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도 종소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 성당의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 그 가톨릭의 전통 기도,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2: 네. 힌트를 드리자면 예, 살이 세 번 접히면 삼겹이라고 합니다. 종이 세 번 울리면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죠. 예.
3: 아, 세 번 종친다.
2: 네. 네. 네. 우리 희신 분이 뭐 힌트.
3: 부활 때는 다르죠.
0: 아, 버전이 두 가지. 네.
3: 버전이 네. 이게 한 버전이 아닙니다.
2: 네. 네. 네. 우리 추신 분이면요.
0: 제가 본당에 있을 때
2: 네, 네.
0: 천령성체 아이들
2: 네.
0: 찰고를 이렇게 하면서
2: 네.
0: 거기 중간에 보면 성모송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2: 네, 네.
0: 기도문을 쭉 읽더니 성모송, 성모송. 부분에 그냥 성모송.
2: 네, 오늘 신서인 뉴스가 퀴즈 내드렸는데요. 네,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네. 정답자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정답이 뭐였죠?
3: 오늘 정답은 무슨 네. 기도죠?
2: 삼종 기도.
3: 삼종 기도입니다.
0: 삼종 기도.
2: 예. 네. 쌈 아니고요. 삼종 기도.
3: 삼종 기도.
2: 삼종 기도였습니다. 네. 정답 보내 주신 분 중에 유튜브 고운 75번 님. 네. 고운 75년생인가? 고운 75번 님. 예. 축하드립니다.
3: 네. 네.
2: 삼종 기도까지 하면서 뉴스가 이제 마무리를 하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코너 신수다인 뉴스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신수다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종소리가 맞지?
2: 우리한테 네. 익숙한 소리.
3: 우리한테 익숙한,
2: 우리한테 익숙한 소리. 소리.
3: 저는 네. 어렸을 때 이 종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2: 아, 그래요?
3: 구봉에서는 쳤었어요. 미사 전에. 매일 미사 전에.
2: 옛날에 그 저 뭡니까? 저기 똥 퍼는 차.
3: 그건 딸랑딸랑 똥이고.
2: 그런 정도 있었다.
3: 아, 네. 네,
2: 정도 있었다. 그리고 뭡니까? 겨울에 찹쌀떡.
3: 맞아요.
2: 예, 그때도 종치는 그런 정도 있었고.
0: 네.
3: 근데 그 유럽에 여행 가면
2: 네, 네.
3: 아,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냥 그냥 종치는 그
2: 맞아요.
3: 그냥 일상에 그냥 약간 배경 음악처럼. 그게 엄청 자연스럽고.
2: 네네.
3: 근데 그게 왜
2: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소음으로.
3: 그러니까 왜 그걸 민원해. 소음으로 네. 받아들이는지. 네.
2: 그래도 여기 우리 중앙성당에서는
0: 중앙성당은 치는
2: 네, 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2: 네.
3: 집에 가자. 집에, 아,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다음 또 방송해야 된다 또.
0: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생록방은요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놀러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나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고은 75번님 75년생이 아니고 7월 5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맛이 없어 할 뻔했네. 네,
2: 생각하는 게 비슷해. 제가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예. 먼저 유튜브 주봉님, 주봉. 예. 소중한 순간 유리빛으로 물들이다. 부산 남구 유리공방 어느 날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십자가 선캐쳐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대례사님께 첫 영성체 기도처 전문 주님 바라기에서 카카오톡 1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3: 네, 그리고 유튜브 숲

숨님, BSG H&B에서 콜라겐 오트밀크 앰플 마스크팩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신란 스텔라님, 파전 수육 보쌈이 맛있는 부평 깡통시장 녹두밭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그래도 bad, 뭐. 네. bad. ATEEZ의 bad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김채은 PD님 신청곡이라고 하네요.
0: 예. 어, 저런 거 좋아하는가 보네.
1: 참고합시다.
0: 아니 그 아, 노래는 저러면서 아니... 종 분장하고 있으니까 종이라서. 네.
1: 네. 자,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김채은 크리스티나, 작가 김국희, 기술 유정은 글라라, 제작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0: 김명희 도미니코,
2: 이추상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해

0: 청양고 주발 she's spicy.
1: She's so bad, bad, bad, bad, bad, bad, bad. She's so bad.
2: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3: 까사미야
4: 키팅
3: 에몬스 가구
4: 키팅
3: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4: 키팅
3: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4: 키팅
3: 집을 완성할 땐
4: 키팅
3: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7: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6: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 생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두고 날짜를 세기 시작하죠. 어떤 선물을 할까? 어떤 축하 인사를 건넬까 하면서 말이죠. 신상 이야기에서도 다가오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생일을 기다리며 지난주부터 미리 축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기념일인 9월 9일이 어느덧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더라고요. 이제 진짜 잔치 열어도 되겠죠? 미리 전하는 인사를 받는 사람도 미리 인사를 보내는 마음도 미리 보내고 받는 만큼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신나게 생일 축하 파티를 즐기면서 이제 곧 다가올 개국 기념일을 행복하게 맞아보면 어떨까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DES가 불러요. 감사해.

오늘 첫 곡 DS의 감사해였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생일잔치 여러분도 잘 즐기고 계시지요?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9일이 드디어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첫 곡 DS의 감사회를 준비한 것도 실은 그런 의미예요. 저희가 개국이라고 막 잔치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저희 곁에서 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30년이란 시간 동안 좋은 음악과 따뜻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시기도 했고요. 따뜻한 이야기의 주인공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매일을 묵묵히 응원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생일잔치 시작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생일을 축하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바란다 이런 얘기도 좋고요.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보내주세요. 아, 저는 예전에 이럴 때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 했었어요 라고 여러분의 추억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PP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도 선물로 드립니다. 30년에 울린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죠. 보통 이제 첫 번째 토요일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개국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손님 모시고 얘기 나누는 깜짝 초대석 2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과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분인 이지희 헬레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노래를 시처럼 낭송하고 음미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아서 맞추는 시간,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얘기도 같이 찾아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국 특집 1탄 손순란 힐데가드님 40년 넘게 서문시장에서 주단을 운영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만큼 그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으로 저희가 함께 했었잖아요. 진짜 감동적인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경산 해피맘님이 어머, 저희 친구도 중학교 가사 시간에 문종이로 옷을 잘 만드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 서문시장에서 이미땡 패션 부티크로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시절부터 뭔가 좀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전통 한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저희 시내반에도 명절날 한복 입고 시댁 친정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이제는 혼주 한복도 대여라고 해요. 어머 정말요? 어우, 세상에. 그래도 성당 행사 때 가끔 한복 입는 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 진짜 솔직히 그런 이제 혼주 한복이나 또 처음에 혼인할 때 그 세댁 한복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지 성당 행사 때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성당 행사를 위해서 또 그걸 대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서 이러다가 성당에서도 한복을 덜 입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율리안나님은 어머 정말로 하느님 말씀대로 살고 계신 자매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인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7632님 설레임입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니 설레는 마음?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에 친구들 만나셨던 거예요? 그렇죠. 주말에 또 친구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일수록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만남이셨기를 바랍니다. 기왕이 뭐 무슨 얘기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그런 자랑도 좀 해주세요. 4023님은 설레임입니다. 방송 들을 때마다 설레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어머 어떡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저도 막 설레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5880님 설레임입니다. 설레는 마음 가진 게 언젠지 심장이 생명 연장 말고 다른 기능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심장이 늘 두근두근 뛰어서
그래서 설레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설렘이 한 번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곤 해요. 그렇죠? 5880님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은 7632-4023-5880님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말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같이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 뾰로롱이 들릴 텐데요. 그 효과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발 늦은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노래 낭송 시작해볼까요? 노래는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뭘 할까 고민했죠.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에 내 마음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는 장미 한 송이, 책 한 권과 그댈 위한 깊은 내 사랑.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맘 알아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네,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가사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어머, 가사가 또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네요. 이 노래가 이뻐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낭송을 하니까 느낌이 달라요.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의 노래 낭송 중 뾰로롱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CPBC 빵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가 그랬어요. 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 예쁜 뾰로롱에 내 맘 담았죠. 예쁜 뭐에 내 마음을 담았을까요? 책방에 갔으니까 우선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이거는 길지 않아요. 표현하자면 어떤 정서나 사상 따위를 운율을 지닌 함축적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이걸 한 권으로 묶은 책을 두 글자로 이르는 말이에요. 길게 쓰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효과음에 들어가는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원곡 힌트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 맞춰주세요.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였습니다.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원곡까지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 찾으셨어요? 오늘 정답은 바로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요. 아,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는 정규 9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앨범은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롭 반 바벨이 노래 전부를 편곡하고 연주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낭송해드린 이 노래도 뭔가 그 네덜란드의 골목길을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뭔가 좀 예, 뭔가 재즈의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 노래는 생일을 맞은 연인들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노래라고 합니다. 정답인 시집은 짧은 문장에 일상의 순간이나 잊고 지내던 감정들을 담아서 긴 여운을 남기는 시를 모아놓은 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가 담긴 시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겼던 저희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개국 3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은 문자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을 축하해 주시거나 또 하고 싶은 말들을 기왕이면은 평화방송 이렇게 해서 네 글자의 사행시로 써주셔도 되고요. 대구 이렇게 이행시를 해서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보내는 마음을 시로 만들어주세요. 아 너무 좀 진지해야 될 것 같... 아니에요. 진지할 필요 없고요. 그냥 30년쯤 지냈으면 서로 좀 편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편안하게 농담 비슷한 얘기 보내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재치 있는 그런 문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얘기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이나 CPBC 빵앱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해서 특별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더 듣고 또 노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오늘의 깜짝 초대석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을 노래는 시집 얘기에서 시를 위한 시 이문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0: 개국 특집 두 번째 깜짝 초대석. 30년 동안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30년의 시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셔서 모셨습니다. 20대 때는 리포터로, 결혼을 한 후에는 깊은 신앙의 얘기를 전하는 작가로, 또 따뜻한 목소리로 저녁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DJ로 활동했던 이지희 헬레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은 어떻게 시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극작가?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 예, 그냥 또 시인도 하고 있고, 네. 모든 대본도 쓰고 있고, 여러 네. 글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아, 글을 쓰는 이지 헬레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함께 알아온 시간도 30년이 됐더라고요.
1: 그렇네요, 진짜. 네.
0: 그때만 해도 정말 다들 막 학교를 졸업한 푸릇푸릇한 모습으로 서로 만났던 네.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네.

0: 엄마도 되고 예. 또 시인도 되시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이렇게 있으셨더라고요.
1: 예.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0: 네.
1: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저는 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각자의 예. 모습으로 변해 가시는 모습이 참 세월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1: 그렇죠.
0: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정말 저희가 처음 만났던 때가 20대 때였잖아요.
1: 아, 맞아요.
0: 네. 광고 회사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때. 근데 그러면서 예. 이제 리포터를 하기 위해서 밤이나 예. 주말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취재를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맞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주말도 쉬기보다는 약간 일 중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없을까 하다가 또 리포터가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0: 네.
1: 주말만 이렇게 취재하고 또 글을 쓰는 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리포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네. 그때 이제 그 주변에 또 아는 분이 이렇게 네. 이런 자리가 있다 소개를 또 해주니까
1: 그렇죠.
0: 그게 정말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거든요.
1: 네. 예. 여기 그 기자로 응시했던 분이 그 동네 오빠라서 그분이 또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0: 네.
1: 딱 너한테 적격일 것 같다.
0: 아,
1: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0: 성당 오빠라고 네. 얘기하는 게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서로가 이제 좋은 자리가 있어서 소개를 해주고 또 맞는 예.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1: 예.
0: 정말 열심히 다니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리포터로 취재를 하셨던 그
1: 예.
0: 순간들 기억이 나시나요?
1: 예. 지금 3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어렴풋이 이제 어떤 취재를 했는지 기억을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보긴 하는데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취재가 하나 있어요.
0: 네.
1: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짧은 미니픽션이라고 짧은 소설로도 써서 어디 잡지에 실린 적이 있긴 합니다.
0: 네.
1: 출소자들이 모여서 사는 상격동에 그 집이 있었어요.
0: 아, 네.
1: 거기서 출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서 그 자립을 위해서 어떤 수녀님의 지도 아래 갱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0: 네.
1: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고 큰 녹음기와 이제 마이크 세트를 들고
0: 네.
1: 그 상격동의 그 집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10명 정도가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은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반겨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방석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한 분씩 이렇게 마이크를 돌리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그 인터뷰를 따고 이제 취재를 마치고 나니까 밤이 됐어요. 한 밤 9시.
0: 네.
1: 겨울이라서 그런지 아주 깜깜했고 그다음에 도로의 그 골목에 가로등도 없었고 그래서 취재를 마치고 이제 저는 그 골목을 길게 걸어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야 됐는데
0: 네.
1: 이제 그 출소자 중에 한 분이
0: 네.
1: 저한테 아우 젊은 여자가 밤길에 혼자 다니면 무서워요 이러시면서 데려다 주겠다고
0: 오.
1: 같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골목에 저랑 그 남자분이랑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요.
0: 네.
1: 이제 아무래도 청송교도소 그 출신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0: 아.
1: 그 죄명이 또 뭐 살인, 뭐 강간, 뭐 절도 여러 가지가
0: 네네.
1: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이 데려다 주시는 게 그 어린 마음으로서는 정말 더 조금 무서워서 그분이 무겁다고 제 녹음기
0: 네.
1: 그거를 들어주셨고 했는데도 제가 탈 버스가 아닌데도
0: 네.
1: 아무 버스나 저 버스를 타야 된다고 낚아채고 녹음기를
0: 네.
1: 제가 막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그 빠이빠이 하고 손을 흔들어 주시는 걸 보면서
0: 네.
1: 제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 출소자에 대한 그 편견, 선입견을 좀 배제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자라는 그런 주제가 담긴 이 특집이었는데 주제에 걸맞게 제가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나 이런 반성이 좀 들었습니다.
0: 아.
1: 예, 저 스스로 성찰을 하게 됐고요.
0: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그 출소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떠나서도 실은 밤길에 예. 낯선 남자와 깜깜한 골목을 걸어 내려오는 거는 실은 조금 무섭긴 하잖아요.
1: 예.
0: 그 모든 사람들이 약간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취재했던 그 마음과 달리 내 마음이 왜 이랬을까 이런 예. 고민을 하면서
1: 그렇죠.
0: 그때 또 오셔서 편집하면서
1: 예.
0: 원고를 쓰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쓰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때만 해도 사회 초년생이었고 굉장히 그때 사람의 성악설, 성선설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또 인간에 대한 그 생각을 네.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게요. 이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취재를 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평화방송에 인터뷰를 하러 취재를 하러 다녔던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도 쓸모없는 시간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1: 그렇죠.
0: 많이 할 것 같아요.
1: 예.
0: 진짜. 네. 저도 돌아보니까 방송에서 만난 분들이 다 정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제 삶의 일부분이 조금씩 돼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예.
0: 결혼하면서 잠깐 이렇게 공백이 있었어요.
1: 예.
0: 방송과는. 그러다가 라디오 구성작가로 갑자기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맞습니다.
0: 이건 또 어떻게 이게 좀 다른 일이거든 취재해서 예. 글을 쓰는 거랑
1: 그렇죠.
0: 매일매일 그날에 할 얘기를 만들어서 쓰는 거.
1: 예. 근데 그때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낳고 무슨 일을 할까 이제 집에서 육아에 이게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0: 네.
1: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하고.
0: 게다가 연년생 예. 아들들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그래도 참 다행히 감사하게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젊은 엄마를 위해서 여기 평화방송 PD님께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애들이 자고 나면 이제 밤중에 조금 잠잘 시간을 줄여서 그러니까 한 새벽 1시부터 이게 원고를 썼던 것 같아요. 메일로 보내놓고 이제 아침이 되면 보신 거를 확인하면서 원고
0: 수정을,
1: 예, 수정을 또 하고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하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감사하죠 진짜로.
0: 게다가 신앙 프로그램 원고였잖아요.
1: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또 이게 한참 이제 막 아이들을 키우고 하다 보면은
1: 예.
0: 생각할 것도 많고 막 이럴 텐데
1: 예.
0: 그걸 신앙적으로 풀어내면서 또 개인적인 기도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글을 쓰라 그랬다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아이가 둘이 태어나고 뭔가 생명체의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
0: 네.
1: 이 경외심이라든가 그다음에 두려움,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로서의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어떻게 보면 또 신앙심이 그때 가장 충실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모를 정말 인간의 한계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나 하는 그 두려움이 커서 신앙심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그 묵상글 같은 것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뿜어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저도 지금 그때 글이 이제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1: 예.
0: 그 느낌이 기억이 나거든요.
1: 굉장히
0: 뭐랄까 따뜻하고
1: 예.
0: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1: 아.
0: 그런 글을 써주셔서 그만큼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그걸 많이 느끼면서 예, 방송을 했던
1: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 그렇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년 정도 신앙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을
1: 예.
0: 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는 탤런트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예. 아무래도 매일 밤에 이제 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지만
0: 네.
1: 그때 제가 또 사고를 하는 그 방법, 그다음에 또 문장력도 좀 키워진 것 같고요.
0: 네.
1: 예. 좋았던 점이 많이 있죠.
0: 네.
1: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예.
0: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점점 더 글을 쓰는 일을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예. 대학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시로 문학상을 받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0: 네.
1: 이렇게 또 평화방송이 또 저의 그 창작력의 불씨를 또 지펴줬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의뢰가 들어오는 뭐 대본, 또 시나리오 대본, 애니메이션 대본 이런 그 글을 또 많이 쓰고요.
0: 네.
1: 예, 또 순수 문학도 가끔씩 써서 발표도 하고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 시절에 저희가 함께 방송했던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1: 네.
0: 문자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렇게 이제 세상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1년 반쯤 지났을까요? 그때 저희 예. 라디오 DJ가 공석이 됐었어요.
1: 예.
0: 그래서 또 할 기회가 생기셨거든요.
1: 그렇죠. 예, 그 프로그램이 아마 저녁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이라고 예, 줄여서 우리가 음저풍 이렇게 불렀었는데
0: 네.
1: 세계의 모든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프로를 하면서는 또 작가 역할, DJ 역할 말하고 글쓰기를 한꺼번에 이제 해야 되니까
0: 네.
1: 부담은 좀 됐지만 또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유아에서 조금 초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그런 시절이라
0: 네.
1: 틈틈이 또 제 달란트를 발휘하는 일이 좋아서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예. DJ로 꽤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아이들이 그 사이에 쑥 자라버리더라고요. 정말 예.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은 그 가족들의 모습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또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1: 예.
0: 그 주 1회 리포팅을 했었고 처음에는
1: 예.
0: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앙 프로그램 원고를 썼었고
1: 예.
0: 그러다가 이제 진행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게
1: 예.
0: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약간씩 다른데
1: 그렇죠.
0: 느낌들이 또 다르고
1: 예.
0: 특히나 스스로 제작을 하는 라디오 DJ는 뭐랄까 굉장히 자신만의 색깔이 또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면서
1: 그렇습니다.
0: 또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열정으로 했었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몸이 아프더라도 여기 나와야 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그 생방송으로 처음에는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든 그때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뭐 사고가 많고 또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돌발적인 일들이 많고 그랬는데
0: 네.
1: 어떤 그런 제 상황 감정을 감추면서 객관화된 그런 음색으로 예, 청취자들을 만나야 하니까 절제가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0: 그렇습니다.
1: 부분이 조금 네. 어려웠긴 하거든요.
0: 네. 그렇지만 또 늘 그렇게 한결같이 누군가가 왜 네. 방송을 듣는 분들도
1: 예.
0: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땐
1: 예.
0: 좋은 일이 있고
1: 그렇죠.
0: 어떨 땐 슬픈 일이 있고 그런데 그 나의 이렇게 마음과 달리 늘 한자리에서 묵묵하게 내 마음을 들어주는
1: 예.
0: 누군가가 있다는 그 느낌이
1: 맞습니다.
0: 정말 듣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1: 예.
0: 어찌 보면 DJ들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또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1: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0: 네.
1: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틀고 가만히 있으면 또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또 그 내
1: 예.
0: 마음이 이렇게 숨겨져서 딱 있었는데 또 예.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사연을 보내면 그
1: 예.
0: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또 마음이 같아지고
1: 그렇습니다.
0: 서로 또 그렇게
1: 예.
0: 주고받으면서 동화되고 그죠. 치유되는 이런 시간들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1: 편지글로 이제 또 소통을 하면서 예. 또 그 마음이 돼서 거기 맞는 음악을 틀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1: 예.
0: 노래는 예전에 좀 많이 들려주셨던 노래 중에 어떤 곡 예. 같이 들어볼까요?
1: 그 예전에 웨스트라이프 곡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0: 네.
1: 그중에서 이제 대표곡인 My Love 다시 듣고 싶습니다.
0: 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왠지 그러고 보니까 이지 헬레나님과 굉장히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밝고. 네.
1: 예.
0: 노래 한번 들어보죠.
1: 네.

0: 웨스트라이프의 마이 러브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그때 그 네. 시절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죠.
1: 그렇네요. 진짜 아. 예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이 스튜디오도 조금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예. 그때 그 느낌이 있으니까요.
1: 그렇네요. 네.
0: 아 그렇습니다.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지 헬레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시인으로 쫙 변신을 하셨지만 그때는 정말 방송을 통해서 우리와 자주 만났던 그런 예. 시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DJ를 한 6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1: 예.
0: 어떠셨어요? 그 사이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우, 많죠. 제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저녁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0: 맞아요.
1: 조금 죄송했지만 또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프리랜서실에 이제 둘이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보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2시간 정도 이제 방송하고 이제 나오게 했는데
0: 네.
1: 그때가 생방송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두꺼운 그 스튜디오 문을
0: 네.
1: 둘이서 이제 저를 찾다가 이렇게 열었어요. 열고 생방송 중에 엄마하고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그 목소리가 아마 대구에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리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 에피소드를 지금 얘기하셨지만 예. 솔직히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예. 뭐 엄마들뿐 아니라 이제 아빠들도 아이들 한 번씩 데리고 와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가끔 뭐 늘 육아의 상황들이 예.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1: 예.
0: 근데 희한하게 아이들이 정말 주변에서 누가 봐주거든요. 회사 예. 오면 이제 뭐 누가 잠깐 이렇게 봐줄게 하고 스튜디오 밖에 앉혀놓고 있는데 잠시 눈을 돌리면 언제 도망갔는지 또 어떻게 이 스튜디오 오는 길을 알았는지 뾰로록 와서 엄마, 아빠 꼭 이 소리를 한 번씩은 내서.
1: 아 그러면 저뿐이 아니었네요.
0: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네. 음악이 나갈 때 그때 네. 얘기를 해서 이제 뛰어와서 사람들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종종 이렇게.
1: 아유.
0: 아 그렇습니다. 아 그뿐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는 뭐 그 방송하러 왔는데
1: 예.
0: 방송 시간 직전인데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통화하다가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1: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0: 잠깐씩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금방 또 찾았다고 연락을 예. 받곤 했지만
1: 예.
0: 아 그래서 그 육아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그때 많이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아우 저보다 현정 씨가 더 기억을 많이 해주시니까 아 그때 생각이 다시 또 어렴풋이 떠오르고
0: 그렇죠. 네.
1: 아, 내가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예 생각이 새삼 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저희와 함께 지내다가 또 회사의 사정상 그 당시 이제
1: 네.
0: 프로그램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서 이제 저녁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됐는데
1: 예.
0: 돌아보면은 그 시간들이 이렇게 20대 때부터 쭉 저희와 함께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평화 방송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1: 아, 늘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래도 평화방송으로 채널을 한 번씩 맞춰보면서 아련하면서 애틋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사회초년 때 직장 생활을 처음 하게 해준 그런 공간이었고
0: 그러네요.
1: 또 제가 두려움과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을 품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이기도 했고
0: 네.
1: 비록 프리랜서였지만 그리고 제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면서 그나마 제가 또 제가 이과 성향이 아니라 문과 성향이기 때문에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정말 고마운 곳,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0: 네. 아, 고향이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자주 오시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근데 그 방송을 하면서도 뭐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에 응답도 하시고 했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의도 하시고 또 시인으로 등단하고 또 시극을 연출하기도 예. 하신다면서 지금도.
1: 예, 예. 네. 뭐 시극, 문인극 이제 이런 극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대구 평화방송에서 제일 처음에 가졌던 자신감 그다음에 자신감만 있지는 않았고 또 두려움과 또 제 능력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면서 또 좀 절망을 느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모든 그 영감을 불어넣어준 곳이 여기라서 이런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글에 대한
0: 네.
1: 모든 일들을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떳떳하게 또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아유, 뭐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괜히 저희도 막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도 보면은 이제 예. 시인이시긴 하지만
1: 예.
0: 시 낭송도 진짜
1: 지도를 하고
0: 있어요. 지도도 하시고 예. 낭송도 실제로 하시기도 하고 또 글을 쓰고 연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예. 비슷하면서 다른 일인데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들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왜 성경 말씀에 좋은 탤런트를 밭에 묻어두지 않고 이렇게
1: 예.
0: 막 불려가는 그런
1: 맞아요.
0: 모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1: 네. 이 하나를 하니까 또 그와 연관된 부분들이 또 눈에 보이고 또 아 그거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소명의식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돌봐주시는 또 주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그런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 터전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저희도 이제 30주년 맞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이지 헬레나님의 30년 네.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1: 예. 아우 정말 저는 사실 이제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이 매일 일에 쫓기면서 이렇게 살기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순간순간 제 어떤 행동이나 제 사고를 또 관장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빈말이 아니라 제가 대구 평화방송에서 그것을 느꼈던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여기는 또 종교방송이라
0: 네.
1: 또 다른 일반 방송과는 다르게 가치를 두는 것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저는 그 재능을 어떤 방법으로든 또 환원을 하는 쪽이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 네.
1: 예.
0: 그래서 요즘도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꿈을 예. 펼치지 못했던
1: 예.
0: 여인들에게
1: 맞습니다.
0: 어머니들도
1: 예.
0: 있고
1: 경력 네. 단절 되신 이제 육아와 살림을 하시느라고
0: 네.
1: 예. 그런 분들이 또 무대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드리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신앙송을 통해서 또 시극을 통해서
0: 네.
1: 예. 연극은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문학 쪽에서 또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쪽은 아직도 이 환갑이 지나도 많이 열려 있거든요.
0: 갑자기 막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1: 예.
0: 환갑이 지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잘 흘러가는데 마지막으로 예. 뭐 바라시는 부분 또 기왕이면은 저희 대구 가톨릭 평화원 30주년 축하 인사도 한 말씀해 주시죠.
1: 네. 아, 3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탈하고 이렇게 축복 속에서 30주년을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같이 흐뭇한 마음이 들고요. 또 대구 평화방송은 생명 존중이나 약자에 대한 그런 관심도 함께 그 모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더욱 발전하고 사랑받는 평화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예전에 처음 취재 다니셨던 그때와
1: 예.
0: 지금의 방송이 좀 뭐랄까요? 형태는 조금 달라지고
1: 예.
0: 더 뭐 자유로워지고 이런 변화는 있지만
1: 그렇죠.
0: 그때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저희의 어떤 마음가짐 그 예.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1: 예. 변함없는 가치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다른 네. 방송들이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냥 토크처럼 네. 가볍게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구평화방송이 절제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함께 또 만나서 예전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우리 이지혜 헬레나님의 길에 네. 저희가 함께 기도로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1: 너무 감사하고 네. 마음이 갑자기 정말 따스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주 봬요. 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개국 30주년 특집 두 번째 깜짝 초대석 이지혜 헬레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 개국 30주년이라고 막 축하해달라고 그러고 잔치한다고 그랬지만 결국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30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페퍼톤즈의 땡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오늘은 과거의 차트도 살펴보고 추억 속의 음악도 들어보는 그리고 신곡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뮤직 올드 앤 뉴로 함께 할게요.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송하예의 새사랑 듣고 다시 올게요.

과거 9월 첫째 주에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은 1992년입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2편, 3편이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대다수의 영화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사랑받았던 작품이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일이 참 흔했죠. 그 당시에 백투더퓨처 보면서 아, 2026년쯤이면 하늘 나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곤 했는데 물론 뭐 하늘을 나는 택시가 나온다고도 하고 곧 상용된다고도 하고 하니까 요즘 기술이라면 뚝딱이겠지만 어쨌든 1992년이나 지금이나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건 마찬가지네요. 1992년에 사랑받았던 드라마는 사랑이 먹일래였습니다. 시청률이 60%가 넘었던 드라마예요. 와, 대바리 아빠 이순재 씨, 대바리 엄마 김혜자 씨, 대바리 최민수 씨, 그리고 당돌한 싱식 며느리였던 하이라 씨, 이 네 명의 조합이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92년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을까요? 5위는 이 곡이었어요. 양수경, 사랑은 차가운 유혹. 4위는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이었고요. 3위는 손지창의 내가 너를 느끼듯이. 손지창 씨는 연기와 노래 두 가지를 다 성공하면서 이 당시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2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1위는 이 히베디 이렇게 시작하는 이 도입부가 굉장히 신선했던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자, 그럼 92년을 장식한 노래들 들어볼까요?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얘기를 꺼내요.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푹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어두워.

두쉐 뮤직 김빈나입니다. 토요일 뮤직 올 대 뉴 함께하고 있어요. 자, 1992년에 어떤 팝이 사랑받았을까요? 5위입니다. 조지 마이클과 엘튼 존의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 이렇게 노래한 곡이었고요. 4위는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OST, 피보 브라이슨과 셀린 디온의 Beauty and the Beast였어요. 이 노래는 그 당시에 아카데미 주제가상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를 석권했습니다. 3위는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 4살배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곡이었죠. 2위는 프리실라 OST,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였고요. 1위는 영화 보디가드 OST, 휘트니 휴스톤의 I Will Always Love You. 와, 진짜 1992년의 9월은 그야말로 OST 전쟁이었네요. 보디가드가 모두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92년을 장식한 팝들 만나볼까요? 조지 마이클과 엘튼 존의 Don't Let the Sun Go Down on Me,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휘트니 휴스턴이에요 I Will Always Love You.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금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화려하게 채워줄 신곡들 만나볼 차례예요. 자, 첫 번째 곡은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의 Slow It Down이에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하면은 이 동굴 저음부터 떠오르는데요. 그동안 팀 음악에서 아주 강렬하고 파격적인 그런 파트를 담당했던 필릭스가 이번 솔로곡에서는 아주 감각적인 R&B를 선보이네요. 노래 제목이 Slow It Down, 조금만 천천히 가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듣기 좋은 그런 곡이에요. 이어서 소개할 곡은 청아의 멕시코입니다. 청아랑 멕시코랑 왜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이 남미의 뜨거운 태양의 기운과 열정적인 청아의 에너지가 잘 어울리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하바나를 불렀던 카밀라 카베오가 떠오르는 그런 노래기도 하고요. 템포가 빠르지도 않은데 끈적끈적한 춤을 추고 싶어지는 그런 곡이에요. 자, 그럼 두 곡의 신곡 함께 만나보시죠. 필릭스의 Slow It Down, 청아의 멕시코.

0: 거.
1: 따끈따끈한 신곡. 오늘의 마지막 곡은 연준의 홈이에요. 투바투의 연준이 선보이는 따뜻한 감성의 곡인데요. 마이클 부블레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마이클 부블레 버전이 자상한 첫째 오빠 느낌이라면 연준의 버전은 츤데레 둘째 오빠 느낌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늘 그렇지만 말씀은 언제나 지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망을 채우시고 그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주시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지키시고 죄인들은 모두 없애버리시네.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세상 사리로만 보면 보이지 않던 희망이 주님 말씀을 들으면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니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9월 첫 주말 오솔길 산책 시작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심보연이 부르는 내 안에 주님 계신다면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날인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 기념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더 데레사로 잘 알려져 있는 성녀이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녀께서는 1950년에 사랑의 성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행여 병자들을 돌보시면서 전 세계에 많은 청년 봉사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고요. 그러고 나서 2016년 성인으로 시성 대신 마더 데레사 성녀 축일을 오늘 맞이하는 날입니다. 성녀께서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사랑과 박애의 마음, 그리고 겸손을 일깨워 주시길 청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 그 사랑과 박애의 마음, 그 마음이 더욱더 꽃피워 나가길 바라고 응원하면서 노래 선물 하나 보내드립니다. 심수봉이 부릅니다. 백만송이 장미.

9월의 첫 주말, 어떤 풍경으로 지내고 계실까요? 새로운 달이 시작한 만큼 조금 더 마음이 생기로워지셨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는 또 어떤 발걸음의 흔적을 남기셨는지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590님, 주말 기도의 오솔길 이 시간 신부님의 복음 말씀과 선곡 너무 좋네요. 늘 듣기만 하다가 오늘따라 귀에 쏙쏙 감사했다고 글 남겨 봅니다. 오늘 마리안나 우리 외할머니 하늘나라 가신 지 17주기라 명동에서 미사 드리고 와서 청취했답니다. 감사해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3590님. 네, 뭐 저의 이렇게 미소한 복음 성찰을 이렇게 또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선곡도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이 선곡은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우리 감독님, 우리 감독님께서 되게 좋은 노래들을 또 이렇게 사연에 잘 맞추어서 되게 또 선곡해 주시더라고요. 이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서 아 가능한 거구나 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귀에 쏙쏙 그리고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글 남겨주셔서 너무나 저 또한 감사드리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인사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특별히 우리 기도의 오솔길 기도지기님들과 우리 외할머니 마리안나 외할머니 네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마음 여전히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 그립고 또 무엇인가 미안하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우리 기도의 오솔길에서도 두 손 모아 우리 마리안나 외할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비가 왔다가 금방 하늘이 맑아지면서 해가 인사하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 다시 묵상하면서 두 손 모읍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정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 하루라도 똑같았던 날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 하루도 똑같은 하늘을 마주하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날씨와 처음 보는 하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 모든 것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 그 과정들,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 다시 오지 않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 우리 교대 오솔길 청취자님들 이 점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감사해야 하고 정말 기뻐해야 하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마르티노님, 참미예수님, 비가 내려서 지붕 밑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전북 순창군 화문산 휴양님입니다. 산도 좋고 꽤 시원하군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발 837m 산중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그러면 산중에서 이렇게 메시지 또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신 건가요? 아 정말 편리한 세상이군요. 근데 산행 중인데 비가 이렇게 또 내리나 보네요. 무엇보다 안전 산행 하셨기를 바라보고요. 뭐 비 오는 날, 뭐 맑은 하늘, 뭐 어떤 경우, 어떤 날씨에서든
산을 타는 그 등산은 산행은 그럼 우리에게 이 자연의 많은 선물을 안겨다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한때 정말 이렇게 등산 마니아라고 할 정도로 산 타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산이 건네는 그 장면들이 아 정말 이 지구 안에 이 피조물 안에 나 또한 함께 서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 이렇게 산 속에 있을 때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 산에서 얻은 받아온 그 정기 그 위로를 일상에서 잘 간직해 내시고 또 살아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마르티노님. 이어서 네 양수모님 닉네임을 울트레아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울트레아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갑고요. 페드로 신부님 너무 반갑습니다.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인천에 한국 순교 성인 성당에 계실 때 함께 운동했던 미카엘 FC 단원이었습니다. 아 옛날 생각나네요. 네 주말 이 시간에 라디오 듣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사촌 여동생 예식이 있어 서울 다녀오는 길에 시간이 맞아 신부님 목소리를 듣게 돼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공차며 땀 흘렸던 기억, 장례미사 때 망자를 기억하며 울컥하셨던 모습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틈틈이 방송 들으며 응원하겠습니다. 네, 양수모 형제님 무엇보다 사촌 여동생 예식이라는 게 아마 결혼식일 것 같아요. 여동생님의 결혼 축하드리고요. 제가 어찌 한국 순교 성인 성당의 미카엘 FC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일주일의 여러 일정들 중에 제가 가장 기다렸던 때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 학교 그 대학 캠퍼스 학교에 가서 그 정말 이 힘차게 공을 차고 뛰어다녔던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정말 저에게 좋은 기억 남겨주셨던 미카엘 FC 이 우리 축구 동아리 또 단원분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운동장에 만나서 이렇게 볼 한번 찰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전만큼 아마 뛰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저도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슬슬 좀 걸어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방송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너무나 반갑고요. 기도 안에서 저도 기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연이 닿은 우리 인연들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리는 마음 담아서 노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소라가 부릅니다.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회에 입회하면 수련기 2년을 수원에 있는 수련원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련기를 보내는 동안 규칙적인 시간표 속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사도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시간들이 세상에 찌든 때를 벗고 저를 다듬고 정화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학기에 1, 2회 정도 형제적 교정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형제적 교정이란 수련원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수련자들 중에 한 명과 짝을 이루어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요. 수련 형제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수련원에서 살면서 상대방의 삶의 모습 바라보며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성장과 영적 진보를 위해 좀더 변화되고 달라졌으면 하는 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영적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형제적 교정을 하는 날이 이제 정해지면 나와 짝을 이루게 된 형제를 위해 우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은 그가 가진 장점과 선한 점을 떠올리고 이어서 그가 더잘 하느님과 일치하고 성숙한 수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지향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를 바라보며 발견하고 느낀 그의 부족했던 점, 결점, 아쉬웠던 점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형제적 교정 시간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형제적 교정 시간에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좀 듣는 것이 좀 거북하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성격이나 단점,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부족하게 여겨지는 점들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인지 알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뒷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을 보거든 모른 척하지 말고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더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부족함이나 결함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런 말들에 귀를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의 이 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기도지기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내오신 기도 지향과 주말 풍경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햇살이 뜨거운 주말이네요.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 아직도 여름이 가기 싫어하는 듯해요. 네팔의 대홍수로 인명피해가 많은 듯합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듯해요.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일하러 간 우리나라 국민 9명도 실종되었다고 하니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다들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팔 대홍수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는데요. 아, 점점 이렇게 달라져가는, 변해가는 기후의 변화 속에서 특히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피해가 더 커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무엇보다 우리 네팔 대홍수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 시민들, 또 희생자들, 가족들, 우리 인류애적인 마음을 좀 갖고 기도하고 필요한 도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신동철 미카엘님, 신부님 어제 명동성당 미사 참례 갔다가 미사 해설 입단서 나눠주길래 신청했는데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노래도 잘한다고 하시면서 일 때문에 교육은 어렵다고 했는데 사정을 전하겠다 하시면서 성체성사 할 때 해설하시는 분이 평일 미사 때는 성가를 불러주시는데 형제님이 노래를 잘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7년간 테너로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한 결과가 이렇게 피어나니 주님의 섭리가 참으로 묘합니다. 신동철 미카엘님, 엄청난 시간을 이 성악 이 트레이닝 훈련을 받으셨나 보네요. 그것이 마침내 교회에서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길이 열렸네요.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언제 미사하시나요? 제 명동성당 종종 가는데요. 혹시 이 시간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우리 미카엘 형제님의 아름다운 이 테너의 음성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네, 기쁘고 행복한 봉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어서 나눠드릴 사연은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지향이기도 한데요. 7782님, 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예수님, 저는 수원교구 시흥지구 장곡본당에 사는 김명숙입니다. 사랑올 어머니 뿌레시디움 회계님, 서명옥 아니스님께서 건강상 이상이 생겨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어 열심히 신앙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네팔 홍수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77812님, 별님, 우리 같은 레지오 뿌레시디움에서 활동

사용하시는 서명옥 아네스님, 추의 은총 청하고 또 함께 네팔 홍소리 생된 이들 명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 당신의 일꾼으로 수원교구 장곡분당에서 레지오 마리의 꼬리와 회개를 맡아 봉사해온 서명옥 아네스를 어여삐 보아주소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그의 회복을 위해 교우들이 함께 마음 모아 올리는 기도를 들어 허락해 주소서. 어려운 이웃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밤낮으로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며 올린 기도 어여삐 보시어 서명옥 아네스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망을 채우시고 그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교구 장곡본당 레지오 마리의 교우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님들이 부르신 낮게 하소서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김동률이 부르는 잔향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안식일 규정을 둘러싼 예수님과 바리사이의 논쟁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미리 삭을 뜯어먹자 바리사이는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했다며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이 미리 삭을 뜯은 행위가 안식일 규정상 수확, 곧 노동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하는데 이는 멈춤과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휴식을 기억하는 날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해 주신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단순히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멈추어서 쉬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한편 자신들의 선조들처럼 주변에 억압받고 힘겨워하는 이웃은 없는지 따뜻하게 둘러보고 살피는 날입니다. 하지만 복음 속의 바리사이들은 쉬어야 한다는 안식일 규정 준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자비로운 시선과 하느님의 마음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안식일에 담긴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배고픔에 지쳐 미리 삭을 뜯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단지 바리사이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규정과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신앙의 규정들과 규칙 안에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잊은 채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규정과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들 또한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의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켜온 신앙의 규정들과 신앙생활의 모습들 속에 하느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연중 제2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양성당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공원을 걷다가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소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가장 아끼는 인형을 잃어버렸단 겁니다. 보통의 어른이라면 아마도 인형을 같이 찾아봐 주다가 말했겠죠. 누가 가져갔나 보다. 포기하렴. 그런데 카프카는 소녀의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형은 여행을 간 거야. 그리고 여기부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카프카는 집에 돌아와서 소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떠난 인형의 시점으로요. 그리고 손수 우편 배달부가 돼 소녀에게 편지를 전달하죠. 편지에는 인형의 사랑스럽고 유쾌한 모험담이 담겨 있었대요. 상실감을 기대감으로 바꿨던 카프카의 일화야말로 정말 멋진 모험담일지도 모르겠네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인형의 꿈 일기예보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어디서 어떤 오후 보내고 계세요? 오늘 여는 말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봤는데요. 바로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인형을 잃어버리고 우는 소녀에게 다시 사면 되잖니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형은 모험을 떠났단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어른이라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 모험담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직접 편지를 쓰는 대목도 너무 사랑스럽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소녀의 실제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카프카가 보낸 편지도 실물이 발견되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아마 제 안에서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토요일 오후에 함께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화사 So Cute 함께 들었어요. 요즘 한강 가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 있죠. 바로 라면인데요. 이게 컵라면이 아니라 봉지라면을 특수 용기에 넣어서 기계가 끓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한강 라면을 꼭 찾는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라면 자체로도 맛있는데요. 거기에 한강이라는 장소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두 배로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한강 라면이 최근 미국에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하이랜드 파크에 한국 편의점 문화를 본뜬 공간이 생겼어요. 한강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건 물론 미숫가루, 라떼 같은 한국식 음료도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하다하다 한강 라면까지 수출되다니, 이거 K컬처, K문화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날이 조금 더 선선해지면 저도 자전거 타고 한강 가서 즉석 라면 한번 더 끓여 먹어봐야겠습니다. 주지의 바라봐줘요. 보람이유 헤어지던 밤.

음색 요정들입니다. 조지의 바라봐줘요, 보라미우 헤어지던 밤 두 곡 이어드렸어요. 코미들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보려고요. 한국과 일본의 미혼 청년들의 얘긴데요. 양국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일본은 미혼 청년 중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혼 의향을 밝힌 사람이 무려 42.4%나 되고요. 한국은 그에 비해 18.6%로 무척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혼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양국이 좀 달랐는데요. 한국은 집값이나 양육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고, 일본은 개인의 자유 침해에 대한 걱정, 관계 맺기 자체의 부재가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요인이었다고 해요. 이게 한국과 일본 연구진들이 공동 참여한 조사라고 하는데, 바로 옆 나라인데도 결혼에 대한 인식차가 꽤 있죠. 이런 걸 보면 거리와 무관하게 양국의 가치관이 참 같으면서도 다르구나 싶어서 흥미롭기도 하더라고요. 코미들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문자로 알려주세요. 두 곡입니다. 트와이스 Cry For Me, 101 Beautiful.

0: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1: 귀로 먹는 초콜릿 신나라의 달콤한 5시

보통의 우리. 무척이나 바쁜 날이었습니다. 업무 연락은 계속 오고 정산해야 할 서류는 산더미에 아직 읽지도 못한 메일들이 쌓이고 있었죠.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아 버렸어요. 아, 서류에 날짜 잘못 썼네.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하나를 잘못 쓰니 줄줄이 다 틀리게 쓴 거예요. 순간 소위 멘붕이 와서 멍하니 있다가 지갑만 챙겨들고 바깥에 나가버렸습니다. 회사 앞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주문하고 나니 떠오르는 말.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냥 옛말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급한 상황이 와서 동동거리다 실수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을 차분히 갖고 허둥거리지 말라는 의미. 속도만 따지다가 실수하느니 조금 느려도 정확한 게 나으니까요. 그렇게 커피를 한 잔 사가서 업무 실수를 하나씩 하나씩 고칩니다. 이번에는 속도보다 정확함에 신경 쓰면서요. 뭐 덕분에 그날은 야근을 해야 했지만 급할수록 돌아갔던 그 기억이 나쁘진 않네요. 오래 살아남은 말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보통의 우리에 이어서 함께 들은 노래 폴킴의 마음. 혹시 예전에 쓰던 디지털 카메라 아직 안 버리고 계신 분 있나요? 요즘 2000년대 초반에 쓰던 구식 D카들이 엄청 인기더라고요. 그 시작은 뉴진스의 디토였습니다. 디토 뮤직비디오가 옛날 캠코더 감성이었잖아요. 그게 화제가 된 이후로 젊은 세대가 구형 디카나 캠코더를 일부러 찾아서 구매하는 추세인데요. 사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정말 빈티지하게 예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크기도 앙증맞게 작아서 손에 쏙 들어가고요. 물론 옛날 카메라다 보니 화질이 좋지 않고 화소도 낮은데요. 그게 또 이 빈티지의 매력입니다. 또렷한 화질이나 선명한 화면보다 살짝 노이즈가 낀 사진과 영상이 더 멋져 보인달까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집에 굴러다니는 옛날 디카나 캠코더, CD 플레이어 같은 전자기기들 있다면 중고 매물 가격 알아보셔도 괜찮겠는데요. 아니면 빈티지 감성 찾아서 내가 다시 써도 재밌겠고요. 뉴진스 디토.

NCT DREAM의 붐, 뉴진스의 티토에 이어드렸어요.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 이 기사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겠죠. 저도 관련 기사나 후속 기사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이 피해 규모가 정말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인명피해도 너무 크고요. 그런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래요. 이상폭우와 히말라야 빙하 홍수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적 재난은 왜 이렇게 꼭 힘없고 작은 나라들이 더 크게 겪는지 어쩐지 좀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여러 방식이 있더라고요. 먼저 네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총리 재난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또 국내 주요 공식 구호기구들도 긴급 구호 물품과 대국민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혹시 마음을 보태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포털 사이트에 구호 단체를 검색해 보셔도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부디 네팔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박완규 남겨진 날들 이어드릴게요.

페이지의 Love is Blue. 최근 국내외로 사건, 사고, 재난 소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큰 금액, 물건이 아니어도 아주 작은 무언가도 어려운 사람들에겐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윤종신의 9월 보내드려요. 우리 9월도 한 달 함께 기쁜 한 달 만들어 가보자고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문득 멀어진 인연을 생각해보면요, 사랑은 참 부서지기 쉽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부서졌을 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함께 웃었던 시간들, 또 나눴던 다정한 말 같은 것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이렇게 사랑이 부서진 자리에서도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 둘씩 모은 그 조각들을 가지고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말이죠. 자, 조각조각 터진 마음들을 한데 모으는 이곳은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0: 9월 5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경서예지 전건호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으로 이웃집 라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입니다. 살다 보면 인연이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죠. 늘 가깝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연이 손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멀어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그 상실감. 아, 또 그거는 약간 배신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과 좋았던 그 시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또 지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이웃이 가진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를 기억해 주세요. 이웃집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말씀, 또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또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의 방송 토크 빵톡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끼우끼우 되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 리포터의 이웃 끼우끼우. 네, 오늘도 과연 얼마나 신나는 현장으로 다녀오셨을지 궁금해지는 이분, 허윤 리포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네.
0: 어때요?
1: 오늘은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0: 네.
1: 20대 초반의 영화 동아리인 푸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푸르른 청년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0: 네.
1: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에 30개가 넘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0: 네.
1: 그중에서도 이곳은 2024년에 만들어졌고, 지난 토요일에 취재를 했는데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영화를 제작하고, 예, 소통을 하는 그런 동아리이고요. 지금 17명의 20대 초반에 이제 대부분은 17명 중에 15명은 영화과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예. 나머지는 뭐 시각 디자인이나 미디어 관련 그런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이었는데요. 청소년 미디어 센터인데 20대의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청소년의 범위가 청소년 기본법으로는 9세부터 24세까지라고 하니까,
0: 네.
1: 네. 근데 여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14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 예, 그리고 조금 젊은 청년들까지 이용하는, 뭐, 장비를 빌리는 대여실도 있고요.
0: 네.
1: 뭐 편집실도 있고 작은 방송국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아.
1: 네. 우선 푸름의 부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언제부터인가가 좀 궁금했고요.
0: 네.
1: 궁극적으로는 영화를 지금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좀 물었어요.
0: 네.
1: 근데 뭐 촬영 감독, 조명 감독, 제작자 뭐 다양한 그런 바람들을 얘기해 주는데요. 우선 부원들의 다양한 이야기 모아봤습니다.
2: 제가 그 전까지는 문예창작과를 지원을 했었어요. 소설도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되게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친구들이랑 한번 영상으로 실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단순히 글을 보고 상상하던 게 이제 제가 눈앞에 펼쳐지는 걸로 만들어지니까 되게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3: 촬영이나 미술이나 연출이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사실 잘안 맞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좀 다툼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좀 합쳐졌을 때 새로운 게 나오는 점이 제일 크게 재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4: 조명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영상을 알아야 되겠다 했는데 영상을 시작하면 영화도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하게 됐는데 솔직히 아직도 영화는 좋지 않아요. 저는 뮤직비디오나 인터뷰 이런 걸 하고 싶거든요. 여태 했던 촬영들은 다 그래도 재미가 있어서.
2: 뭔가 무대 예술 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연극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 오는 연결성이 저한테는 되게 뭉클한 면이 있거든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때 되게 뭉클한 면이 있어서 그냥 뭔가 서로 살펴주면서 그리고 사실 현장이 되게 힘들잖아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다른 파트의 친구들이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 그 최근에 모장오싸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근데 영화는 그 스토리를 표현하는 매체의 가장 끝에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매력이죠.
6: 그 주성치 감독님이 하는 작품의 연출팀으로 들어가는 게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천진난만 할수 있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어릴 때 어른이 되기 싫었던 게 너무 뭔가 현실적이고 각박한 세상 속에 살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분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허인이부터의 이웃기웃기웃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동아리 푸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지금 방금 부원들의 정말 속마음이 들어간 인터뷰를 들어보았는데 굉장히 진중한 고민이 막
1: 그렇죠.
0: 묻어나옵니다.
1: 20대 초반에 무엇을 했나라고 돌아보기도 했고요.
0: 네네.
1: 굉장히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 푸름이나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지향하는 부분이 스스로 기획하고 모든 동아리 모임을 이 청소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0: 네.
1: 중간중간 어떤 중요한 구심점이 필요할 땐 지도 선생님들이 뭐 개입을 하시긴 하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고 기획해서 어떤 결과물까지 가는데 본인들의 힘으로 간다라는 그래서 이 센터에 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가 그 학생들을 모집할 때 스스로 넷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이제 미디어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 사실은 있잖아요.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0: 네.
1: 저희도 방송할 때 우리 피디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전파를 탔을 때의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서 있는가, 균형을 잡고 있는가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1: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도 균형감을 좀 갖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미칠 파장까지 좀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는 역할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근데 그런 과정마저도 이제 배우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네 편의 영화를 이제 독립
0: 오,
1: 영화를 만들었고요.
0: 네.
1: 그중에 이제 주로 학생들이 얘기했던 영화가 이제 어긋난 주파수라는 건데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제목이 솔깃해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그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어떤 이제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져야 전달이 되잖아요. 잡음도 없고.
0: 네.
1: 근데 그것이 어긋나서 어떤 대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독립 영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의 작품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고 17명의 학생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는 이제 졸업 작품을 하는 분들도
0: 아,
1: 있잖아요.
0: 예,
1: 그럴 때 이제
0: 그렇겠죠.
1: 지원군으로 서로
0: 네.
1: 이제 도와준 것까지 하면 수많은 작업을 했다. 뭐 이렇게
0: 아.
1: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재영 담당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얘기 들어보죠.
0: 네.
7: 사실상 영화 감독 출신이었던 선생님들이라든지 방송국 PD 출신이었던 선생님들, 그 외에도 저희가 미디어 장비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학생들이 이런 미디어 장비 같은 것들을 대여하고 이러는데도 사실 되게 어려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탐구하고 뭔가의 현장에서 또 배운 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미디어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누군가 봐주고 대중이 있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미디어가 완성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상영회를 기획하고 주변에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영화를 보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해도 그 친구들이 뭐 20살, 21살 초반인데 그 어려운 거를 스스로 기획해내고 다 완수했다는 점에서 또 후배 신규 부원들 받으면서 그게 또 지식이 또 전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친구들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서 정말 동아리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있다.
0: 네, 센터 담당자 김재영 청소년 지도사님의 말 들어보았습니다. 야, 선생님이 들을 때에도 그 선생님 앞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또 우리 허연이 리포터님이 왔을 때 친구들이 또 진솔하게 풀어낸 걸또 듣고 또 깜짝 놀라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작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지 사적인 거는 그 부원들 간에서 물론 뭐 잘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 저 친구가 이 과정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만나고 있구나를 좀 아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14세부터 24세의 연령대에 있는 그 청소년들은 네. 이 미디어 센터의 동아리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랄까요? 네. 그런 부분은 내가 무엇을 여기서 어떤 동아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관심사.
0: 오.
1: 예, 그리고 동아리 부원 몇 명이서 어떤 활동을 내가 해 나가겠다라고 동아리 신청서를 낼 때 그 명확한 관심사와 기획 의도 뭐 이런 게 방송 같네요 정말. 네, 그런 의도가 분명해야 동아리 이제 신청자로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0: 아~
1: 그런 부분은 그래서 장비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뭐 영화 감독님 또 뭐 방송국 PD 분들 뭐 이런 인력풀을 연결을 해줘서 뭐 강의를 듣게 한다든가 어떤 현업의 현장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학생들의 시선이 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0: 네,
1: 모두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동아리 학생 수가 32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0: 네.
1: 예, 계속 그렇게 거쳐간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0: 네네네.
1: 그래서 지금 현업에 저희가 배우로 만나고 있는 유명 배우도 여기를 거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곳이 20년이 넘은 곳이라서
0: 네.
1: 네, 그런 전통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그 17명의 회원 중에 부원들 중에 12명 정도는 왔던 것 같은데 뒤에 왔던 친구들까지 하면 12명, 13명 정도 참여를 했거든요. 굉장히
0: 네.
1: 많은 수가 주말에 오는 거죠.
0: 네.
1: 만났던 분들 중에 영화 감독으로, 제작자로, 촬영 감독으로 훗날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푸름은 나에게 땡땡이다. 예, 학생들한테 미리 이제 선생님 통해서 질문 드리고 네. 답변을 들었는데
0: 네.
1: 뭐 다양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진짜 대단한 푸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친구는 푸름은 집이다라고 해서 여기 안 떠나요? 여기서 살아요? 제가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군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0: 아, 그렇군요. 입대를 해야 돼서.
1: 다녀와서 또 변함없이 이곳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얘기해 주는데 다양한 푸름에 대한 나의 시선 들어봅니다.
0: 네.
8: 푸름은 저희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이야기 저장소인 것 같습니다.
9: 저는 일기장이라 생각합니다.
10: 저에게 푸름은 놀이터입니다. 제가 놀이터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항상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만들거나 남기고 싶을 때 놀이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푸름이 하고 싶은 거에 제약을 걸지 말자면서 조금 더 많은 걸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놀이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1: 푸름은 집이다. 군대 다녀오고 나서 돌아올 만한 집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2: 초점? 스스로 흐릿하게 보고 있던 제 정체성에 좀 초점을 맞춰준 것 같아요.
13: 저는 푸름은 세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4: 세깅.
13: 네.

0: 네, 세깅이 요즘 유행하는 약간 바지를 내려서 입어서 팬티 라인이 보이게 하는 건데 핫하잖아요. 저는 저희 푸름이 핫해질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도해보지 못한 게또 세깅이기 때문에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기도 해서 세깅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1: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행운인 것 같아요.
2: 푸름은 청춘이다.
3: 네, 푸름은 인생 영화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아까 막 계속 인생 영화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푸름이 뭐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나중에 나갈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볼 때 인생 영화를 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 이런 팀 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영화 같은 팀인 것 같습니다.
4: 네, 허윤이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 영화 동아리 푸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고요. 방금 전엔 이 부원들에게 푸름은 나에게 무엇이다라고 공식 질문을 던졌더니 나온 대답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다들 진짜 이 동아리에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2: 그렇죠.
4: 게 뚝뚝 묻어나는 그런 대답이었네요.
2: 네. 영화를 매개로 만났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아닌가.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영화 미래가 밝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다음 영화는 춘향전이라고 하네요. 그걸 이제 기획하는 이제 뭐 얘기 나누는 날 지난주 토요일에 취재를 했는데 다음 작품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4: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진짜, 와, 이거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이야기 정말이었는데, 예, 허윤 리포터님께서 발로 뛰어주셨습니다. 서울시립 청소년 미디어 센터 영화 동아리 푸름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그럼 또 어디로 가시나요?
2: 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웃기웃.
4: 알겠습니다. 애 많이
2: 네,
4: 쓰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을 모셨는데요. 중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아예 다른 길로 진로를 바꿔서 지금은 한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모셨습니다. 장지혜 씨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 온 유학생 장지혜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장지혜 씨, 중국에서 오셨다고 했는데요. 한국에 그럼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한데요.
1: 한 8년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0: 8년 정도 한국에 오신 지가 지났고.
1: 네.
0: 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릴 때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원래 중국에서 간호사를 하셨다라는 정보를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1: 네.
0: 그럼 중국에서 이미 대학교 마치신 다음에 직업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1: 네.
0: 그 좋은 직업을 두고 왜 한국에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1: 아, 저 그때 중국에 간호학과 졸업 후에 간호사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 질병관리센터 일했어요.
0: 네.
1: 근데 그때 하면은 맨날 반복하는 일이 하고, 그리고 그것도 한국처럼 저 공무원 시험이 있어야 그 직업이 계속 할 수 있어요.
0: 네.
1: 저희 전공은 저희 그때 하는 업무명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이 못 봐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 그만두고 그냥 유학하고 좀 더 활용적이 더 높게 생각해서 한국에 왔어요.
0: 오, 그러니까 나름 중국도 이렇게 간호사로 일을 하더라도 좀 더 뭔가 안정적이고 그런 직업을 얻으려면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과정들이 있나 봐요.
1: 있어요.
0: 아,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경쟁률도 뭐, 높았을 것 같기도 한데.
1: 네.
0: 네.
1: 네. 그 시험이 외에도 한 1년 정도 준비했어요.
0: 네.
1: 학교에 수업이 듣고, 우리 학교 그때는 좀 우리 지역에서 좀 좋은 학교예요.
0: 아.
1: 그래서 시험이 하면은 별 어려운 거 없어요.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어떤 간호사 업무가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네를 깨닫고.
1: 네.
0: 네, 지금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한국에 오셔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게 됐다.
1: 네.
0: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좀 나름 의료 전문직 계열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했다면은 뭐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그냥 살았을 텐데 그걸 그만두고 오셨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냥 공부를 하겠다가 아니라 뭔가 케이팝 문화에 좀 관심이 생겼다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저 어렸을 때부터
0: 네.
1: 슈퍼주니어
0: 데뷔할
1: 때부터는
0: 네.
1: 좋아했어요.
0: 아.
1: 그때 우리 학교 역사 가르친 선생님이 동방신기 좋아했어요.
0: 아.
1: 그때는 그래서 뭐 그때 한유도 중국에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슈퍼주니어 우리 학교 왔어요.
0: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직접 실물을 봤어요.
1: 네.
0: 오.
1: 그때는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다가
0: 네.
1: 드라마 보고 시작해요. 그때 이준기 드라마 말고 인기가 되게 많고, 근데 보면 조금만 보면은 끝나고 나중에도 직장에 다닐 때도 일이 없으니까 한국 드라마도 계속 봤어요. 그때 보고는 아, 한국의 문화이나 좀 잘 알고, 그때도 직장의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 그냥 한국에 가서 유학하면 좋을 것 같아서.
0: 오,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게 됐고.
1: 네.
0: 직접 오게 된 거죠.
1: 네.
0: 자, 그럼 보통은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중국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이렇게 딸이 갑자기 중국에서 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간호사 그냥 하면 되는데 엄마 나 이거 아닌 것 같고 한국 가서 공부할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그 반응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1: 너무 반대했어. 왜냐면 직장도 사실 되게 좋은 직장이었고.
0: 네.
1: 근데 그래서 그냥 놓고 나가면 좀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부모님 너무 반대하고 그냥 가면은 등록금이나 절대 안 주고. 그래서 좀 두 달 동안 계속 싸우고.
0: 네.
1: 그래서 저도 그냥 나가서 누르는 거 아니고 진짜 공부하려고 얘기 계속하고 근데 또 계속 반대했어요.
0: 그렇죠.
1: 나중에 저희 쌍촌 네. 도와줬어요.
0: 삼촌께서
1: 네.
0: 그냥 공부하게 하자.
1: 네. 저희 쌍촌은 또 원래도 외국계 유학하고
0: 아 이미 유학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서
1: 네 맞아요.
0: 아.
1: 그래서 좀 나가면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나왔어요.
0: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1: 네.
0: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한국 행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공부를 이미 대학 학위가 있으신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럼 바로 뭐 석사 학위로 시작하나요? 아니면 학부부터 시작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1: 처음에 어학당부터.
0: 아 어학당부터.
1: 언어 문제부터 배웠어요.
0: 그럼 이미 뭐 K-팝이나 K-드라마로 좀 이렇게 리스닝은 되지만 정작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조금 더 언어 능력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학당을 먼저 가는 거예요.
1: 네.
0: 어학당은 그럼 어느 정도나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합니까?
1: 어학당 한 1년?
0: 1년? 1년 정도 하면 지금 이렇게 막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정도예요?
1: 1년 정도. 우리 그때 수업이는 한 두 달씩 한 번에 시험이 합격하시면은 다음 그 넘어 수 있어요.
0: 아, 그렇게 단계 단계가 있어가지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1년 정도를 하면 어학당 끝.
1: 어학당 끝나서
0: 네.
1: 그래서
0: 아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갔군요.
1: 네.
0: 그럼 어학당이 끝난 다음부터는 그 바로 석사 학위로 그냥 가는 겁니까?
1: 아니, 처음에 학부.
0: 아 학부로 가요?
1: 대학교.
0: 그럼 편입으로 가요? 어떻게 돼요?
1: 편입.
0: 편입으로?
1: 네.
0: 3학년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0: 오.
1: 그래서 그때 가는 관광학과예요.
0: 관광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1: 네.
0: 그럼 아예 의료 쪽을 하시다가 관광 쪽으로 그냥 편입을 한 건데.
1: 네, 그때는 의료 관광 하려고.
0: 네.
1: 그렇게 생각했어요.
0: 네.
1: 의료 관광 하면 더 저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런 경험이 가지고 있으니까.
0: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과
1: 네.
0: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 네. 그래서 졸업 후에. 저희 아는 교수님이 저한테 문화 콘텐츠 학과 가면 지금 한국의 문화이나 관광 다 합쳐서 그래서 같이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서 그래서 저도 계속 문화 콘텐츠 학과 그때는 문화 K-pop 콘텐츠 학과
0: 네네.
1: 갔어요.
0: 아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공부가 석사학위를 넘어서 지금 이제 박사과정까지도 오셨다라는
1: 네.
0: 건데 와 그러면 우리 장지혜 씨는 한국에 오신 지 이제 8년이 됐는데 그 8년 내내 계속해서 어학당 공부하고 또 학부 편입해가지고 관광 공부하고 석사학위 공부하고 박사학위 공부하고 진짜 공부만 했네요 거의.
1: 맞아요.
0: 와 쉽지 않았겠습니다.
1: 사실 처음에 수업이 들 때는 되게 어려워요.
0: 그렇죠. 이게 중국어 기반이 아니라 한국어 기반으로 하니까
1: 네.
0: 그 모든 내용을 이제 한국어 수업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 교수님 말도 되게 빠르게 수업을 하니까 되게 그 제일 불편하는 게는 중국에 사실 발표 같은 게 없어요.
0: 아 중국 대학은 발표가 많이 없어요.
1: 거의 없어요.
0: 그냥 듣고 시험 보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네, 근데 한국에 처음에 올 때는 어학당부터 이미 발표가 있어요.
0: 그냥 뭐 나 한번 말해보세요라고 막 시키잖아요.
1: 네.
0: 네,
1: PPT 준비해야 되고
0: 아.
1: 그래서 발표도 해야 되고 우리 그때 시험이 중에 하나는 말하기요.
0: 그냥, 늘 말하기예요.
1: 네. 그래서 시험이나 말하기 그래서 PPT 준비하고 올라가서 그냥 발표 저좀 얘기하고 그래서 교수 선생님이 어떤 정수가 주시고
0: 자 근데 그냥 이 한국에 와서 그 정말 생활을 하기 위한 한국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 더하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를 더 하시면서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1: 네.
0: 정말 이중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활을 8년 동안이나 하신 우리 중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아예 한국에서 언론학 공부로 지금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는 장지혜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학부를 그렇게 졸업한 다음에 이제 석사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까지 가기 전에 여러모로 이게 취업을 해볼까 아니면은 또 공부를 더 해볼까 이런 변곡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나는 뭐 계속 공부할 거야 이렇게 바로 생각했습니까?
1: 아니요. 처음에 YG 들어가고 싶어요.
0: 아, 그 YG라는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1: 네. 저는 신서유기 보다가 은지원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YG가 들어가고 싶어요.
0: 근데 그 신서유기라는 게 일종의 그 한국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서유기라는 게 원래는 중국의 서유기잖아요. 근데
1: 네.
0: 그거를 한국화해서 또 제목을 신서유기로 했잖아요. 그게 중국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1: 사실 신서유기 처음에 찍는 곳이 서안이었어요. 서유기도 서안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쉽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신서유기 찍을 때도 죄 있는 사람이 모아서 서안부터 나와서 어떤 죄질감 좀 빠지려고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 신서유기 찍었다고 라피디 그때 이런 거 얘기했어요.
0: 컨셉 자체가 그랬는데.
1: 네. 그래서 사람이 이거 보면 아 그냥 서유기 똑같은 서유기도 죄 있는 그 사람이랑 같이 그 사모님이 같이 그경 그거 받아려고
0: 네네네.
1: 그래서 서안부터 나갔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받았어요. 그리고 라피디님도 되게 잘 찍었어요. 풍경이나 잘 나와여가지고 예능도 잘 효과가 잘 나왔어.
0: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때그 중국 사람 입장에서 원래 서유기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것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 옆나라 한국에서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네.
0: 그쵸? 충실하게 재해석을 해서 뭐 소환 거기 가서도 찍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한국어로 그 컨텐츠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뭔가 중국 사람들한테 가 닿을 만큼 뭔가 이렇게 더빙이 들어가요? 아니면 자막이 있어요? 어떻게
1: 처음에 신서유기 찍이 되는 네이버랑 텐센트 같이 합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얘는 나올 때는 자막 있어요.
0: 아, 자막이 있어요.
1: 네.
0: 그 신서유기라는 어떤 콘텐츠 때문에 진짜 한국의 기획사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으나 결국에는 못간 건가요? 안간 건가요?
1: 아, 저 그때 교수님이
0: 네.
1: 저한테 지금 가면 좀더 많이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예.
1: 왜냐면 그때 기회사만 공부하고 사실 박사 과정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잖아. 문화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저 그때 교수님이 좀더 공부해야 한다고 좀 생각해보고 만약에 저한테는 그냥 공부 좀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찾아보니까 우리 학교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있고 그래서 그냥 신청했어요.
0: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지혜 씨의 박사 과정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한류 공부 또 문화 공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막상 중국에서 그 슈퍼주니어나 드라마로 접했을 때그 어떤 한국의 이미지랑 직접 이제 한국에서 8년 동안 사시면서 느껴지는 그 한국의 이미지가
1: 네.
0: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1: 실제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0: 어떤 게 차이가 있어요?
1: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사람이 건강 관리 되게 많이 신경 많이 써요.
0: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요.
1: 네. 그래서 헬스장 다니는 사람이 중국보다 되게 많아요. 이런 습관이 될것 같아요, 한국에. 근데 중국에 이런 거
0: 그래요?
1: 네.
0: 왜네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그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한국보다 조금 살찐 사람이 좀 덜해 보이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좀 있고 그래서 평소에 좀 운동을 많이 하나? 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1: 그렇지 않아요. 또, 저 생각에 한국의 헬스 이 직업이나
0: 네.
1: 이 되게 중국보다 더 많아요.
0: 그런 어떤
1: 환경이나
0: 네.
1: 즉 이런 만드는 곳이 헬스 할수 있는 헬스장 중국보다
0: 아,
1: 더 많아요. 더
0: 서울 기준으로 딱 봤을 때이 근처에만 해도 이 명동 근처에만 해도 직장인들이 쉽게 갈수 있는 헬스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1: 맞아.
0: 있고
1: 맞아.
0: 뭐 그렇잖아요.
1: 시설이 되게 많아요.
0: 네.
1: 네.
0: 근데 중국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설이 많진 않다.
1: 맞아요.
0: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많이 느끼신다라는 거죠.
1: 또 하나는 한국계 여자 전용 헬스장 있어요.
0: 아, 중국은 없습니까?
1: 중국계 그 대도시 가면 아마 있고, 네. 근데 그렇게 보편적이 없어요.
0: 아,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가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게 쉬운 환경에 되어 있다.
1: 네.
0: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
1: 어,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조금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자기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좀 신기하고 그랬다라는 것이고, 그럼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이나 그런 걸 느낀 게 또 있을까요?
1: 아, 선후배 관계.
0: 선후배 관계는 또 어떤 게 다른가요?
1: 그냥 아, 사실 이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저희 친구가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저한테 직장에 다니면 진짜 드라마처럼 선배님이 아니면 더 부장님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그냥 중국계 있으면 그냥 사이가 좋으면
0: 네.
1: 그냥 누나 동생 언니 동생처럼
0: 그렇게 지내요?
1: 어, 지내요.
0: 아.
1: 그냥 뭐 한국에 만약에 부장님이면 그냥 부장님이 부르잖아요. 중국에 사이가 좋으면 그냥 언니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직책은 있지만 딱히 막 그렇게 엄청나게 수직적으로 위아래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일한 동료 느낌이 강한데, 여기는 부장님이면 저 까마득 위에 계신 분이고 좀 야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하면 이제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더 강하다.
1: 네, 맞아요.
0: 오 그래요? 저는 오히려 중국이 그게 더 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네요.
1: 아, 맞아요. 원래 중국에 약간 이동 저는 원래 직장에 다닐 때도 저희 위에 있는 사람이 저도 언니처럼 맨날
0: 그렇게
1: 지내요.
0: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드라마로 접했던 그 대한민국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지혜 씨가 한국에서 8년 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비슷한 편입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그 묘사가 잘 됐는지가 전 궁금해가지고요. 그 드라마에.
1: 드라마 좀 더 화려하게.
0: 어, 아.
1: 좀 과장하게.
0: 네.
1: 쓸 것 같아요.
0: 네.
1: 실제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 그러니까 드라마는 조금 더 극적인 느낌으로 약간 MSG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뭐 와보니까 그렇게 MSG는 없는데 비슷하긴 한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웃집 라디오 가장 보통의 초대석으로 중국에서 간호사로 잘 일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간호사를 때려치웠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네, 어쨌든 뒤로 하고 한류 문화를 또 배워서 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8년째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중국인 유학생 장지혜 씨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 대학에서 지금 이미 석사를 넘어서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공부를 또 머리 터지게 하고 계실 텐데 네, 예전에 했던 공부하고는 좀 다른 공부이긴 하잖아요. 네. 간호는 의료 쪽인데 여기는 이제 문화 쪽이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분야가 다르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좀 연결되는 그런 지점도 있나요?
1: 어, 있어요.
0: 어떤
1: 게? 사실 간호사 할 때도 사람이랑 네. 소통해야 되니까
0: 네.
1: 그 환자가 사실 말 안 해도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지금 공부하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사람에 대해
0: 그렇죠.
1: 공부하고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저 생각에 이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 컨텐츠를 접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이 또 아파하는 환자의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결이 비슷한 게 있다.
1: 맞아요.
0: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K-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 뭐 드라마, 뭐 팝, K-팝 이런 것들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1: 그냥 저 생각에는 문화 전달하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한국에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음식, 뷰티 쓰고 있는지 이런 문화가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실제로 또 중국에서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가실 텐데 중국에서도 이게 최신의 어떤 한류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 K 콘텐츠를 통해서 그냥 중국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1: 지금 요즘에 중국의 인기가 있는 제일 있는 곳이가 올리브영이에요.
0: 그게 뭐예요?
1: 그 올리브영.
0: 올리브영?
1: 네.
0: 올리브영. 올리브영이 중국에 매장을 냈어요.
1: 아 매장이 없지만 근데 네. 인기가 되게 떠요.
0: 그럼 한국에 놀러 갔을 때는 올리브영 가야 된다.
1: 곳이는 올리브영.
0: 거기를 가야 된다.
1: 맞아요.
0: 아.
1: 그래서 사람이 지금 한국에 오면은 올리브영 가서 그 뷰티 화장품뿐만 아니고 건강식품이나 더 많이 사가 가요.
0: 그거를 느낀다.
1: 네.
0: 그러면 뭐 중국에 주기적으로 집에 가실 때에도 자기가 이제 집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뭐 좀 사다 달라든지 뭐 그런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그냥 올리브영 가서 뭐 지금 SNS에서 어떤 화장품 인기가 많다 그거 좀 사와라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친구도 저희 중국에 있는 친구도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거 요즘에 중국에 인기가 되게 많은데 네가 쓰면 느낌이 어때요? 이런 물어봐요.
0: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까?
1: 네.
0: 아, 참 여러모로 재미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는 드라마나 아니면 그런 어떤 K-POP 아이돌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지금은 조금 옮겨가서 뷰티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갔고 또 그렇게 어떤 뭔가를 소비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1: 중국 사람이 요즘에 SNS에서 제일 많이 보는 한여의 블로그.
0: 네.
1: 그래서 한국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0: 네.
1: 그거 어떻게 사는지 맨날 뭐 먹는지 그 어떻게 지나는지 그동 영상이 되게 유행해요 중국에서.
0: 그러면 그거를 또 보고 와 쟤네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오.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1: 맞아요,
0: 이런
1: 맞아요.
0: 느낌들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1: 네.
0: 야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 여자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은 빠져 있나요?
1: 그 부분 저 잘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거는 또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중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현재 한국에서 언론학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장지혜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 듣고 계신데요. 자, 장지혜 씨가 지금 박사과정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막 관심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야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거나 뭔가 논문을 좀 써보고 싶다. 이 관심 분야가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1: 저 지금 게임 쪽이요.
0: 게임 쪽.
1: 네.
0: 근데 게임도 요즘에는 그 중국 쪽도 게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네. 이제 그럼 한국에서의 게임 문화와 중국에서의 게임 문화를 뭐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1: 관심하는 게임이 여자만 하는 게임이에요.
0: 네.
1: 여성향 게임. 그냥 여자의 마음에 심리적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게임 계속 하는지 그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게임 소비하는지 이거 이쪽에만 연구하고 있어요.
0: 아, 그쪽에 집중을 해서
1: 네.
0: 어떤 것들이 우리 여성 소비자로 하여금 이 게임에 계속해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시간을 들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를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럼 네. 그거가 사실은 그 한국 게임 산업계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한국 시장이 또 좁다면 좁고 뭐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잘 만든 게임이 있으면 중국으로 그거를 이렇게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한번 터지면 끝난다. 대박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 네.
0: K-POP으로 시작해서 K-드라마로 관심 가졌다가 K-뷰티가 요즘 유행한다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한테 유행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나 그걸 알려준 우리 장재 박사 과정생은 게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자 중국이라는 그 배경과 한국에서의 지금 이 8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험을 활용하면 우리 지혜 씨만의 확고한 길이 생길 것도 같은데 이렇게 또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고 나면 또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꿈꾸고 계시는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아무리 중국 사람이니까 한국 네. 문화 저 한국에 공부 후에
0: 네.
1: 한국 문화가 중국에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는 거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 인터넷에 사람이 편견이라는 것이 되게 많아요.
0: 네.
1: 중국이라도 한국이라도 그래서 문화에 어떻게 한국에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활 양식이나 방식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물론 뭐 요즘 미디어가 많이 왔다 갔다 발달해서 서로의 생활 양식들을 알기가 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은 어머니의 네. 그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고 내가 박사 과정까지 힘들게 끝냈다. 그러면 어머니나 가족들한테 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 그냥 좀 자기는 자랑스럽게 느낌.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네. 원래는 네. 그렇게 반대하는데 근데 저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네. 느낌이
0: 그렇게
1: 전달하고 싶어요.
0: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 한국 생활 하시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신 그 결실이 박사 학위 취득까지 이어져서 진짜로 원하시는 대로 가족들한테도 떳떳하고 또 그 중국과 한국을 잇는 그런 멋진 인재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저 요즘에 노래 많이 안 듣는데
0: 네.
1: 그냥 요즘에 저 친구가 네. 빅뱅 제일 너무 좋아해서 네. 빠졌어요.
0: 빅뱅이요?
1: 그래서 네. 빅뱅 새로운 나오는 신곡 한번 추천 드릴게요.
0: 신곡이 나왔죠 이번에?
1: 네.
0: 그렇죠. 그럼 추천 이유는 그냥 친구가 좋아해서?
1: 그냥 또 빅뱅 20주년 네. 그냥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0: 네.
1: 또 20년 동안 지나니까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이 한국에 이만큼 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새로운 잘 나오는 모습이 되고 싶어서 이동 마음에.
0: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중국 노래를 추천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장지혜 씨는 8년 동안이나 한국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한국 노래 그냥 난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아예 다른 길로 진로를 바꿔서 지금은 한국에서 8년째 공부를 하고 계시는 장지혜 박사과정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이야기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이 시간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장지혜 씨가 신청한 빅뱅의 신곡 BIIIG 들려드리면서 저 역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9: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0: 간절히 응원합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뭐가 살짝 달라졌죠? 달력 한 장 넘긴 것밖에 없는데 비가 좀 늦은 장마라고 사람들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느지막하게 주룩주룩 내리더니 그 비도 그치고 피해까지 입히긴 했었죠. 지난 한 수요일쯤 이렇게 아침에 탁 집에서 나오는데 파란 하늘이 아주 미세하게 안녕 나 가을이야 이러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는 어땠는지 요새 또 지역마다 또 동네마다 날씨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도 참 애를 먹는 것 같아요. 하여튼 더위가 조금 가셨어요. 그렇게 더위만 좀 가시면 하고 싶은 일, 소슬한 바람만 불면 해야지 했던 일들, 9월 첫 주말인데 어떻게 좀 하셨을까요? 하고 싶은 일들을 사실은 내려놓고 쉬고 싶은 방식들을 마음껏 실컷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말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휴식을 도와드리는 성기환의 명동연가. 저는 명동연가를 진행하는 성기환이고요. 9월 첫 토요일이네요. 여러분들의 휴식을 응원하며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연가를 진행하는 성기환이고요. 9월 첫 토요일이네요. 첫 곡은 윤건의 가을의 만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가을 입구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두 시간 동안 오늘도 여러분들의 편안한 토요일 저녁 책임지는 책임까지는 못 지고 그냥 네, 토요일 저녁의 휴식을 도와드리는 네,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마치 예전에 받아놨던 편지 같은 어느 상자를 턱 열었는데 거기 예전 편지가 이렇게 좀 쌓여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그럴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 편지 하나가 이렇게 걸리면 눈에 청소 같은 거 하다 말고 그야말로 퍼질러 앉아서 편지 하나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의 노래들입니다. 이승재의 아득히 먼 곳 그리고 김태정의 백지로 보낸 편지

그 곡의 추억의 가요들 들려드렸습니다. 이승재의 아득히 먼 곳, 그 다음에 김태정의 백지로 보낸 편지, 이렇게 두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어요. 이번에는 가을 노래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기억 속에 소중히 남아있는 그런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원의 그대를 위한 가을 노래는, 네. 이 노래는 원래는 그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가 원곡이죠. 참 가사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를 위한 가을의 노래는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부에서 표현을 하는데,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뭔가, 요즘 그 좀 발랄한 가사와는 달리, 좀 느리면서도 약간 유화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송시현의 가을이야도 기억이 나네요. 두 곡의 가을 노래 듣고 같이 걸어볼까 합니다.

지구가 온통 난리죠. 네, 네팔의 대홍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도 어느 동네에서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서요. 또 미국은 그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에 갑작스러운 비가 내려서 거기 지형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이 정말 마구 흔들리고 휩쓸려 내려가고 찢어지고 깨지고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두 발로 걷고 어딘가 가고 싶은 그런 곳 갈 수 있구나.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고마운 요즘. 묘하게도 하늘이 보고 싶고 특히나 밤하늘이 보고 싶을 때 떠오르는 길이 있네요. 수하 반딧불이 생태마을. 반딧불이 많은가 봐요. 그죠?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에 있다고 합니다. 수하 반딧불이 생태마을. 이런 협회가 있대요.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 참, 야, 이렇게 멋진 협회의 회장님은 누구실까요?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로부터 2015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 한번 가볼까요? 육지 속의 섬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영양은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차라리 부산 가는 게 훨씬 시간이 덜 걸리죠. 그런 깊은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도시와는 정말 다르게 불빛이 거의 없고 가을이 되면 당연히 하늘은 더욱 높아지죠. 그 높아진 하늘에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마저 볼 수 있고 얼마나 하늘이 맑으면 그럴 수 있나 싶네요. 또 어둠이 내린 밤에는 은하수 그리고 달을 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천체를 환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 이제 이 시기부터는 늦 반딧불이도 만날 수 있나 봐요. 온통 까만 밤에 밤하늘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땅에서는 마치 그 별이 지구로 우리 사는 곳으로 잠깐 놀러 나온 것 같은 반딧불이가 반짝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너무 귀여운 그 불을 달고 날아다니는 생명체 그야말로 환상적인 별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대에는 별 덕후 분들이나 천체 관측 마니아들에게 은하수 맛집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반딧불이까지 감상할 수 있는 정말 양수겹장이죠. 하늘, 땅, 별이 떠 있고 내려와 있고 한 그런 특별한 맛집으로 별 덕후들이 소개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들 그 반짝이면서 찾아가는 것들 소망하는 거 기리고 싶은 마음 또는 그리운 마음 모두 밤하늘 어딘가에 두고 오면 왠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도와 소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 오늘 참 같이 걸을까요 코너에서 잘 걸어봤어요. 저는 이 코너를 진행해서 그런지 매주 걷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평화방송 스튜디오에 앉아있지만 은하수 맛집 이런 말도 가능한 곳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 얼마나 산이 깊으면 또 하늘이 높고 맑으면 그만큼 또 문명의 손길 문명의 손길 하면 역시 첫 번째는 빛인 것 같아요. 그죠? 빛이 닿으면 문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횃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신의 세계에서부터 훔쳐서 갖다 준 그것도 빛의 시작, 문명의 시작인데 그게 환해서 좋긴 한데 파괴적인 빛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일단 그 휘황찬란한 밤의 불빛들은 별빛들을 다 소멸시켰어요. 그죠? 서울에서는 별을 본다 하더라도 뭐 쬐그맣게 아주 프리하게 이렇게 흐리게 빛나는 별을 볼수 있는데 이런 문명이 좀 그나마 좀 멀리 있는 곳에서는 하늘이 맑아서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냥 맨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죠?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장님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까만 거 대고서 이렇게 보면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저도 왠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영양 반딧불. 그래서 거기를 수화 반딧불이 생태 마을이라고 부른다.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 야, 이게 아시아 최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 영향이 이게 전 세계적인가 봐요.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 아, 그러고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너무 이렇게 화석 연료 같은 걸 떼서 밝게 사는 거를 좀 그런 폐해나 그랬을 때 다가오는 위험성들을 경고하는 그런 환경 단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그냥 이거 웃기는 분들이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성기현의 명동년가입니다. 저도 주저리 주저리 수다가 느네요. 왜 그러죠? 편해서 그런가 봐요. 샵 1053, 우물정하고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셔도 되고, 빵톡으로, 실시간으로, 빵앱 쓰시는 거 아시죠?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이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폰도 가능해요. 평화방송 FM의 모든 좋은 프로그램들을 즐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빵톡으로, 실시간으로 사연을 남겨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금 100원 쓰실 분들은 우물정 1053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돼요. 서울 용인 모니카님 애청자신데 다섯 자매를 소개해 주고 계시네요. 1번 언니와 5번 동생 그렇게도 부르시나 봐요. 저는 다섯 남매인데 제가 1번 형 5번 막내 그러고 보니까 5번 막내가 다음 주 화요일 생일이네. 이번 주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 아, 이건 너무 개인적으로 또 막내야 생일 축하해. 미리. 하여튼 근데 1번 언니는 화상으로 5번 동생은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했다고 하셨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두 사람 다 퇴원은 했지만 아직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완쾌 되시기를 빌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울 홀로 남은 곰님이 계시네요. 서울에 홀로 남은 곰이 어떤 분이신가? 역시 제가 환자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밥도 잘못 먹었어요. 유하고 그다음에 크 하셨어요. 이게 그 동양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체념과 비움과 깨달음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냥 희귀 난치 질환이 있어요. 하느님 손길을 가끔 느껴요.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서울 홀로 남은 곰 김상은님,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힘내세요. 그리고 정말 하느님 손길 느끼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도 또 뭐 이런저런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선 음악 선물, 가을의 음악 선물 드리겠습니다. 추억의 가을 노래, 가을 가요 세 곡인데요. 가을의 연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1968년에 나온 태원의 노래예요. 이철혁 작곡집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 바이닐 음반을 이렇게 발매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건 A, B면이 있죠. 그래서 A면 타이틀, B면 타이틀을 앨범 타이틀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앨범에는 가을의 연인 이렇게 슬러시하고 그 다음에 기타야 울어라. 네. 그리고 패티김의 기록윤 작곡의 9월의 노래라는 곡이 있죠. 1967년도 곡, 고색 창연합니다. 60년 전에 나온, 59년 전이네요. 그리고 코스모스, 우리에겐 김상희 가수의 노래로 참 아련하게 남아있지만 조관우의 버전도 특이하죠. 그 조관우 가수 특유의 약간 가녀린 팔세토는 아니고 파리넬리 정도 되나요? 네, 파리넬리 창법으로 그 부른 코스모스, 이건 2008년에 나온 건데 세 곡의 추억의 가을 노래 선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세 곡의 가을 노래들이었어요. 정말 진짜 고색창연한 그런 노래들. 아주 오래된 책에 우연히 이렇게 딱 폈는데 책갈피에 꽂혀있는 아주 마른 얇은 나뭇잎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태원의 가을의 연인, 그리고 패티김의 9월의 노래, 마지막에 들으신 것은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고색창연한 느낌은 아닌데 노래 자체가 좀 그랬죠. 조관우의 코스모스. 근데 김상희 가수의 코스모스는 뭔가 명랑한, 이렇게 상쾌한 느낌이 나는데, 조관우 가수의 코스모스는 뭐랄까요? 코스모스가 약간 살짝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났죠. 아, 조관우 뮤지션 특유의 그 정서. 이 정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묘한 그 조관우 가수 특유의 아우라, 코스모스에서도 잘 발휘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좀 명랑한 곡으로 골라봤어요. 노라조라는 팀 있죠. 뭔가 코믹하면서 설정이 좀 있는 이런 만화 주제가 같은 음악들을 많이 하는데, 가이아라는 노래 2011년에 나왔는데 5집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전국재패. 이 앨범의 수록곡인데, 1부 끝곡은 노라조의 가이아입니다. 2부에서 또 음악 이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규현의 명동연가 2부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음악으로 시작했어요.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히트 연주곡 중에 하나죠. Over Valley and Mountain 이라는 제임스 라스트 하면은 독일 브레멘 출신의 이런 뭐랄까요? 가벼운 연주음악 뭐 그냥 가볍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경음악이라고 불렀던 그런 음악의 밴드 리더죠. 네. 9월 한 달 동안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팝 오케스트라 이런 제임스 라스트 같은 팝 오케스트라의 명곡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어요. 제임스 라스트는 특히 해피 뮤직 또는 해피 사운드라는 트레이드마크가 있죠. 이제 뭐랄까요? 음악이 아주 잘 정돈되고 또 편안하고 어렵지 않고 이런 사운드 거기다 또 흥겨운 댄스 비트를 가미해서 누구나 약간 칵테일 파티처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유쾌한 음악들 들려주죠. 이 Over Valley and Mountain은 1982년도에 나왔던 파라디스 포겔 포겔 하면 새인데 파라디스 하면 낙원이죠. 낙원의 새라는 그 앨범의 곡인데 이 곡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해피 뮤직보다는 좀 더 전원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악기는 펜플루트죠. 펜플루트 연주는 호레아 크리시안이었어요. 그 뭔가 약간 전설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조금 멜랑콜리한 그런 이 펜플루트 연주가 또 눈에 띄는 그런 곡이었죠. 굉장히 옛날부터 활동을 해왔던 뮤지션이죠. 무려 1940년대 말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60년대 중반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또 70년대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2015년에 80대가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투어를 하다가 2015년에 독일 쾰른에서 고별 투어하고 자기 그 음악 인생을 마쳤는데 또 4월 달까지 공연하고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향년 86세로 정말 음악과 함께 이렇게 살아온 그런 뮤지션이 아닐까 제임스 라스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분 전성기 때 모습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의상도 아주 화려하고 왜 그 양복인데 깃이 막 빳빳해가지고 날이 잘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빌 것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의상을 입고 지휘를 하고 밴드 멤버들도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연주하고 하는 그 모습이 참 해피 뮤직, 달콤한 음악이라는 그런 트레이드마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에도 또 이런 팝 오케스트라의 명곡들 쭉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분위기를 단정하게 그리고 뭐랄까요? 소박하게 그렇지만 우리에게 대화하는 방식은 또 굉장히 다정한 그런 포크 뮤직들이죠. 존 바이즈의 The River in the Pines. 네, 추억의 노래죠. 그리고 닐 영의 또 명곡이죠. After the Gold Rush. 두 곡입니다.

두 곡의 포크 명곡들이었습니다. 존 바이즈의 The River in the Pines 그리고 닐 영의 After the Gold Rush 이렇게 두 곡. 네, After the Gold Rush 하면은 이제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서부로 떠났던 그런 미 대륙의 북미 대륙의 역사를 뭔가 또 닐 영 특유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런 노래일 텐데요. 닐 영의 그 갸녀린 뭐랄까요? 좀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그런 목소리와 언제나 단촐한 그런 뭔가 미니멀하고 소박해서 더 힘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반주 잘 어울린 노래 자연스럽게 그냥 그것 그대로 더 이상 처리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그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와 악기 그리고 이야기였어요. 이번에는 브라질 음악 세 곡 들려드릴게요. MPB라고 하죠. 브라질 현대 대중음악을 일컫는 말이죠. 마리아 베타냐의 보체. 이거는 보세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마리아 베타냐의 보세, 당신이라는 노래. 브라질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시쿠 부아르키 역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MPB 뮤지션인데 아 물리에르 두 아니바오라는 음악을 노래를 또 리메이크해서 발표했는데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었죠. 이게 아니바오의 아내라는 뜻이죠. 그 잭슨 두 판데이루라는 1950년대의 전설적인 명인이죠. 이 가수 뮤지션의 음악을 시크 부아르키가 삼바 스타일로 리메이크해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노래죠. 제카 파고징류라는 또 브라질의 대표적인 뮤지션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음악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새로운 음악적 경향, 그 열대주의라고 하는 그 경향 까에타누 벨루즈와 그 다음에 지우 베르투지우 이 두 거장과 함께 이끌었던 거장이죠. 가우코스타 참 목소리가 뭐랄까요 그 가우코스타만의 여유와 아마존의 그 거대한 포용력 이런 것들 곁에서 산 사람의 정말 우리 모두에게 편안하게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죠. 가우코스타가 1973년에 발표했던 명반이죠. 인디아라는 그 브라질 대중음악의 제가 들을 때는 손꼽히는 명반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워낙 브라질의 명반들이 많아서 뭐 다 또 제가 듣고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제 귀에는 참 너무 멋진 앨범으로 들리더라고요. 가우코스타의 그 인디아라는 앨범에 빠사링 유라는 멋진 곡이 있죠. 작은 새라는 뜻인데 이 곡은 또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지 세 곡의 브라질 노래들입니다.

Zé do H. É, rapaz, viu? Rapaz, levantou até a poeira, compadre.

정말 가오코스타의 빠싸링류 작은 새 너무 멋진 노래죠. 뒤쪽으로 그 마치 작은 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자아내는 가오코스타의 뭐랄까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리아 베타니아의 보세 당신 맨 먼저 들으셨고 그 다음에 시쿠부아르키가 제카 파고직류와 함께 했던 아물리아르도 아니바우 아니바우의 아내라는 곡 그리고 방금 들으셨던 트로피칼리아 운동 즉 젊은 친구들이 1960년대 말에 뭐랄까요 그 MPB 무지카 포플레이라 무지카 포플라르 브라질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브라질 대중음악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던 그 열대주의를 이끌었던 가오코스타의 어떤 그 포용력이 이 노래에서도 잘 드러났었어요. 가오코스타의 빠싸링류 작은 새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과 매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주말 담당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주말에만 명동에 출근을 합니다. 주중에는 명동에 안 오고 주말에만 명동에 오는 주말 명동 백작입니다. 아, 백작 아니고 그냥 진행자. 네, 샵1053 이쪽으로 문자인데요. 100원 하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빵 앱을 통해서 빵톡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6556님 안녕하세요 안디님 하면서 저녁 산책 대신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한 밤 고구마와 따뜻한 디카페인 커피를 내려서 명동연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야, 낮엔 아직도 여름 기운이 남아있지만 해가 저물고 따뜻한 커피가 땡기는 게 과연 여름은 거의 지나갔나 봅니다. 낮에는 당근과 부추를 사와서 정성껏 김밥을 싸서 가족들과 만나게 먹었고, 아유, 저도 가가지고 괜히 하나 얻어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사연입니다. 미뤄왔던 일들 하셨다고 그랬어요? 차 트렁크 정리, 아이들 구멍난 양말 꿰매고, 다림질이 필요한 셔츠와 블라우스를 다리고, 왠지 하루를 잘 산 느낌이 드네요. 한 주가 또 시작될 테고, 직장에서는 다시 주말을 기다리며 분주할 테지만 주말 아침 산책하면서 만나는 동네 나무들이 떨구기 시작한 나뭇잎, 익지 않고 떨어진 새파란 단감, 말라 뒹구는 매미, 아이고 매미 시체가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들이 소중하고 가치롭게 느껴지는 것이 나이가 제법 들어갔나 봅니다 하면서, 노르웨이 가수죠. 잉거마리 군더센이 이제 풀네임인데 잉거마리의 음악 신청해 주셨네요. 랜디 뉴먼 원곡의 Feels Like Home 신청해 주셨는데, 이것도 좋지만 Answer Me My Love도 보내주신 소소한 일상의 사연 정다운 느낌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그 노래를 노래 선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잉거 마리가 부른 정말 정다운 느낌의 노래였어요. Answer Me My Love. 노르웨이 재즈 보컬리스트죠. 1911년도에 발표했던 네 번째 정규 앨범 For You에 수록됐던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6556님, 정말 한편의 수필과도 같은 소소한 일상을 아주 잘 기록하신 그런 사연과 더불어서 잉거 마리 노래 들으니까 참 저희 성기환의 명동년과 프로그램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감사드려요. 음악 선물 또 쭉 이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1970년대 그리고 60년대의 락 명곡들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락 음악이라고 한다면 뭐 전기 기타나 아주 큰 앰프들 동원해서 강력한 그런 사운드, 거의 굉음에 가까운 사운드가 나오는 게 보통일 텐데, 또 가끔씩 어쿠스틱한 그런 음악들이 숨어 있어서 마치 좀 숨통이 트이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꼭 이렇게 마련하죠. 우리가 또 그런 걸 들으면서 호흡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질주할 땐 질주하고 또 쉴 땐 쉬고 이런 느낌. 네, 약간 어쿠스틱한 그런 락, 70년대, 60년대 락 명곡 세 곡 골라봤어요. 레드 제플린의 그 역시 명반이죠. 4집 Stairway to Heaven이 있는 그 4집 비면 첫 곡. 비면 첫 곡이었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엔 Going to California. 아, 이 지미 페이지 특유의 핑거 주법, 그리고 청아한 기타 사운드, 또 로버트 플랜트의 뭐랄까요? 그냥 절규하는 건 아니고 말하는 듯하면서도 절규하는 그런 보컬, 그리고 존 폴 존스의 만돌린 같은 느낌의 그 전통 서양 현악기의 연주 등등이 잘 어울려져서 뭔가 전설 속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목은 Going to California죠. 그 플리트우드 맥의 명반이죠. 루머스, 전 세계적으로 뭐 굉장한 판매고를 기록한 70년대 후반의 명반인데, 그 중에 송버드라는 또 어쿠스틱한 음악이 있죠. 스티비 닉스의 노래가 참 아름답게 들리죠. 1960년대 후반을 장식했던 그 슈퍼밴드 중에 하나죠. 블라인드 페이스, 에릭 클랩튼도 들어있었고 뭐 스티브 위너드도 있었고 진저 베이커도 있었고 그랬던 슈퍼밴드인데, 여기도 그 거트 기타, 나일론 기타, 클래식 기타 소리가 참 돋보이는 Can't Find My Way Home이라는 멋진 곡이 있죠. 세 곡의 어쿠스틱한 락입니다.

세 곡의 어쿠스틱한 락의 명곡들이었어요. 레드 제플린의 Going to California 그리고 플리트우드 맥의 Songbird. 이 노래에는 피아노 반주가 이렇게 전면에 나와 있죠. 그리고 블라인드 페이스의 Can't Find My Way Home. 집 찾기가 힘들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또 기타 아주 깔끔한 그런 어쿠스틱 기타의 소리가 돋보였고요. 오늘 끝곡은 1980년대 음악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그 당시에 정말 화려하게 뉴 웨이브라는 흐름의 톱에 정점에 서 있던 밴드죠. 듀란 듀란. 특히 그 베이시스트 존 테일러의 미모가 정말 저희 PD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마음을 뭐 이렇게 설레게 했던 그런 밴드죠. 네, 하여튼 듀란 듀란의 Notorious 한번 오늘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너 하는 노래. 네. 내일 저녁 7시에 저는 다시 올게요. 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나보다 따뜻한

그러다 금세 우울해지는 것도 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림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7: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늘 그렇지만 말씀은 언제나 지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망을 채우시고 그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주시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지키시고 죄인들은 모두 없애버리시네. 오늘 화답송의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세상 사리로만 보면 보이지 않던 희망이 주님 말씀을 들으면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니 오늘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9월 첫 주말 오솔길 산책 시작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심보연이 부르는 내 안에 주님 계신다면 함께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날인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 기념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더 데레사로 잘 알려져 있는 성녀이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녀께서는 1950년에 사랑의 성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행녀 병자들을 돌보시면서 전 세계에 많은 청년 봉사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노벨 평화상도 받으셨고요. 그러고 나서 2016년 성인으로 시성되신 마더 데레사 성녀 축일을 오늘 맞이하는 날입니다. 성녀께서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사랑과 박애의 마음, 그리고 겸손을 일깨워 주시길 청하면서,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 그 사랑과 박애의 마음, 그 마음이 더욱더 더욱더 꽃피워 나가길 바라고 응원하면서 노래 선물 하나 보내드립니다. 심수봉이 부릅니다. 백만송이 장미.

9월의 첫 주말, 어떤 풍경으로 지내고 계실까요? 새로운 달이 시작한 만큼 조금 더 마음이 생기로워지셨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는 또 어떤 발걸음의 흔적을 남기셨는지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590님, 주말 기도의 오솔길 이 시간. 신부님의 복음 말씀과 선곡 너무 좋네요. 늘 듣기만 하다가 오늘따라 귀에 쏙쏙 감사했다고 글 남겨 봅니다. 오늘 마리안나 우리 외할머니 하늘나라 가신 지 17주기라 명동에서 미사 드리고 와서 청취했답니다. 감사해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3590님. 네, 뭐 저의 이렇게 미소한 복음 성찰을 이렇게 또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선곡도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이 선곡은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우리 감독님, 우리 감독님께서 되게 좋은 노래들을 또 이렇게 사연에 잘 맞추어서 되게 또 선곡해 주시더라고요. 이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서 아, 가능한 거구나. 또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귀에 쏙쏙, 그리고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글 남겨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저 또한 감사드리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인사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특별히 우리 기도의 오솔길 기도지기님들과 우리 외할머니 마리안나 외할머니 네,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마음 여전히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 그립고 또 무엇인가 미안하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우리 기도의 오솔길에서도 두손 모아 우리 마리안나 외할머니의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비가 왔다가 금방 하늘이 맑아지면서 해가 인사하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 다시 묵상하면서 두손 모읍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정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 하루라도 똑같았던 날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 하루도 똑같은 하늘을 마주하는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날씨와 처음 보는 하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 모든 것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해가는 그 과정들,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네요. 다시 오지 않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 우리 교대 오솔길 청취자님들, 이 점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감사해야 하고, 정말 기뻐해야 하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마르티노님, 찬미예수님, 비가 내려서 지붕 밑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전북 순창군 화문산 휴양림입니다. 산도 좋고 꽤 시원하군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해발 837m 산 중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그러면 산 중에서 이렇게 메시지 또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신 건가요? 아, 정말 편리한 세상이군요. 근데 산행 중인데 비가 이렇게 또 내리나 보네요. 무엇보다 안전 산행하셨기를 바라보고요. 뭐비 오는 날, 뭐 맑은 하늘, 뭐 어떤 경우, 어떤 날씨에서든
산을 타는 그 등산은 산행은 그럼 우리에게 이 자연의 많은 선물을 안겨다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한때 정말 이렇게 등산 마니아라고 할 정도로 산 타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산이 건네는 그 장면들이 아 정말 이 지구 안에 이 피조물 안에 나 또한 함께 서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 이렇게 산 속에 있을 때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 산에서 얻은 받아온 그 정기 그 위로를 일상에서 잘 간직해내시고 또 살아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마르티노님. 이어서 네 양수모님 닉네임을 울트레아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울트레아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갑고요. 페드로 신부님 너무 반갑습니다.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인천에 한국 순교 성인 성당에 계실 때 함께 운동했던 미카엘 FC 단원이었습니다. 아 옛날 생각나네요. 네 주말 이 시간에 라디오 듣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사촌 여동생 예식이 있어 서울 다녀오는 길에 시간이 맞아 신부님 목소리를 듣게 돼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공차며 땀 흘렸던 기억, 장례미사 때 망자를 기억하며 울컥하셨던 모습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틈틈이 방송 들으며 응원하겠습니다. 네, 양수모 형제님 무엇보다

사촌 여동생 예식이라는 게 아마 결혼식일 것 같아요. 여동생님의 결혼 축하드리고요. 제가 어찌 한국 순교성인 성당의 미카엘 FC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일주일의 여러 일정들 중에 제가 가장 기다렸던 때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 대학 캠퍼스 학교에 가서 정말 이 힘차게 공을 차고 뛰어다녔던 그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정말 저에게 좋은 기억 남겨주셨던 미카엘 FC, 이 우리 축구 동아리, 또 단원분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운동장에 만나서 이렇게 볼 한번 찰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올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전만큼 아마 뛰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저도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슬슬 좀 걸어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방송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너무나 반갑고요. 기도 안에서 저도 기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연이 닿은 우리 인연들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리는 마음 담아서 노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소라가 부릅니다.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회에 입회하면 수련기 2년을 수원에 있는 수련원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련기를 보내는 동안 규칙적인 시간표 속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사도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시간들이 세상에 찌든 때를 벗고 저를 다듬고 정화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학기에 1, 2회 정도 형제적 교정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형제적 교정이란 수련원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수련자들 중에 한 명과 짝을 이루어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요. 수련 형제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수련원에서 살면서 상대방의 삶의 모습 바라보며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성장과 영적 진보를 위해 좀 더 변화되고 달라졌으면 하는 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영적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적 교정을 하는 날이 이제 정해지면 나와 짝을 이루게 된 형제를 위해 우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은 그가 가진 장점과 선한 점을 떠올리고 이어서 그가 더 잘 하느님과 일치하고 성숙한 수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지향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를 바라보며 발견하고 느낀 그의 부족했던 점, 결점, 아쉬웠던 점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형제적 교정 시간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형제적 교정 시간에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좀 듣는 것이 좀 거북하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성격이나 단점,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부족하게 여겨지는 점들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인지 알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뒷모습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을 보거든 모른 척하지 말고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더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부족함이나 결함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고 이런 말들에 귀를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들의 이 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기도지기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내오신 기도 지향과 주말 풍경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햇살이 뜨거운 주말이네요.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 아직도 여름이 가기 싫어하는 듯해요. 네팔의 대홍수로 인명피해가 많은 듯합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듯해요.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일하러 간 우리나라 국민 9명도 실종되었다고 하니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다들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팔 대홍수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는데요. 아, 점점 이렇게 달라져가는, 변해가는 기후의 변화 속에서 특히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피해가 더 커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무엇보다 우리 네팔 대홍수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 시민들, 또 희생자들, 가족들, 우리 인류애적인 마음을 좀 갖고 기도하고 필요한 도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신동철 미카엘님, 신부님 어제 명동성당 미사 참례 갔다가 미사 해설 입단서 나눠주길래 신청했는데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노래도 잘한다고 하시면서 일 때문에 교주군 어렵다고 했는데 사정을 전하겠다 하시면서 성체성사 할 때 해설하시는 분이 평일 미사 때는 성가를 불러주시는데 형제님이 노래를 잘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7년간 테너로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한 결과가 이렇게 피어나니 주님의 섭리가 참으로 묘합니다. 신동철 미카엘님, 엄청난 시간을 이 성악 이 트레이닝 훈련을 받으셨나 보네요. 그것이 마침내 교회에서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길이 열렸네요.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언제 미사하시나요? 제 명동성당 종종 가는데요. 혹시 이 시간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우리 미카엘 형제님의 아름다운 이 테너의 음성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네, 기쁘고 행복한 봉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어서 나눠드릴 사연은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지향이기도 한데요. 7782님, 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위 예수님, 저는 수원교구 시흥지구 장곡본당에 사는 김명숙입니다. 사랑올 어머니 뿌레시디움 회계님 서명옥 아니스님께서 건강상 이상이 생겨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어 열심히 신앙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네팔 홍수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778182님, 별님, 우리 같은 레지오 프레시디움에서 활동하시는 서명옥 아네스님, 추위의 은총 청하고 또 함께 네팔 홍수로 희생된 이들 명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 당신의 일꾼으로 수원교구 장곡본당에서 레지오 마리의 꾸리아 회계를 맡아 봉사해온 서명옥 아네스를 어여삐 보아주소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그의 회복을 위해 교우들이 함께 마음 모아 올리는 기도를 들어 허락해 주소서. 어려운 이웃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밤낮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올린 기도 어여삐 보시어 서명옥 아네스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망을 채우시고 그 애원을 들으시어 구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교구 장곡본당 레지오 마리의 교우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님들이 부르신 낮게 하소서 들으셨습니다. 어느새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김동률이 부르는 잔향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분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안식일 규정을 둘러싼 예수님과 바리사이의 논쟁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미리 삭을 뜯어먹자 바리사이는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했다며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이 미리 삭을 뜯은 행위가 안식일 규정상 수확, 곧 노동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하는데 이는 멈춤과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휴식을 기억하는 날이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해 주신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은 단순히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멈추어서 쉬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한편 자신들의 선조들처럼 주변에 억압받고 힘겨워하는 이웃은 없는지 따뜻하게 둘러보고 살피는 날입니다. 하지만 복음 속의 바리사이들은 쉬어야 한다는 안식일 규정 준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자비로운 시선과 하느님의 마음은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안식일에 담긴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배고픔에 지쳐 미리 삭을 뜯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단지 바리사이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규정과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신앙의 규정들과 규칙 안에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잊은 채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규정과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들 또한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의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켜온 신앙의 규정들과 신앙생활의 모습들 속에 하느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연중제 22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양성당 최한준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한때는 참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암처럼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보는 시간은 어쩌면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잠깐 멈춰도 괜찮고 때로는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 왔느냐보다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일 테니까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잊고 지냈던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잠깐 걸음을 늦추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애덤 르빈의 로스터스 듣고 오셨습니다. 예, 신학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몇 번은 짐을 쌌다가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면은 그런 경험을 해볼 때 내가 진짜로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무서워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완벽하게 없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부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점점 더 타성에 젖어서 내가 가끔은 그냥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이끌려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잠시 멈추는 것,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시 때로는 공든탑을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언젠가는 꼭 그게 다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멈추는 것 같지만 그거는 더 탄탄하게 다시 한번 탑을 쌓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과정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야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시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내 뜻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놓칠 때가 생기니까요. 가끔은 잠깐 멈춰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요. 잠깐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박화요비의 그런 일은 박명수의 바보에게 바보가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4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여자 직원들이 대부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여자끼리라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네요. 팀 분위기를 주도하는 몇몇 분들이 기가 워낙 세신 분이라 말 한마디를 해도 은근히 비아냥거릴 때가 많고 그럴 때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퇴근하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퇴사가 답이 아닐까 싶다가도 아직 경력이 많지 않아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초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을 찾아서 읽어봐도 다 원론적인 이야기뿐이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간 무리해서 팽 당할 게 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숨이 막히는 건 점심시간인데요. 다들 당연하게 우르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사실 점심만큼은 혼자 조용히 먹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니 요즘은 한숨만 나오고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초 회사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직원들이 많으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지내기가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해야 여초 회사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한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예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때가 있었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시대이죠. 같은 성별 안에서도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훨씬 크니까요. 그렇다고 집단의 분위기까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문화의 인류학적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서로에게 맡겨진 성 역할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여고에 교생 실습을 갔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여고와 남고, 남녀공학은 관계가 형성되고 갈등이 드러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살펴봐야 할 부분도 다르다고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여고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이라는 것은 보통 남고에서 따돌림과는 좀 많이 모양이 다른데요. 남고에서 반 전체가 한 학생을 무시하는 부분이라면 여고에서는 친하게 지내던 아주 몇 명의 작은 그룹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오고 그 그룹이 반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면서 몇 사람과의 갈등이 교실 전체에서 혼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학교는 밥을 이제 교실에서 먹었었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보게 된 것은 항상 먹는 친구들끼리만 밥을 먹거든요. 근데 거기 한 네 명의 무리에서 한 명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 친구는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성들 가운데에서 그런 여초 집단의 촘촘한 관계와 분위기를 읽는 일이 그래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성들로부터도 가끔 듣게 돼요. 다만 지금 사연자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라기보다는 몇 사람이 관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비아냥거리는 말과 집단 행동으로 회사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중심무리에 억지로 들어가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입고 그런 일이 지속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아, 나는 이 공동체랑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떠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그거를 다 신경 써서 살아가려면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나에게는 이미 그게 나랑 맞지 않는 성향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말에도 뭐 억지로 웃거나 길게 해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업무에 필요한 내용만 짧게 답하고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말이면 차분하게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농담처럼 던진 공격, 상대방이 직접 그 뜻을 설명해야 할 때 힘을 잃기도 하니까요. 점심시간도 매일 함께 먹거나 완전히 무리해서 떨어져 나오는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가끔 그게 정말 두렵거든요. 그 공동체, 핵심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내가 마치 그곳에서 중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가끔 드라마에서도 보잖아요. 그런 곳에 있어서 굉장히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곁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다른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항상 성공하지는 않기는 한데, 내가 거기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관계 안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논리에서는 조금 빠져나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라는 게 우리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족이라면 조금 어떻게 해결해 볼 수도 있지만 회사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언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강인해지는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이제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혼자 점심을 먹으면서 조용히 쉬어보는 선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뒤에서 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또 그게 말이 나와도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 되거든요. 관계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나의 반응을 항상 먹고 그런 힘에 눌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떳떳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아예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회사를 이직할 준비를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공동체는 안 되는 분위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버틴다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면서 하지만 나도 존중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지향합니다. 근데 물론 이 말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원론적인 느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내가 힘을 얻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저라면 그게 다시 한번 또 하느님께 향하는 어떤 기도겠죠?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번 주 하루 전체 점심 모임에서 한번 빠져서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식사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크리스 드 버그의 The Lady in Red 듣고 올게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829님, 밤 12시 넘어가니까 출출해서 미치겠네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만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뭔가 먹으면 후회하겠죠? 근데 먹고 싶어요. 하느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자꾸 배고프게 만드셨을까요? 아, 네. 사실 밤 12시 넘어서까지 깨어있지 않는 게 어쩌면 우리의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현대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참 너무 길게 깨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해 뜨면 깨어나고 해 지면 잘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는 더 맞는 뭐 방식일 텐데, 아, 참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또 지금 먹으면 또 내일 후회할 때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아주 간단하게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먹거나 아니면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9104님,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 누운 채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라디오 들을 수 있는 FM 수신기 탑재된 아이리버 시리즈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MP3 플레이어를 절대 모르겠죠? 지금은 모든 게 편리해졌지만 그때가 그리운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야자 시간에 무언가 그런 거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어떤 그 밤 시간에, 어떤 저녁 시간에 그랬던, 지금처럼 너무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유튜브 계속 보면서 그러지도 않고 뭔가 그때만의 어떤 그리운 추억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도 예전 500만 화소 카메라, 400만 화소 카메라를 사서 쓰기도 하고, 무언가 그때의 감성을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어떤 또 새롭게 알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또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있는 그때의 기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또 우리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538님, 하루 종일 치고 집에 오니 이 시간이네요. 다들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신청곡 팝송도 되나요? Nothing but thieves, lover, please stay 신청합니다. 아, 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싶어요.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한 하루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모두 이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Nothing but thieves의 Lover, please stay.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이안 보스트리치가 부르는 구스타프 말러의 레벨게입니다. 지난주에 노래하는 인문학자라고 불리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가 부르는 말러를 들었는데요. 마지막 곡에서는 한 1분 정도 여운을 주면서 가만히 멈춰 있었는데 사람들이 박수도 안 치고 계속 있는 걸 봐서 우리나라도 공연 문화가 참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 그 말하는 시의 끝말처럼 무언가 여운을 주기 위해서 멈춰있던 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부르는가 라는 걸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영국 근대 마녀상양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역사학자로 활동하다가 성악가의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가사와 인물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보통 성악에서는 하나의 악기처럼 고른 음색과 안정된 울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스트리치는 음정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소리의 위치와 음색을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가늘어졌다가 갑자기 말하듯 거칠어지기도 하고요. 그 변화 속에서 노래 속 인물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참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오늘 들을 레벨게는 우리말로 기상나팔을 뜻합니다. 원래는 군대에서 아침을 알리는 나팔 신호지만 이 곡에서는 병사들을 전장과 죽음으로 이끄는 서늘한 행진의 신호로 들립니다. 병사의 허세와 두려움, 흥분과 절망이 보스트리치의 변화무쌍한 목소리 안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구스타프의 말러의 레벨게,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와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14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넘게 어머니의 막말과 무시를 들으며 자란 저는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고 그 무게에 짓눌려 간신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거리만 생겼을 뿐 여전히 엄마는 저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로 쏟아내고 저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몇 번은 전화를 무시해봤지만 받을 때까지 연락하시고 서운하다며 저를 나쁜 딸 취급을 하시니 결국 받을 수밖에 없고 한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나면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가족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눈물부터 납니다. 미운데 밉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다 이해하고 넘기기에는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엄마도 힘드셨으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문득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마디의 책임감과 함께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 사이는 조금 지나치게 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한 뒤에도 부모님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첫째는 가족의 문제뿐 아니라 그 감정까지 받아줘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가족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눈물부터 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희한한 일이 아니라 그 관계의 애틋함이 남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애틋함이라는 게 꼭 따뜻하고 좋은 감정만을 이르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도 있지만 오래된 서운함도 있고 어머니가 밉다가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기대도 아직 남아있을 수 있죠. 받았던 사랑 때문에 애틋하기도 하지만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더 애틋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마음 때문에 어머니의 막말과 무시까지 계속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힘든 삶을 사셨다는 것과 그로 인해 사연자님이 상처받았다는 것은 둘 다 사실일 수 있으니까요. 사연자님께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엄마도 힘들었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뒤로 밀어왔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신부가 된다는 것,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랑을 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행복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 안에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난 행복해져야만 해요. 내가 무언가를 꼭 다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사연자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너무나 꼭 그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조금씩 정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전화를 다 받지 않아도 되는 게 맞고요. 통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막말까지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얘기를 듣다가 나를 향한 비난이 시작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관계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내가 그런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꼭 그래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다음 통화에서 막말이나 비난이 시작되면 끝까지 듣지 않고 먼저 통화를 맞춰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정수라의 난 너에게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제리 래퍼티의 베이커 스트리트입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국제 자선의 날입니다.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의 삶과 나눔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성녀가 선종한 날로 정한 건데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죠. 자선은요, 많은 물질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또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더 테레사처럼 살 수는 없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첫 곡으로 찬양천사 프로젝트 음반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면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이 세계 국제 자선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성녀 테레사가 성녀가 선종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더 테레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콜카타의 성녀 테레사. 이분의 어떤 이런 행적이 존경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신 지도 이제 꽤 됐는데 여전히 존경받는 이유는 정말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옛날의 성인과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우리와 동시대를 함께했던 이 성녀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누구보다 정말 따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면서 또 자선이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든 자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자선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나누고 있는 작은 자선 이야기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큰 자선이면 더 좋겠지만 이런 분들 이렇게 티내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샵 1053 통해서 문자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고른 성가의 노랫말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우리도 성녀의 향기가 풍기길 바라면서 Journey to Heaven 향기가 나요 듣고요. 이어서 김상균 You are the way 이어드립니다.

잠잠히 주의 뜻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순간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주님, 내 마음 다 아시죠? 주님, 내 소망 아시죠? 나보다 날 잘 아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나 보고 계시죠? 주님, 모두 듣고 계시죠? 내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나 잠잠히 주의 뜻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나이다.

네, 오늘 노래 날개를 달고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였습니다. 이 곡은 작사 작곡을 김아람이라는 자매님이 하셨는데요. 저희 CPBC 창작성가제 21회 대상 수상곡이기도 하죠.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그때 창작성가제를 준비하는 PD였어가지고 담당자라 예선 본선 과정에서 쭉 함께했는데 이 김아람 자매님이 곡만 이제 내고 주하리랑이라는 팀과 매치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보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김아람 자매님이 이 노래를 이제 한번 불러봐 달라 하니까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노래를 다못 들을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이 말씀이 기억이 났고 그때 이렇게 기도문을 쓰면서 생각났던 멜로디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김아람 자매님이 피아노 치면서 울었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이 노래는 저한테 그런 울림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를 막 청원 기도 이런 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제 소망, 제 마음. 다 알고 계시고 저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주님 주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는 이게 굉장한 어떤 순명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노래도 너무 아름답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성가 중에 한 곡입니다.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해서 함께 노랫말을 떠올려 봤고요. 류츠칠리아님은 오늘요 남편 모이세 그리고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 장봉근 모이세 형제님 축일 축하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슬디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야곱의 축복 신청해 주셨네요. 네 어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었죠.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 축일이겠네요 하면서 네 어제지만 네, 축일 맞으셨던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곡도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홀로 남은 곰님. 닉네임 되게 귀여운데요. 홀로 남은 곰.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해요. 월요일에요. 병원에 가는데 비 와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병원 가는데 어려움 없이 무사 무탈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예, 며칠 전에 보내주셨는데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길도 비가 오면은 나가기 싫어지는데 병원은 더 싫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시라고 또 하늘바라기에 내 맘에 오시는 주 선물로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김시현과 이한걸이 함께한 야곱의 축복으로 듣고요. 이어서 하늘바라기가 부른 내 맘에 오시는 주 듣고 올게요.

사막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

김시현과 이한걸이 함께한 야곱의 축복 들으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하늘바라기가 부른 내 맘에 오시는 주였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 여는 말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콜카타의 성녀 데레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데레사는요, 인도의 콜카타에서 전교 중인 수도회에 입회했는데요.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던 중 기차에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하는 소명을 듣게 됩니다. 서구식 수도복을 벗고 인도 여성들의 평상복을 수도복으로 택한 후에 빈민가에서 봉사를 시작했죠. 성녀가 세운 공동체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이 공동체는 이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우르바누와 성 테오도로 등 20분이 계십니다. 혹시 축일 맞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요. 하느님 은총 가득한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성인택이 부릅니다. 내가 광야에 나서게 된 이유는?

서민택의 내가 광야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들의 눈에는 기존의 규범을 깨버리는 혁명가처럼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요. 때로는 그렇게 대담하고 또 담대하고 과감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요, 그런 사랑의 주님 더욱 뜨겁게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박우곤의 내가 일어나리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0: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6일 연중 제23주일 오늘 미사는 춘천교구 성산본당 주임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연중제 23주일이면서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순교자 성월과 창조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 매일의 삶 안에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배우고 공동의 집 지구 안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0: 에스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0: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이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연중 제23주일인 오늘 전례 안에서 봉독되는 말씀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처음 합격했을 때 아직 입학하기 전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에 선배 신학생들이 여러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는 천사들만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제가 되겠다고 모여있는 신학교에 당연히 천사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이어지는 선배의 말이 너도 천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입학하고 나와서 특히 저학년 때는 공동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참 악마 같은 동기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생활 패턴이 너무도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니까 싸울 일도 참 많았던 거죠. 또 성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생활들도 제대로 못하는 동기들이 있을 때에는 아, 내가 이 친구를 제대로 좀 변화시켜야만 된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가지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 10년도 훌쩍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동기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나 다시 좀 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날 시간도 없거니와 특히나 신학생 때부터 나와 좀 맞지 않았던 동기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도 줄어들고 함께 만나더라도 대화의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면 또 싸우니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지혜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무관심인 거고 적당한 거리감인 거죠. 많은 교우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성당에 온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봤더니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여서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인간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그럴 때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복음의 가르침에 맞는 삶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오늘의 복음은 읽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떤 누구누구는 저렇게 완고한 인간이지. 그래서 그런 인간을 결국은 교회 밖으로 쫓아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가르침으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 죄지은 형제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형제를 다시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내쫓으려 하기 전에 먼저 단둘이 만나서도 타이르고 그게 안 되면 말을 좀 잘 들을 만한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맡겨보라는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이도저도 다 안 될 때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려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라 라는 호소입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형제들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모습도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마음의 평화를 누리겠다고 형제들의 잘못에 눈 감고 외면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복음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대로 악인에게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무관심은 오히려 그 책임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복음을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자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와 같은 사람,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랑의 반대말, 언제나 무관심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의 노력들이 물론 내 욕심에서 비롯된 이기심은 아니었나 성찰하는 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상대의 선을 바라는 노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강론을 마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교우분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몇 마디를 좀 보탤까 합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성산성당이라는 곳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여러 교우분들께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본당은 홍천군에 있는 화촌, 두촌, 내촌이라고 하는 촌자 돌림 3개 면을 관할하는 신자 수 700명, 주일에 다 합치면 한 200명 남짓 나오는 시골 본당입니다. 저희가 3개 면을 관할하는 본당이어서 관할구역 면적을 따져보니 대충 서울시만 하고요. 그래서 본당 하나로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5개의 공소가 있는 본당입니다. 지금 저희 본당은 65년 전 아직 본당이 되지 않았던 공서였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래서 지붕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바닥이 정말 내려앉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건물입니다. 저희가 10여 년 전에는 저희 본당 관할의 공소 5곳을 새로 짓기 위해서 교우들이

열심히 농산물도 판매하고 도시본다에 가서 도움도 청하고 하면서 대략 20억 가까운 돈을 모아서 5개 공소를 한꺼번에 신축하고 봉헌했습니다. 이제는 또한번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새로 짓는 성당은 신자석 100석 정도, 부속 시설 포함해서 150평 남짓의 크지 않은 소박한 본당인데 예상 건축 기금은 4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직 10억 원 정도밖에 못 모았습니다. 갈 길이 먼 상황이고요. 지금 성전의 안전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건축 준비 작업들은 서두르고 있는데 건축 기금은 그만큼 모이지 않아서 계획대로 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성전은 저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느님의 집을 함께 지어주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본당 교우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려고 매주 주보를 통해 한분한분한분 이름을 공지하면서 묵주기도를 신자들과 함께 봉헌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소가 많은 덕분에 미사가 참 많은 본당입니다. 시골 본당치고는 주일에 6대의 미사를 매주 봉헌하는 미사가 평일도 여러 대 있는 날이 있고요. 미사가 많은 본당이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미사를 다한분한분 이름을 기억하면서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 노래 한곡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기쁨 가득한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0: 형제자매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필수 자원인 물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을 이용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더 가까워진 지구촌을 굽어 살피시어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리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세상의 모든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느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를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주시어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함께 힘쓰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살고자 힘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5번입니다.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0: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눈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음승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사슴이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오늘 하루 하느님과 함께하는 뜻깊은 주일 보내시면 좋겠고요. 저희 본당을 비롯해서 주변에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많이 전해주시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파견성가 283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는다.

0: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 교회는 9월 1일부터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까지를 지구와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창조 시기로 보냅니다. 올해 이 창조 시기의 주제는 살아있는 물인데요.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원천이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 때도 많죠. 이번 창조 시기 동안은 이 물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는 노력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9월 6일 오늘 주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이매노래 연구회의 보신이 좋더라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하느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어떤 기후 재난도 너무 많았고요. 특히 네팔 너무 안타까운. 요건 정말 어떤 기후 위기 때문이 아니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또 여기에 맞게 올해 창조 시기의 주제를 살아있는 물로 이렇게 정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제키엘 연서 47장 9절의 말씀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47장 9절을 보니까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물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이런 홍수를 보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 창조 시기 동안 정말 물의 소중함 기억하면서 이 세상 지키는 노력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홍보를 하나 하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평화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 계시겠죠? 지난주 월요일에 방송이 됐었는데요. 이제 TV 프로그 다큐멘터리로도 있거든요. TV는 방송이 지금 되고 있지만 또 너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삽니다. 육아를 산다는 거예요.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자꾸 육아를 사서 어떤 쓰레기들이 계속 생기고 그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의 육아 다큐멘터리거든요. 또 찬미바드 소서의 회칙을 바탕으로 생각해서 제작한 또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한번 주위에 육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하나로의 찬미받으소서 듣고요. 이어서 요한 프로젝트의 내 주를 찬양까지 두 곡 이어드릴게요.

쉽게 빵과 집으로 나눌 수 있다. 큰 길가 유리창에 두 뼘 도화지 붙고 거기 초록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 집 빵 사가세요. 아빠, 엄마 웃게요 라고 쓰여진 걸 붉은 신호등에 멈춰선 버스 속에서 읽었다. 그래서 그 빵집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자세를 반드시 고쳐 앉았다. 못 만나봤지만 삐뚤빼뚤하지만 마음으로 꾹꾹 눌러 쓴 아이를 떠올리며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심플리시티 웃어요였습니다. 네, 재미있는 시였어요. 재밌기도 하고 근데 또 감동도 있는 빵집은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어요로 시작해서 이건 어떤 아재 개그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빵 사가세요. 아빠 엄마 울게요. 라고 아이가 써놓은 글씨를 보고 아 여기는 참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 그리고 아이가 함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정말 일상과 가까운 시라서 또더 재밌고 감동이 있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임현우님의 빵집이라는 시였어요. 라일락 향기님이 슬픈 성인은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면서 옆집에 성인이 산다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옆집에 성인이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니까 갑자기 또 아쿠티스 성인 생각이 나는 게 아쿠티스 성인은 우리랑 진짜 동시대에 살았던 저보다도 더 어린 성인이거든요. 저보다 몇 살이 어려요. 한 5살 정도 어렸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성인이 살았을 때 옆집에 살았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신세계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성인이 되시면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아쿠티스 성인은 주위에서 성인으로 굉장히 정말 대단한 어린이다. 정말 대단한 청소년이다. 이분은 성인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미 주위에 다 퍼졌기 때문에 돌아가시자마자 집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다딱 보관해 놨다고요. 그대로 보존해 놨다고. 그래서 아, 옆집에 성인이 살았다면 제가 너무 이렇게 감정 없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못 들어가가 맞겠다. 그리고 복잡하겠다. 이 성인 뵈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생각 해봅니다. 아니, 재밌는 메시지가 와가지고 또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셔서, 나무자전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5011님이 같은 중창단 딜레마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이곡 듣고 올게요. 두곡 이어드립니다.

네, 갑등중창단 딜레마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구약시대 예언자인 성 즈카르야가 있습니다. 사제 집안 출신이고요. 바빌론 유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가 쓴 즈카르야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제르마노, 성 오네시포로 등 24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은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주위에 또 축일 맞으신 분 있다면 예약 문자로 축일 축하합니다. 보내주셔도 좋고요. 지금 화살기도 한번 바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오늘 주일이라서 이런 곡들 어떨까 싶어서 골라봤어요. 알토엘 생활성가대 일요일 오후 듣고요. 이어서 우리 단장님들, 단체장님들의 마음을 노래한 37.2MHz의 어느 단장님의 노래 듣고 올게요.

아,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오려나? 톡은 다 읽었는데 다들 답도 없고. 바쁘다, 힘들다. 다 이해는 하지. 근데 같이 노래 부르는 그 시간을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오겠지, 우리 친구들?

네, 알투엘 생활 성가대 일요일 오후 들었고요. 이어서 37.2MHz 어느 단장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당에도 다양한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모임 안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길 청하면서 모든 만남 주님께 맡겨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더 위드가 부르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는 공동의 집 지구로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9월에 소개할 책은 제목이 조금 길어요. 정말이지 제로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제로웨이스트샵의 단골 손님이었다가 아예 운영하게 된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이신 흔적 작가님과 9월 한 달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흔적입니다. 저는 친환경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흔적이라는 게 실명은 아니시겠죠?
1: 네. 네.
0: 필명인데 이름은 작가님의 또 SNS 계정 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이 흔적이라는 이름은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천하면서 계정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짓게 된 이름이에요. 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 환경에 남기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인간의 활동이 이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한 개념인데 내가 그동안 지구에 얼마나 안 좋은 흔적을 많이 남겼을까를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안 좋은 흔적, 검은 흔적은 좀 줄이고 싶다. 반면에 또 내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면 그게 또 좋은 흔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흔적은 좀 더 많이 남기고 싶다. 이중적인 의미로 흔적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그게 자연스럽게 저를 대변하는 어떤 말처럼 느껴져서 필명으로까지 쓰게 됐습니다.
0: 근데 그 흔적이라는 이름이 조금 뭐랄까 약간 시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도
1: 그런가요?
0: 네. 이 이름으로 이제 친환경의 세계에 들어가셨고 ESG 인플루언서 자격증까지 취득하셨다고 하셨어요. 조금 낯선 명칭인 것 같은데 ESG 인플루언서 어떤 자격증이고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1: ESG 인플루언서 자격증은 일단은 민간 자격증이에요. 네, 이제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고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더 깊게 해야겠다, 하고 싶다. 또 내 전문성을 더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샵을 운영하면서 뭔가 공부를 더 하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민간 자격증은 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은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제 ESG라는 개념이 개인의 실천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과 관련된 것들,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좀 전문성을 더하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관심을 갖다가 네, 따게 되었습니다.
0: 자격증 취득이 어렵나요?
1: 어렵다기보다는 온라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어떤 인플루언서로서 SNS에서 얼마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지도 점수로 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전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 좀 실습적인 부분들도 보는군요.
1: 네.
0: 네, 집 근처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생긴 이후로 거기에 점점 스며드는 과정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이 참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샵 홍보를 하다가 플리마켓을 하고 결국에는 공동대표까지 한 그 과정을

0: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1: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있었던 시간들인데,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로웨이스 샵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저희 동네에 제로웨이스 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나가고 그러던 차에 이제 동네에 제로웨이스 샵이 생긴 걸 알게 됐고, 아, 여기는 없어지면 안 되겠다. 내가 좀 홍보대사를 자처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좀 자주 가고, 거기에 갔던 것들을 SNS에 많이 올리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표님하고 또 친분을 쌓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친환경 플리마켓을 준비하면서 섭외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친환경 행사인데 일회용 현수막을 쓰는 건좀 성격에 맞지 않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그 현수막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남는 짜투리 천이라든지 아니면 안 입는 옷, 그러니까 뭔가 팔기는 뭐하고 버리기도 뭐한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헌옷, 이런 거를 재활용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현수막을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플리마켓을 행사를 치르고, 아, 이거 같이 해보면 좀 어떻겠냐, 혼자 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데 같이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 마침 이제 오랫동안 하던 패션 일을 이제 그만두고 환경 쪽으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딱히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이제 직업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그냥 바로 수락을
0: 우와.
1: 했었던 것 같아요.
0: 듣다 보니까 진짜 어디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또 나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비사회에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틈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모든 분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Hangukbangsonggwanggojinneunggongsa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9월 6일이고요. 9월의 첫 주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9월 첫 주입니다. 또 9월은 또 한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상으로 빨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또 첫 주가 6일이고 또 한가위가 있고 하니까 금방 갈 것 같죠. 또 전례적으로는 연중지 23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성찰하면은 우선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서 우리 교우들이 이제 오늘 이 시대에 비추어서 좀 묵상할 만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인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일종의 이제 공론화한다는 거거든요. 공론화.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증인의 말로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당신은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이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내 편에서는 참 맞는 말 같은데 만약에 상대편에 또 인간사에서는 상대편에 특히 요즘에 그 디지털 소통의 시대에서는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첫째로는 성찰할 것은 내가 남한테 잘못한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점잖게 얘기할 때 듣는가 한 가지고요. 근데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공론화했을 때 나는 여러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 나한테 결함이 있었나 보다 하고 반성하나 아니면 거꾸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단체로 나를 따돌리는구나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이렇게 쌍방향 그 소통 매체가 아주 너무나 촘촘하게 연결해 있는 시대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한순간에 천하의 죄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접한 그 정보 때문에 뜨겁게 달아올라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잊혀져 버려요. 근데 그 이런 쌍방향 소통 매체에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 세 공론 과정에서든 간에 정말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된 그 사람. 사실은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을 얹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럴 줄 몰랐어. 정말 싫어. 그런 사람은 아주 퇴출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냥 아주 그냥 그 자판기에서 몇 자를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는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이 내 앞에 떠오르고 또 나도 바쁘니까. 근데 정작 그 수많은 사람의 비난의 화살을 맞은 그 사람은 그거를 벗겨내기 위해서 좀 무진장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무진장 고생해서 아주 어렵게 정말로 뭐 시간하고 돈하고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그 이른바 억울함을 누명이라든가 오해를 벗어났다고 쳐요. 그래서 일단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재산상으로나 망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대중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주제나 다른 현안이나 다른 가십에 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억울한 거겠어요. 성경은 이제 2000년 전 일이니까 그런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두 사람이나 세 사람하고 잘못했다는 사람하고 나는 이 네 사람 다섯 사람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푸는 일도 어떤 관점에서는 직접 풀 수 있어요. 내가 한 사람 찾아가서 나를 설명하고 다섯 그 사람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한 사람이 자네 그러면 안 되네 말을 안 들을 때 또 아는 사람이니까 서로 일면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평소에 교류가 있는 그런 일종의 그 당시 사회적 조건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자네 잘못했네 했을 때 아 미안하네 하기도 쉽지만 난 잘못한 게 없어 했을 때 두세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런 점잖게 훈계할 때 그걸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뭐 그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직접 만나서 따질 수가 있어요. 직접 만나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론 그렇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 그 시야, 내 범위, 내 역량 바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그 온라인이라는 말은 온라인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오프거든요.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날 일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데 근데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한 사람을 놓고 이러니저러니 말해서 그걸 아예 확정시켜버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대응했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과 열정과 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어렵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를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받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그 상태로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 그 성찰할 때 우리가 사회교리 관점에서 좀 성찰한다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른바 온라인 상에서 또는 디지털 세계상에서 심지어 이제 AI 기술의 이 영역에서 내용죄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는 이 조건절을 얼마나 악용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무력 응징으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로힝야에 대한 그 미얀마가 그랬죠. 그런 점에서 좀 성찰할 대목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전제가 있는 거죠. 진실입니다. 진실. 형제가 너한테 죄를 졌다? 그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근데 상대는 대부분의 경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는 거꾸로 내가 잘못 판단한 나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날에는 그게 더

위험하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를 좀 빗대어서 말하면 나는 무조건 빨간색이야 또는 나는 무조건 파란색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조건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미 나름대로 진리체계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진리체계를 만든 거죠. 그 기준으로 모든 세상 만사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기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 진실, 사회 차원에서의 진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이제 정론 직필이라고 하잖아요. 대중매체, 언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언론마저도 대중매체마저도 또는 온라인상에서 많이 만드는 뭐 그 유튜버 세계든 간에 너무나 뭐랄까 유화적으로 너무나 수준이 낮게 편가름이 심해요. 정말로 종합 채널이라는 대중 아주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수십 년 전통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우리나라 최고의 뭐 대중매체라고 뭐 자평을 하든 스스로 내든 간에 보면은 그 뉴스 보도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속보이게 너무나 눈에 띄게 이념 편향적인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의 시민들이 진실을 접한다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이제 차원을 높여서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졌다라고 한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죄를 졌어. 저 사람들은 단죄를 받아야 돼 하는 그 우리의 그 인식 구조에 혹시 뭐 고정관념이 됐든 편견이 됐든 이념에 치우쳤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여기에 종교까지 가세해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니죠. 정직하게 말하면 정쟁하고 정쟁의 판에 뛰어든 종교 집단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종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자기네들은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세상의 형제들이 우리 자기네들한테 죄를 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멀쩡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걸 들어보면 확신에 차 있는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나는 선이고 너네들은 악이다 이런 거거든요. 내 말을 들으면 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죄 짓는 거다 이런 논리예요. 그게 새로운 하늘과 땅이든 간에 그게 뭐 온 세상을 통일한다든지 그건 또 심지어는 뭐 이른바 목사님들도 계시고 때로는 신부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녀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내 형제가 너한테 잘못을 했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을 소재로 삼아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좀 냉정하게 겸손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일독서 말씀인데 예제켈 예언서거든요. 말하자면은 이제 악인은 당연히 심판을 하죠. 뭐 고대 사회니까 상선벌악의 이 메커니즘이 아주 또렷하죠. 사회가 아주 단순했을 때고 그럴 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구별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선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다고 하죠. 간단한. 오늘날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도대체 선과 악을 그렇게 무자르듯이 가를 수 있는 그 사회적 조건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선인데 그 왜 선은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잖아요. 의도, 수단, 결과. 근데 내가 결과를 냈는데 선한 결과라고 나는 봤는데 그 선한 결과가 세계화가 촘촘히 진행된 이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요. 뭐 예를 들면 너무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공동선이라는 것을 보편적 공동선으로 확장하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방법을 써서 경제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어요. 근데 세계 구조 안에선 우리의 국가적 번영이 어느 예를 들면 무역 상대국이 됐든 또는 자원 수입국이 됐든 아니면 어떤 세계 국제 질서 무역 협정에 가입한 나라들 할 때 보면 우리의 선한 의도, 선한 수단, 선한 결과인 우리 국가적 번영이 이 지구본을 돌려보면은 어느 특정 나라, 특정 부문, 특정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만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자체로 그럼 옛날에 안 그랬나? 옛날엔 왜 안 그랬을까? 세계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 지역과 지역 사이, 부문과 부문 사이의 연결이 그렇게 촘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테두리가 제한된 곳에서의 삶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테두리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돼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테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선한 결과가 저쪽 지구 반대편에까지 선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옛날에는 상선벼락이라는 말이 쉬울 수 있었는데 단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라든가 수단이라든가 결과는 내가 보기에는 선해요. 옆집엔 불이 난단 말이죠. 특히 세계화에서는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른바 세계의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고 이 공동체에서는 당연히 규칙이라든가 질서를 통할, 가버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 그 구조에는 당연히 실효적인 어떤 장치, 선을 도모하고 악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계속 호소하는 배경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진행이 됐고 한편으로는 한쪽에서의 선익이 다른 쪽에서 고통을 안겨다니 이 모순적 구조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힘센 집단이 법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가 공동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한 지난 10년 가까이 우린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몇몇 깡패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제도라든가 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전에 수십 년 동안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정을 통해서 이른바 나라와 나라의 그 협정이 제일 민감한 게 관세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잘 조정해 놨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느 특정 몇몇 나라가 그거대로 하는 것에 억울한 나머지 우리 식대로 할 거야 가지고 이제 관세를 갖다 막 임의로 막 올리고 막 그래 가지고 세계 질서가 얼마나 뭐 흐트러졌나요? 그리고 그 대가는 뭔가요? 힘없고 약한 나라들인가 민족이라든가 또는 집단은 속절없이 그냥 내팽개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어떤 특정 힘이 필요하고 역량, 그런 역량을 갖춘 것을 지금 이런 세계화 과정에선 이제 이른바 예를 든 거지만 유엔의 기능,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데 문제는 유엔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른바 상임이사국이라는 그 다섯 개 강대국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 강대국들이 조건이 바뀌니까 이제 지네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또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나머지 200여 개, 100 몇 개 나라가 유엔 회원국들은 또 꼼짝없이 거기도 휘둘리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쨌든 상선벼락이 옛날에는 좀 심플한 사회였기 때문에 소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좀 쉬웠다. 근데 지금은 이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이른바 상호 의존성의 촘촘함이라든가 규모가 너무 세세하게 수만 가지로 서로 연결돼 있고 촘촘해졌고 그다음에 이게 범위가 광범위해졌다. 그게 세계화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제가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한 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건 지금 이 2026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정말로 한 순간도 한 공간도 독립적인 곳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회적인 맥락 자체가 이제 지구 전체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거죠. 그걸 세계화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상선벌학이라는 이 명제는 아주 심플하고 좋은데 단순한데 그걸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제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우리가 이제 성찰할 수 있는 것은 잘못한, 그러니까 악인이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지금 강대국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공생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단지 몇몇 나라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야욕이나 또는 특정 집단의 그 경제적인 이권에 그 충동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흐트러뜨린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러시아가 대표적인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특징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악한 짓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의도도 좋지 않았고 수단도 일방적이 안 좋았고 결과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윤리적으로 악하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에제키엘 예언자는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공동 뭐 운명성이라 그럴까요? 악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막으려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악한 일을 억제하는데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선한 것의 영향력 대비 악한 행위의 이 파괴력과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그리 보면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악한 행위나 악한 행실을 억제하는데도 진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볼 수 있죠. 노래 듣고 레오경의 회칙에 돌아가겠습니다. 아르브로가 부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리 함께 듣죠.

흔들리지 않으리 아르브로가 불렀습니다. 연중 23주일 이제 에제키엘 예언서 그리고 이제 마태오 복음서 말씀을 이제 사회교리의 어떤 사회적 가르침의 시선으로 성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잘못 내 형제가 너한테 잘못했을 때에 관련해서 또 하나는 어떤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하지 못하게 제일 좋은 건 예방하는 거죠. 근데 벌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그 악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뭐 악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악한 행실의 영향에 가장 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힘없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교리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악한 행실이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어떤 나쁜 결과를 주느냐가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 사회적 가르침에서는 항상 언제나 어떤 조건에서나 우선 관심사입니다. 그게 정치적 현안이든 경제적 현안이든 또 앞에서 잠깐 제가 그 상선벌학이 적용이 아주 명료했을 때 비교적 명료했던 그런 과거 시대와 다르게 오늘날은 아주 고도로 세계화된 이 시대에는 도대체 그 상선벌학을 적용하지 얼마나 민감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결과냐 나쁜 결과냐 할 때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언제나 물론 이제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이것이 이롭고 어떤 관점에서 이것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힘없고 약하고 사람이든 부문이든 지역이든 나라든 존재든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느냐가 항상 먼저 민감하게 관찰하는 감수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항상 그렇게 대하셨고 예수님께서 항상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대하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창립한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너네 왜 그래? 하면은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인 이유냐 신학적인 이유냐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느님 우리 교회를 창립한 그리스도의 창립 의도가 그러고 하느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은 다르게 설명하고 또 뭐 종교학을 하는 사람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고 과학기술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국제관계든 과학기술이든 간에 모든 인간의 행위는 아주 긍정적으로는 하느님에게 영광이고 이웃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만 그 현실에서는 작동할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결과를 내잖아요. 모든 행위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좋은 결과가 나면 제일 좋은데 가장 미니멀한 좋은 결과가 뭐 기준은 꼴찌에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꼴찌에게 잘하면 다 잘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한 마리 양과 99마리 양이 있고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있잖아요. 그 하나가 소중한 이유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그 성경의 메시지는 한 마리가 100마리 안에 들어가면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100이라 완전체.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9 안에 들어가면 10이라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선 그 막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99에 둘 수도 있고 9에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연중 23주일 말씀을 좀 성찰해 보았고요. 이제 레오 14세 교황의 위대한 인류로 번역할지 또는
고결한 인성, 인간성으로 번역할지. 최근에 이제 문헌들을 보니까 인공지능이란 말을 쓰고요. 인텔리전스거든요.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지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는 똑같은 인텔리전스니까 휴먼 인텔리전스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거든요. 인텔리전스 같은 어휘잖아요. 그러니까 지능, 인공지능, 인간지능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말 또는 한자말에서는 그 인텔리전스를 구별해서 쓰는 용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지능으로도 쓸 수도 있고 지성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 인간, 지성 이렇게 구별하더라고요.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지능은 그냥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암기한다, 또는 더한다, 뺀다, 기억한다,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적인데 지성은 뭐 아주 어린애식으로 말하면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알지자, 사람이 알려고 하는 알미라는 게 꼭 IQ만 가지고 말하는 게 사람은 뭐 우리말 있잖아요. 그냥 너 그거 어떻게 알아서 그냥 알아 이것도 되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라이징 그 이 계산하는 곳에서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말하자면 안에서 01, 01, 01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 알게 된 거. 시간이 굉장히 짧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0.1초 만에 그건 이겁니다라고 답이 나와도 그 안에 프로세스는 전부 다 치밀하게 설계된 계산이고요. 사람의 알면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았어. 할 때는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도 그 프로세스 안에서는 없어요. 파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그걸 말해야 알아? 아니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 겪어보지 않아도 알아. 그건 다 아는 거야. 뭐 그걸 궁금해. 그런데 이 컴퓨터 안에서는 컴퓨터 이 계산 능력 그걸 정말 초고속으로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연산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건데 사람의 지성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 소박한 예를 든 건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술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어떤 경우는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 그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필받았다 그러고 뭐 영감이라 그러고 예술적 감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계산해가지고 된다. 물론 이제 AI의 등장으로 말해서 그거보다 더 훌륭한 작품을 낸다고 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겉모습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 프로세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술가는 뭐 저는 뭐 예술가의 어떤 그런 탤런트, 노력, 더하기, 영감, 재능을 제가 함부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잘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근데 좀 느끼는 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런 저같이 이렇게 감각이 둔한 사람들 야 정말 근데 컴퓨터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로 놀라운 정도의 뭐 영상이 됐든 음이 됐든 간에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컴퓨터는 치밀하게 계산된 그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설계된. 근데 사람에게는 정말 그걸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는 뭐랄까 이제 도약이라 그러나요? 그냥 갑자기 점프하는 거, 도약한다 그러죠. 차원을 확 달리하는 거죠. 물론 이제 두 사례를 들었지만 지성을 말할 때 정말 그냥 척범은 압니다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인간의 지성의 물론 지성엔 논리적이고 사변적이면서도 연역적이든 균합적이든 추론하는 이렇게 깊은 어떤 탐구의 능력이 분명히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척범은 압니다도 지성의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도무지 보통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한 그 뛰어난 그 어떤 도약 그런 것도 지성의 하나의 일이거든요. 인간의 지성에는 그렇게 소위 말하면 가장 죄송합니다. 수준이 낮다고 하는 단순하다고 하는 척범은 압니다부터 정말 고도로
보통의 어떤 뭔가 확 신비적 혹은 영적은 확 도약을 이루어서 내놓은 어떤 위대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그 사이에 무슨 뭐어그 추론이든지 사변이든지 성찰이 철학적인 여러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정형화되거나 프로그램화된 게 아닌데 인간 지성은 근데 인공지능은 프로그램화된 거예요. 그 규칙대로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생성형까지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우리말로 좀 번역할 때좀이 시점부터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구별하지 않고 그 지능이 인간의 인텔리전스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도록 용어를 쓰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직 그 인공지능의 그 AI 테크놀로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한 범위 내로 이미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나 대규모이고 범위가 크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뭐 흔한 말대로 이제 조만간 지구의 얼굴을 바꿀 것이다. 전혀 새로운 세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만약에 역사를 나눌 때뭐 고대, 중세, 근대를 나눈다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나눌 때 1차, 2차, 3차, 4차로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AI는 이 차를 나누는 고대, 중세, 근대를 나누는 이 기준 또는 1차, 2차, 3차를 이제 특히 경제나 과학에서 그다음에 정치로 말하자면은 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눌 때 기존에 나누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잣대. 근데 AI는 그게 역사든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그 나눌 때 사용했던 그 잣대 자체를 새로운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심플하게 명확하게 말하는 건 여태까지 나누는 잣대의 기준의 관점은 사람과 사회였어요. 사람이 기준을 세웠어요. 사회가 기준을 합의했어요. 그걸로 역사를 나누고 정치를 나누고 경제를 나눴어요. 근데 AI 테크놀로기들은 기술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AI 출현 이전

이전의 세계와 AI 출현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건 마치 핵기술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과 출현한 다음, 그러니까 자연상태에서 핵융합 분열 말고요. 기술, 사람의 어떤 개입으로 핵분열과 융합을 해서 전혀 새로운 핵종이라든가 핵에너지를 만들어낸 이 기술이요. 그러면 1940년대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앞에 퀴리 부인이 있었지만 그 실험하고 쓴 거는. 그러니까 핵기술이 인류의 사회 안에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와 핵기술이 등장한 이후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 그 기준은 뭐냐면 그 이후의 세계는 이 핵기술이 지구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핵기술이 없을 땐 자연재해, 예를 들면 빙하기가 됐든 이런 걸로 지구의 멸종을 말하, 지구의 어떤 멸망을 말하잖아요. 핵기술이 등장한다면 핵기술을 이용한 어떤 것이 지구를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출현인 거죠. 비슷하게 AI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AI를 말할 땐 인공지능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인간의 인텔리전스와는 분명히 다른데 그걸 인간지능하고 자꾸 똑같이 쓰려고 하니까 다행히 한자어하고 우리말에서는 그걸 구별하는 용어가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만큼은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지능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건 인간지성이라고 좀 부르자. 어쩌면 그것이 아직 우리가 그 정보통신 내지는 반도체 내지는 AI 쪽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표준을 뭐 선도한다고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표준을 정할 때 나름대로 이바지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역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AI의 그 인텔리전스일 때 AI하고 I 쓸 때 그러면 사람할 때 휴먼 인텔리전스 똑같이 쓰지 말고 좀 구별해 쓰자. 그래서 심지어는 AI라고 쓸 때는 소문자를 반드시 쓰게 하고 사람을 쓸 때는 대문자를 쓰게 하자라든지 그런 어떤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조금 있다가 기계 지능하고 사람 지능 똑같은 걸로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있다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에 있어서 저항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위험함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아직 우리말 번역으로 이 교황의 문헌이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레오 교황은 영어로 이 문헌을 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라고 아예 명명을 했어요. 그 안에서 휴먼 퍼슨, 인격이라고 통상적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냥 통칭해서 인간일 수도 있는데 보통 퍼슨자를 붙일 때 인격을 말하거든요. 그 인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텔리전스거든요. 그게 뭐 IQ가 높냐 남냐 이런 게 아니고 인격에 사람에게는 사람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페르소나요. 그걸 우리 삼위일체 할 때도 삼위, 그 위가 페르소나거든요. 퍼슨, 영어로 퍼슨이요. 근데 그 페르소나, 인간의 인간다움을 말하는 그 페르소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텔리전스인데 이 인텔리전스가 기계 인텔리전스랑 똑같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인간다움하고 기계가 대치가 되는 거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칙의 제목이 인공 AI 시대에 저는 제안하자면 AI라고 말할 땐 반드시 소문자를 쓰자, I를. 그 시대에 휴먼 퍼슨을 그냥 디펜딩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이프 가드 하는 거예요. 세이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가드, 옆에서 호위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보디가드 같은 거죠. 인격을 어떻게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하는 회칙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뭐로 얘기를 했냐면 그 망니피카 후마니타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평화신문이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보니까 또는 어떤 세미나 같은 할 때 보니까 위대한 인류라고 번역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고결하다. 기계에게는 우리가 고결한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고결한 인간성 혹은 인성 이라고 말하는 게 그럼 이제 그 인성의 하나로서 인간의 지성 그 다음에 그거가 대조가 되는 것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이 회칙의 정신에 좀 맞지 않을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레오 교황의 요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에 충실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장에서 사회교리를 사회교리 사회적 가르침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적 가르침이라고도 흔히 말하고 사회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성당을 매주 다니시면서 이런 이야기 AI랑 인간 지성과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강론 시간이나 교리 시간에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교회가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것이 복음에 정말로 충실한 거다라고 1장에서 말하고 왜 충실한 것인가 말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 말할 때 교회의 본성을 얘기하죠. 교회는 역사 안에서 인류와 함께 완성의 그날을 향해서 순례하는 하느님의 수단이고 하느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사람에게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는 교회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야 이 인류랑 함께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고 하느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라는 게 1장의 19항에서부터 23항까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 사회교리의 역사적 발전을 얘기해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891년이죠. 레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 우리말 번역은요. 레룸 노바룸이라고 하죠. 라틴말로. 거기도 부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 회칙의 성격 때문에 많은 분들은 노동헌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원래 회칙, 새로운 사태하고 온 무엇에 관해서냐면 자본과 노동에 관하여 관한 사회 회칙 레룸 노바룸의 자본과 노동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옛날에는 계급 사회였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어찌 보면 계급 사회라고 이름해도 되죠. 근데 옛날의 계급은 그 앞에 붙여 있는 이름이 신분 계급이에요. 태어날 때 귀족, 태어날 때 평민, 태어날 때 천민, 태어날 때 왕족. 이게 서양에서는 그렇게 나눴거든요. 뭐 그것은 동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범위가 넓잖아요. 저기 인도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우리도 동양이라고 치면 동서를 따질 때 서양에서는 그렇게 귀족부터 왕족부터 귀족 그 다음에 커머너 평민부터 그 다음에 천한 것들 이른바 노예들 이렇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신분 계급 사회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쪽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랬고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나누어진 거예요. 귀한 사람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으로 집단으로도요. 그리고 이 귀한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유무형의 재화를 독점해요. 권력도 독점할 뿐만 아니라 땅도 독점하고 땅에서 소출된 것도 독점해요. 하물며 바다도 독점하고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도 독점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눠줘요. 나눠주거나 또는 뭐 나눠줄 때 그거를 나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말하고 왜 그 이 서양 언어에서 그 뉘앙스 차이일 수 있는데 나눠준다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가 나눈다라는 거 할 때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눔과 석임과 사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눔 있는 것을 나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쉐어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우리는 그걸 나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말의 뜻은 공유한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공유한다. 나눠 갖는다가 아니라 10개가 있는 나눠서 하나씩 갖는다가 아니라 10개를 10명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또 우리는 누가 어떤 의도였는지만 그냥 나눈다라는 거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라는 개념이 원래는 공유의 개념인데 공유의 개념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 가질까 해가지고 해체해버리는데 더 이렇게 빨리 작동하는 거죠. 공유한다 그러면 잘 보관해가지고 오래 쓸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눈다 그러면 야 나눠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 이게 그 어떤 배경이 있는데 뉘앙스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신분 계급사에선 동서를 막론하고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집단 특정 집단이죠. 주로 이제 이쪽에서는 왕족, 이쪽에서는 뭐 귀족, 이쪽이 그냥 절대적으로 소유하고 그걸 나눠준 게 아니라 말하자면 시혜를 베풀듯이 말하자면 쪼개준 거죠. 성경에 왜 부자하고 라자로 얘기하면서 바풀 뭐 테이블에 그거 있잖아요. 그 얘기 왜 나왔겠어요? 그게 개인의 나쁜 그 양식도 있지만 사회 구조가 그랬던 거예요. 귀족이라든가 왕족이 모든 걸 독점하고 거기서 평민이나 천민들이 근근히 먹고 살도록 이렇게 부스러기 준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레오 13세 교황의 첫 회칙부터 사회교리의 역사를 흔히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죠. 나혜선이 부르겠습니다. 저 광야로 함께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6: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8: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9: 펄!
10: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8: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1: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2: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 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1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만 있을 뿐이죠. 세상의 모든 우연 같은 기막힌 필연은 알고 보면 다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돌아가고 마지막 한 조각까지 빈틈없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물론 그렇죠. 우연인 듯 필연적으로 그분께서 마련해 주시는 일상과 신앙의 빛나는 양식을 나누는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떨어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9월 6일 순교자 생활의 첫 주일, 2주의 책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BTS와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로 시작했습니다.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현 야고보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2주의 책은 아침 책방, 심야 책방 두 번 여러분을 만납니다. 주일 아침 8시 본방송, 또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 재방송, 또 너튜브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

현명하게 살아낼 것 같고요. 출근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아이고, 공감되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두런두런 얘기해 주셨죠. 마치 사랑방에 온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랬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순교자 생활 첫 주일에 만나는 이주혜 책도 곧 스트리밍이 됩니다. 순교자 생활 특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참딱 맞는 역사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신앙선조 황사영 알렉시오의 백서 아십니까? 그 백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황사영이라는 신앙선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 이 책을 쓰신 한복 입은 남자라는 뮤지컬 원작 소설을 쓴 분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작가십니다.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상훈 작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겠습니다.

0: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한 줄기 바람이 한 계절을 일구고 한 줄의 편지가 한 시대의 물꼬를 트고 한 줌의 기도가 한 세상을 꽃피우는데요. 2주의 책, 오늘은 한 개의 질문으로 번져간 한 권의 장대한 서사를 만납니다. 교황에게 125년 만에 전달된 편지, 신앙선조 황사영 알렉시오의 편지의 의미를 오늘날에 되살린 역사소설 백서를 쓴 작가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이상훈 힐라리오입니다.
0: 네. 예, 아유, 뵙고 싶었습니다.
1: 영광입니다.
0: 예, 제가 이렇게 유명한 분을 2주의 책에서 모시게 되다니. 야, 제가 작가님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한복 입은 남자로.
1: 네, 네.
0: 예, 알고 있었고, 뵙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PD, 또 제작 본부장, 영화감독, 에세이스트, 소설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 제가 방금 얘기한 뮤지컬로 사랑받는 한복 입은 남자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많은 작업으로 시청자와 독자들을 만나시는 이 작가님과 오늘 2주의 책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영광이고요. 바로 여쭤볼 건 천주교. 그러니까 조선교회의 역사를 글로 쓰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제가 이번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가 제 여덟 번째 소설입니다. 근데 제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복 입은 남자. 이제 한복 입은 남자도 영화 시나리오를 썼다가 이게 이제 소설로 되면서 이 어려운 출판계 이게 정말 한 15만 건 이상 팔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과 AI 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소스 멀티도로 이렇게 나가면서
0: 예.
1: 이제 역사 소설에 계속 여덟 번째를 쓸 때 저는 역사 소설을 잡을 때 주제를 잡을 때 역사에서 소외되고 잘못 평가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인물을 잡거든요.
0: 주변부에 있거나 약간의 논란 때문에 완전히 평가받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이 황사영이라는 인물이죠.
1: 그래서 황사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역사 소설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선의 순교사라는 게 이 조선의 이 역사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저는 황사영이라는 인물을 영웅으로 이렇게 그냥 묘사한 게 아니고 인간 황사영에 대한 그 심리적인 이야기,
0: 예.
1: 실제적인 팩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황사영 백서라는 이 토글 속에서 썼던 그 백서를 저는 원서로 해서 저는 이제 역사 소설을 하다 보니까 한문 원서를 이제 직접 다 찾고 읽고 하는데 그 황사영 백서의 원서를 읽으면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 백서의 원서를 읽으면서 저는

0: 나중에 꼭 한번 우리 선교사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 이 백스가 이렇게 딱 와닿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전국을 다니면서 저는 이제 현장 발로 많이 뛰면서 자료를 찾거든요. 그러면서 이 황사형에 관련됐던 모든 그다음에 우리 황사형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약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이 정약용 집안하고
1: 정약종.
0: 그게
1: 예.
0: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이 천주교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정약용입니다. 정약종은 나중에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서 알게 됐는데
1: 그렇죠.
0: 정약용을 통해서 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 집안에 그 황사형의 부인도 정약용의 큰형의 딸이니까 조카죠.
1: 일단 예, 여기까지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0: 너무 말이
1: 들어야 하는
0: 많았나요?
1: 게,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지금 강의처럼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제가 잠깐 개입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0: 아이,
1: 왜냐하면
0: 고맙습니다.
1: 순교자 성어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교자 성어의 첫 주일이기도 하고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사형은 청년이었죠. 예, 우리 조선시대의 신앙 선조들이 청년 시절에 그 어려움 안에서, 아까 얘기한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박해를 당함에도 신앙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열정, 그것도 순례의 마음이며, 내년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도 전 세계의 청년들이 순례로 오는
0: 맞습니다.
1: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길 바라고, 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논란으로 인해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 이걸 우리가 짚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오늘 모신 거라 너무 잘 부탁드리고, 예.
0: 고맙습니다.
1: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백서라는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저희 얘기 나누는 동안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얘기 이어 주시죠. 지금 황사형이란 인물의 삶과 영성을 짚어 주신 거거든요. 예, 좀 간략하게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옛날에 뭐 국사 시간에도 황사형 백서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나옵니다. 근데
1: 예.
0: 거의 뭐 역적 외국의 군대를 불러들여 가지고 군대를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뒤집으려 했던 그래서 순교하신 분들이 다 이게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는데
1: 예.
0: 황사형만 능지처참입니다. 사지가 찢겨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천주교 내에서도 지금까지도 아직 논란이 황사형은 그렇게 순교를 하셨지만 아직 이 복자도 되지 않았고
1: 성인도.
0: 성인품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가톨릭 내에서도 뭐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황사형의 백서를 읽어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문모 신부님부터 해서 모든 이 신자들이 자기 주위 있는 신자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죽고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데 도움을 청할 때라고는 교황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님한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구해달라 그 아주 절박함으로 북경 주교님을 통해서 교황님한테 편지를 보낸 건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나라를 군대 동원해서 점령해라 소리 절대 없습니다. 군대가 와서 위협만 하면 우리 조선의 군대 이건 힘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했거든요. 중국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좀 피해 이 죽음을 멈추게 해달라는
1: 박해를 멈추게 해달라.
0: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분의 그 정말 젊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대해서 우리 정조 대왕이 나중에 너 키우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이 신앙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모든 게다 하느님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죽을 때도 하느님을 향해서 웃으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가톨릭 내에서만이라도 그분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야 되겠다. 그런 아주 간절함에서 제가 이 책을 한 3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1: 그러셨군요. 예. 순교자 신심 본받아라고 우리가 순교자 성호할 때 가톨릭 성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신심이 황사형 알렉시오의 마음이었다. 예, 지금의 우리 신앙 선조들의 어떤 후손이 우리가 네, 그것을 네. 알아야 한다라고 좀 힘주어 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황사용 알렉시오의 전반적인 생애와 그리고 백서에 담긴 진심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한 소설 네, 네. 이야기를 하면 소설의 시작은 진복이라는 인물로 시작이 됩니다.
0: 네, 네.
1: 칠대조 할아버지의 역사를 살피면서 신앙선조들과 황사용의 백서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성인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로 시작되는 구절로 알고 있는 행복선언. 그 네, 진복팔단의 진복. 거기서 따온 이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0: 원래 제 친구 이름이 진복이 있었습니다. 성당의 친구가. 아마 그 친구가 진복팔단으로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1: 예, 예, 그래서 예.
0: 그 이 이야기는 아까 칠대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친구의 이야기였고요. 이게 이제 밀양에 가면 제 고향이 밀양인데 김범우 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김범우가 우리 여기 명동성당 명례방의 첫 이게 모임을 성당 모임을 주선하신 분인데
1: 예.
0: 우리 조선 순교사의 첫 순교자십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고 내려와서 피해 아주 시골로 피난 오신 게 그 밀양입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에 지금 김범우 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송기인 신부님 복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 밀양에 그 송기인 신부님이 본당 주임으로 오셨을 때
1: 예.
0: 그때 김범우 묘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이 김범우 묘가 맞다 해서 그 묘에 지금도 이제 그 밀양 그 삼랑진 성당에 가면 김범우 동굴 성당도 있고 송기인 신부님이 그걸 다 조성을 하셨습니다.
1: 당시 주임 신부님.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복사로 있으면서 소설에도 나왔지만 그때 김범우 묘가 발굴돼 가지고. 그 묘에서 나온 물이 성수라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내 책에 그대로 그 제 이야기거든요. 그게
1: 예, 예.
0: 우리 어머님이 워낙 성당을 열심히 나가셨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명례방 한양에서 밀양까지 그 내려왔던 그 이야기 제 친구의 그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1: 예.
0: 그래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거기 김범우 이야기도 제가 우리 순교사의 첫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사용 백서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1: 예.
0: 김범우부터 내려와서 정약용 그다음에 이제 이성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정약용 집안에 이제 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인 정약종 황사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순교사의 전체 흐름을 이 조선의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 이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 조선의 역사와 구슬을 잘 꿰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1: 예.
0: 하여튼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자료들과 그다음에 현장 이런 것들을 발로 뛰면서 다른 소설보다는 굉장히 좀 마음으로 저도 쓰면서도 많이 울었고 그 기도하면서도 글을
1: 예.
0: 쓰고 이렇게 굉장히 좀 다른 소설과는 남다른 소설이다. 예예예. 예, 예.
1: 그러셨군요. 얘기가 약간 밀양의 성지순례 해설을 해주시듯이 해주셔서 굉장히 저도 귀 쫑긋하고 들었고 이 얘기에 김범우 또 정약용 정약종 또 이승훈 얘기를
0: 네네.
1: 해주시니까 이승훈이 최초의 세례자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 그것부터 시작해지는 이야기들은 책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또 황사용과 이제 백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0: 네네네.
1: 황사용이 세례를 받으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천주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네.
0: 맞습니다.
1: 스승인 정약종의 말이거든요. 이 말에 저는 비장함이 막 느껴졌습니다.
0: 예, 예, 예. 예. 정약종이라는 분은 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이시지만 원래 이분은 정약용 집안에서 천주교를 제일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정약용 그다음에 정약전 우리 자산어버서신 이 두 분이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약종은 굉장히 제일 똑똑했습니다. 정약용이 책에 나옵니다. 제일 형제 중에 제일 똑똑하고 머리 좋은 형이 자기 바로 위에 형인 정약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교에서 못 찾는 이 지적 갈증을 정약용이 집에 가져온 책을 보고 그게 이제 성경이었죠. 그걸 보면서 완전히 몸을 바쳐서 그래서 나중에 순교까지 정약용 집안에 유일하게 순교하고 정약종의 아들이 정하상은 성인이 돼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과 수성인으로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정약종 정하상으로 내려오는 그 우리나라의 가톨릭의 순교의 뿌리가 이제 그 정약종이 그런 굉장한 저는 정약종에 대해서도 계속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부나 이런 게 그분이 쓴 책도 한문으로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주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네.
0: 네네네.
1: 아마 황사영 알렉시오도 그 문장을 기억했으니까.
0: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정약종이죠. 황사영이. 예. 그래서 나중에도 그 황사영 백서에도 정약종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목숨을 거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황사영도 나중에 백서 쓰면서 그 자기는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글을 썼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영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당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지만 얼마나 자유스럽게 나갑니까?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성장을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지금의 우리의 내년에 우리 교황님도 오시고 하는 우리 우리나라의 DNA가 나는 하느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예. 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천주교가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연구해서 이 종교가 된 건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교황님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1: 그래서 주문 모신 분님을 부른 거죠.
0: 네네.
1: 고생고생을 해서.
0: 예예. 예.
1: 예.
0: 그래서 그거는 교황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1: 예, 예, 예. 그래요. 이제는 목숨을 걸고 썼던 그 백서의 내용 우리 작가님이 직접 낭독도 해 주실 거고
0: 예, 예.
1: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갈까 하는데 신청곡을 한 곡 듣고
0: 아, 네,
1: 예,
0: 네,
1: 이어갈까 합니다. 백서를 쓰신 우리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은 뭘까요?
0: 한 송이 들꽃처럼 살리라 해서 좀 자연 속에 사는 그 노래를 제가 항상 책 쓰면서도 이렇게 좀 듣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신청곡으로 했습니다.
1: 예. 네, 네. 이영주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한 송이 들꽃처럼 살리라.

0: 한 송이 들꽃처럼 살리라, 이영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2주의 책 순교자 성월 첫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 특집이기도 합니다. 백서, 이 책을 쓴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라는 부제가 있는 소설이고요. 우리가 이제 황사형의 백서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이상훈 작가님이 직접 취재를 하시면서 한문으로도 돼 있는 그 백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죠?
1: 네, 네.
0: 예.
1: 황사형 백서를 더 느끼기 위해서 원문으로 한 몇 번을 읽었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의 일부를 우리 작가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음악과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박해가 크게 일어나 그 화가 주문모 신부님께 미쳤습니다. 죄인들은 이 위기에 처하여도 스승과 함께 목숨을 버려 주님께 보답하지도 못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감히 붓을 들어 우르르 호소하겠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교회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여 있고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는 고통 속에 있는데도 어지신 아버지를 잃어 붙들고 호소할 데가 없으며 진실한 형제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서로 의논하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교님께 은혜로는 부모를 겸하였고 의뢰로는 사목에 무거운 책임을 지셨으니 반드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얼마나 이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황사형 빛도 들어오지 않는 토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 글씨로 비단에 그렇게 빽빽하게 써내려간 그 심정을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는, 예, 자꾸 생각할수록 좀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예.
1: 네, 제가 미사 중에 여러 중요한 순간이 있지만 저는 주님의 기도를 다 같이 바칠 때도 참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바칠 때 저는 좀 간절해지거든요.
0: 네, 네.
1: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라고 마치 혈서를 쓰는 마음으로 예, 예, 예, 쓰신 그 구절이 저는 예. 약간 기도문 같이 여겨졌고 예. 그것이 잘 전달이 됐으면 또 좋았을 텐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가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황사형의 백서를 조선에서 조작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소설 안에 녹여서 쓰셨습니다.
0: 네, 네.
1: 예.
0: 이 신유박해 하면서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조선 조정에서 중국인인지 알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을 엄청 조선을 겁을 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을 허락 없이 죽이는 것은 엄하게 큰 죄입니다. 이 상국에 대한.
1: 예.
0: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이 주문모 신분, 황사형 백서의 주문모 신부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모 신부 이야기를 다 빼고 왜 이 조선 조정에서 이 천주교 신유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 황사형을 역적으로 몰아가는 프랑스 군대를 불러서 이 조선을 점령하게 했다는 내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만든 걔들이 만든 가백서를 그게 이제 원본은 없어지고
1: 그렇죠.
0: 가백서만 돌아다닌 상황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신앙선조의 간절함보다는
0: 네네.
1: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박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외세를 불러오게 하려는 문서.
0: 네네.
1: 그게 가백서가 편집이 된 게 가백서 가짜백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0: 네네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고
0: 가백서가 많이
1: 가백서가 많이 돌아다닌 시간 후에 그러니까 125년 만에 황사형의 백서가 교황 비오 11세에게 전달이 되죠.
0: 황사형 백서가 이 돌아가신 지 125년 만에 교황님한테 전달됐다는 이 자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 황사형 백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순교하셨지만 3대 교구장이신 앵베르 주교님이 황사형 백서의 존재 사실을 신자들을 통해서 처음 듣고 파리 외방 정교회에다가 이런 황사형 백서가 있고 황사형이 능지처사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황사형 백서에 대한 부분들은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우리나라에 파견되는 선교사들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황사형 백서에 대한 원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우리나라에 오시는 주교님 신부님마다 다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125년 만에 어금부에 우리 천주교 신자였던 어금부 관리 한 분이 그 편지를 그 무렵에 정리를 다 하면서 이거를 찾아서 그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던 그 밑에 주교님 제 5대 교구장님한테 그거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교님이 라틴어로 그걸 번역해서 이 황사형 백서를 라틴어로 다 번역해서 교황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예. 1925년에 교황님이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시고
1: 당시 그다음에 교황 비오 11세
0: 예예 예, 예. 그래서 제 책에 그 교회사 연구소에서 자료를 허락받아서 보여줄 수 있는
1: 예, 책 속에 사진이
0: 좋았는데.
1: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중에 예. 확인해 보시고 10옥씩 현장에
0: 예,
1: 있죠.
0: 예. 이 여기에서 교황님이 황사형 편지를 읽으시고 조선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제 10옥씩을 이제 그래서 굉장히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1: 그렇죠.
0: 이 부분들. 그래서 제 책 제목에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라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1: 예, 예. 그래요. 또 십옥식에 포함되진 또 않았기 때문에
0: 네네.
1: 앞으로 우리가 신앙 후손으로서 어떻게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지도 좀 방향이 잡힌다는
0: 네네.
1: 생각이 들고
0: 네네.
1: 이 인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황사형의 부인, 아내,
0: 예예.
1: 정명련. 이 정명련이 아들 황경환을 만나는 장면은 그것 또한 기적이고 은총으로 여겨졌습니다.
0: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소설로 쓸 때 제일 가슴 아프고 저도 울면서 썼던 부분인데 정명련은 그 정약용 집안에 얼마나 곱게 자란 딸입니까? 정약용의 제일 큰 형 정약현의 딸이거든요. 근데 황사형이 백서로 인해서 능지처사를 당하고 역적으로 몰리니까 정명련은 노비로 광기로 제주도에 끌려갑니다. 그때 두 살 난 아들이 황경안이라고. 이거는 뭐 소설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기록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0: 그 두 살 난 아들 황경안을 데리고 제주도에 광기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노비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주도 가는 그 길 옆에 추자도라는데 그 끌고 가는 포졸들한테 지 마지막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주면서 추자도에 그냥 양인으로 좀 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1: 자기 아들만큼은?
0: 아들만큼은. 그게 황경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주도에 기생으로 광기로 끌려가면서 이 우리 가톨릭은 자살은 대제지 않습니까? 수청을 들라 그랬을 때 자살을 못하니까 그 흉터 얼굴에 흉터까지 내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제주도에 가톨릭을 처음 퍼뜨린 사람이 정명련입니다. 그리고 왜 정난주라 그랬냐 그러면 자기 조상이 지어준 명련이란 이름이 제주도에서 노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자기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다 해서 그냥 난주라고 해서 제주도 분들은 전부 정난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도 정난주 성당이 있고 한데 또 하나 또 정말 기적적인 건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황경안의 팔대손이란 종손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2: 그래요.
0: 출판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같이 만났습니다. 아,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도 목동성당에 다니시는데 제 책을 읽고
2: 예.
0: 너무 꼭 한번 저자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근데 제가 책을 쓸 때 추자도까지 가서 그 황경안 후손을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찾아와서 만나고 하는 이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소설에서 이 정명련 그러니까 우리가 정난주로 알고 있는
0: 네네.
1: 그 정명련과 아들 황경안이 만나는 장면도 굉장히 절절하고 미워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0: 원래 팩트는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설로
1: 극화하신 거죠.
0: 예예. 예. 근데 예. 그 쓰면서 꼭 만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주도하고 추자도가 이렇게 정말 가까이 있는 섬인데 만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1: 예.
0: 예.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그 둘이 만난 거를 제가 소설로 이렇게 좀 예. 그렇게 또 마지막에 만나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예, 예, 예.
1: 저도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같이
0: 예, 예. 예.
1: 좀 기쁘게 하지만 굉장히 감동 그리고 좀 절절한 마음으로
0: 네,
1: 예,
0: 네,
1: 읽었었고 네. 제주도에 또 천주교 순례길 중에 고통의 길로 불리는 정난주 길
0: 네, 네,
1: 코스도
0: 네.
1: 있습니다.
0: 네, 다 갔다 왔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네, 네, 제주도에 올레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0: 네, 네,
1: 여러분
0: 네.
1: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고
0: 네.
1: 그 소설의 등장인물로 후손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작가님도 소설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느낌도 들었고
0: 네, 네.
1: 지금 신앙생활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있을 세계청년대회 준비 방향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0: 그 내년에 교황님과 함께 뭐 거의 뭐 60만 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뭐 우리 K-컬처부터 우리의 문화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순교사 황사영부터 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20, 30대가 거의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교황님과 같이 오시는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우리 순교사를 조금 더 컨텐츠화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WID의 뭐 기획국장님하고도 몇 번 만나고 해서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한복 입은 남자가 이제 뮤지컬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WID 신부님들부터 해서 이런 뮤지컬 쪽도 한번 제가 초대를 해서 보게 했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좀 글로벌 컨텐츠로 우리 순교사에 대한 그 컨텐츠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 WID에 세계에서 오는 젊은이들한테 좀 그런 컨텐츠를 재미있게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게 그래서 제 백서도 보면 황사영을 영웅화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야 세계 젊은이들 보고 재미있으면서

0: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 컨텐츠가 하나 이제 내년에 WID에 있었으면 어떡할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바빠지시겠네요.
0: 아니 저는 뭐 그 이 백스 부분은 성당에서 이제 뭐 컨텐츠로 하시면 다 기정한 거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1: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또 어떤 세계 청년 대회 안에 무상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그것도
0: 네.
1: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 우리가 사자 보이즈나 골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0: 아, 그럼요.
1: 예, 네, 이제는 네, 네. 천주교 회사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또 재밌게 보고 들을 네.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거 다시 한번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이 지금 이 이주의 책에서 이상훈 작가님과의 대화이길 바랍니다. 예, 듣고 계시는 분도 좀 재밌게 오늘 귀 쫑긋하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마무리할 시간 다 됐고요.
0: 아이고,
1: 예, 네. 시간이 짧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훈 작가님 두 번째 신청곡 어떤 곡일까요?
0: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 있어줘서 항상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너가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이 가사가 저는 항상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두 번째 신청곡은 그 너가 있어줘서 고마워. 네.
1: 너가 있어줘서 고마워. 이용희
0: 네네.
1: 목소리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야,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아주 밀도 있게 신앙 선조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서 125년 만에 도착한 편지를 쓰신 이상훈 힐라리오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훈 작가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이용희의 너가 있어줘서 고마워 들으셨고요. 안치환의 소금 인형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오늘 만난 책입니다. 순교자 성월에 읽으면 참 좋은 역사 소설 백서. 이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끝곡 나가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곡은 최백호, 유익종, 이치현, 최성수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생은 이대로 살기로 하자.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신앙선조들의 생, 신앙을 증거하는 생으로 살기로 하자. 그 의지로 신앙의 후손인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6: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덥고 지루한 여름에 지치다 보면요, 그런 무제한의 자유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언가 시작하고 싶은,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왠지